오늘도 서울은 38도까지 오른다고 하네요. 또 한번 최고 기온 경신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날씨죠. 뭐 그래도 억지로라도 긍정의 기운을 끌어모아보면요, 평소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엄두를 못 냈던 식당이나 카페를 의외로 기다림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더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대신 이 더위 덕분에 평소 못하던 걸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화요일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

0: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직관적인 선곡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되시면 차준코와 함께 노래를 들려드릴 거예요. 광고 듣고 오죠.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신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장세.

0: 시럽.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우리 집에는 렉렉스피드렉. 사무실에도 렉렉스피드렉. 창고에도 렉렉스피드렉. 철제 선반은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보면 이제 해운대 바닷가잖아요. 그만큼 사랑을 받는 여행지라는 얘기겠죠. 김영지 씨, 제 꿈에도 나와주세요. 로우킥도 괜찮아요. 하셨습니다. 로우킥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로우킥은 하는 사람도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약간 재미로 한번 이렇게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아프던데. 많이 아픕니다. 자, 직관적인 선곡입니다. 8130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레드 제플린의 이미그런트 송.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라며 덤덤히 말했다는데요. 현재 남성은 무사히 치료 후에 회복 중이라고 하고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상어와 맞서 싸울 힘을 주다니 역시 사랑은 위대하다. 올 남자다잉 이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진짜. 지금까지 커피 브레이크였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요. 옆에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못해요 하셨습니다. 아, 예, 완벽한 몰입. 예, 그 주변에 그 무엇도 보이지 않는. 박근혜님은요. 차디가 예전에 상어 만나면 눈부터 때리겠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요. 크크. 상어쯤은 거뜬히 이기실 수 있죠 하셨습니다. 아유, 네. 아 근데 그냥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상어가 뭐 나타날 확률이 1%만 있더라도 저는 근처도 안 갑니다. 근데 뭐 사람 이름 또 모르는 거니까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눈을 때리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그냥 하긴 했는데 그렇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어떠실 것 같아요? 상어가 그 지느러미를 싹 위에 올리고 나한테 막 다가오고 있는데, 예, 어우,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나는 아직 물속에 있고 육지는 저 멀리 있어. 해안가는요. 그럼 뭐, 아, 상상하고 싶지 않네요. 그 상황. 네. 자, 1부를 마무리합니다. 박효신의 이상하다. 1519님이 청해 주셨고요. 2부에 뵙죠.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2부 시작됐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3, 4부 개그맨 김인석 씨와 함께 어쩌다 남자로 함께하죠. 주제는 미리 말씀드리면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내가 좀 찌질하게 느껴질 때 아 나도 참 찌질하다 찌질해. 네, 오늘 주제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삼하나 오하나님이 주셨는데 와이프가 애들 쥐잡듯이 잡을 때 아빠로서 애들한테 너무 그러지 마. 애들도 생각이 있겠지. 하고 중간에서 편을 들어주고 막아주고 싶지만 저도 덩달아 혼날까 봐 조용히 방문 닫고 들어와서 가만히 숨죽이고 쥐죽은 듯이 있을 때. 아, 나는 없다. 나는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요. 예. 나도 참 찌질하다 찌질해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은 언제 느끼십니까?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910 공짜인 콩으로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내가 좀 찌질하다라고 느껴질 때 보내주시면 돼요. 물론 뭐 화요일 아침 일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4138님, 어쩌다 남자 코너를 재미있게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지난주 매미를 등에 달고 온 무딘 남편 이야기를 들으며 말도 안 된다고 남편과 웃어넘겼는데 정말 말도 안 된 일이 저희 집에서 벌어졌어요. 세탁기에 빨래를 잔뜩 넣고 돌리려는데 안쪽에서 바스락 푸다닥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소리를 들은 남편과 아들이 달려보니 매미라고 하면서 같이

엄마랑 결혼했어? 하길래 대답했죠. 착하고 예쁘고 사랑하니까. 그랬더니 착하다고? 예쁘다고? 엄마가 조금 전에 나 혼냈는데 진짜 마녀 같았어 하는데 빵 터졌어요. 사실 저희 아내 화내면 진짜 마녀같이 무섭거든요. 그래도 제 눈에는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마무리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하셔야죠. 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뭐 사랑스러우시죠? 네, 뷰티 상품권 저희가 선물로 드립니다. 퍼시

Percy Faith의 Summer Place, Michael Bublé의 Come Fly With Me까지 들었습니다. 9911님, 양양 캠핑장에서 철수 준비하며 듣고 있어요. 집에 가면 이 시원한 계곡이 너무나 그리울 것 같습니다. 여긴 너무 시원해요. 가기 싫어요. 아, 시원합니까? 양양은요? 양양 쪽에 계곡이 당연히 있겠죠. 예, 그 뒷배경이 산이니까. 그렇죠? 예, 설악산 줄기가 쭉 이어지니까. 아, 이쪽이 양양 쪽에 또 이 계곡에서 캠핑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당연히. 예,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도 바로 가깝고요. 아, 계곡변은 확실히 좀 온도가 낮은 것 같긴 해요. 네, 적어도 한 2, 3도는 낮은 것 같습니다. 밤엔 심지어 춥게 느껴지잖아요. 참 희한하죠? 예. 진짜 오기 싫으시겠어요, 거기서. 세안지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아, 계곡 너무 좋겠다, 지금. 8025님, 저 푸딩 받았어요. 여름 휴가로 일본에 막 도착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푸딩 배송, 한다고. 이거 푸딩 다 버리는 거 아니야? 걱정했는데 제 간절한 기도 덕분인지 제가 한국 도착하고 바로 다음날 배송 도착했어요. 아이가 일본에서 내내 푸딩 먹었는데 도착한 푸딩 먹자마자 이거 일본에서 먹은 거랑 똑같은데? 나 푸딩 먹으러 일본 안 가도 되겠는데? 하는 거 있죠? 차디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 일본에서 그 아이가 먹었던 그 푸딩과 뭐 같은 제품은 아니겠지만 맛은 거의 유사한. 네, 그래요. 맛있게 드시고요. 3416님, 딸이랑 남편 강아지까지 데리고 신나는 휴가를 출발하였는데요. 리조트에 도착했다가 시내로 나가려고 20분 정도 운전하니까 본네트에서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급하게 보험 부르니까 날이 덥고 장시간 운행 탓에 엔진 과열로 인해서 냉각수가 끌어 넘쳤대요. 이런 일도 있네요. 무시무시한 더위입니다. 아, 냉각수가 끌어 넘칠 수도 있나요? 저 처음 들어봅니다. 아, 근데 뭐 기록적인 더위라고 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더운 날들이 꽤 있었잖아요. 근데 뭐 이 정도입니까? 지금 더위가 냉각수가 끌어 넘칠 정도로. 아, 또 뭐 지역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야, 무서운데요.

안선영 씨, 남편이 저의 동의 없이 욕실 샤워기를 바꿔놨어요. 아무리 봐도 허접하고 물 틀 때마다 샤워기가 지 혼자 360도 뺑글뺑글 돌고 난립니다. 이런 거 도대체 어디서 사왔냐니까 곧 죽어도 저를 위해서 달아났대요. 친구한테 사온 것 같은데 이게 왜 저를 위해서죠? 샤워할 때마다 열받으라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아, 샤워기가 물 틀 때마다 혼자 360도 돌면은 그래요. 이거 약간 나이트클럽 조명처럼 애가 이렇게 돌아봐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샤워용이 맞습니까? 예. 보통 이제 뭐 이런 정원 같은데 물 주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뺑뺑 돌고 그러는데.

그래요. 아, 날도 더운데 네, 너무너무 열받지 마시고요. 브라운 아이디 소울의 바람인가요 들을게요. 2704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어디 가세요? 퀴즈 풀고 가세요. 화요일인 오늘은 보관 관련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고소한 맛을 더하려고 국이나 나물에 한 숟갈씩 넣는 이것은 평범한 식재료지만요. 한여름에는 화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2024년 대구의 한 방앗간에서 이것 가루가 자연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것에는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대량으로 쌓아두면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지고요. 산화가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부에 계속 쌓이면서 온도가 점점 높아져서 자연 발화 위험이 커질 수 있대요. 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온에 대량 보관하지 마시고 밀봉한 뒤에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들깨, 2번 홍두깨, 3번 어깨, 4번 주근깨. 자, 노래 들려드리는 동안 정답 주세요. 추첨 통해서 10분께 시원한 보리차 세트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910, 콩은 공짜고요. 노래는요, 데이브레이크의 음악 듣죠. 꽃길만 걷게 해 들깨.

0: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4: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발표해야지. 정답은 1번 들깨였습니다. 들깨. 야, 들깨가 또, 네, 쌓아두면 자연 발화할 수 있는, 처음 들어요, 이런 얘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주셨고요. 2부를 마무리합니다. 제니의 Less Than a Lover 5901님이 청해 주셨고요. 3부에 뵙죠.

0: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군포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 방향 군포에서 부곡까지나 용인 휴게소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두첼로우스의 Wake Me Up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혼의 음악 앨범 준비한 선물입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제주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0: 아, 저는 뭐 어차피 없어도 될 돈으로 주식하는 거라 그래프 오르내리는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반려주처럼 쭉 갖고 갈 애들이라 5천 정도는 뭐 없어도 되는 돈이라 쿨하게 말을 하지만요, 출퇴근길 차 안에서 매일 돈 들어오는 금전 주파수를 애타게 듣습니다. 제발 올라라, 올라라, 제발 올라라.
1: 또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0: 9186님, 와이프한테 반항하고 싶을 때 아내가 하는 말 뭔지 다 들려도 다 이해했으면서도 괜히 안 들리는 척을 합니다. 어? 어? 아, 뭐라고? 안 들려. 뭐라는 거야?
1: 찌질하다, 찌질해. 내가 본 찌질한 사람들의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남자.

0: 자, 8711님이 이런 삼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운 띄워주시죠. 네.
1: 김인석
0: 미모는
1: 인간이
0: 아니라 석고상이 사람으로 태어난 수준. 세계 오대미남 개그맨 김인석 씨 모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오대미남.
3: 오대미남입니다.
0: 네네네.
3: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제 SNS 오셔도 오대미남 뭐 이런 거 써주시고 가시고 감사합니다.
0: 네. 아, 그럼요.
3: 그렇습니다.
0: 일관돼야지. 아, 반응이 네, 반응이 일관돼야지.
3: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오대미남에 대해서
0: 뭐 깨달음이 있었어요.
3: 감사합니다.
0: 네. 인식하셨어.
3: 네.
0: 인성님의 어떤 잘생김을 인식하셨어.
3: 이제 눈을 뜨시는 것 같아요.
0: 이종철 씨는요, 인성님 가슴 근육 더 커지셨네. 옷 밖으로 튀어나오겠어요 하셨습니다.
3: 아니, 티셔츠가 이렇게 큰데 바깥으로 튀어나온다고요?
0: 네네. 튀어나올 것 같아.
3: 종철님 눈에는 보이나 봐요.
0: 아, 그쵸. 그렇습니다. 그쵸. 착한 사람 눈에는 보인다. 그런 개념이죠?
3: 네네.
0: 네.
3: 보고 싶은 대로 보인다. 네.
0: 자, 오늘, 날도 덥고
3: 아, 한데. 너무 더워요. 네, 정말. 네, 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네. 뭐 이런 날씨에 이 주제가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 네.
0: 네.
3: 이번 주 주제는 찌질하다 찌질해입니다.
0: 아, 찌질해.
3: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내가 좀 찌질하게 느껴졌을 때 혹은 내 주변 찌질한 사람들 이야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 네.
3: 예를 들어서 1618님. 10살 아들이랑 게임하다가 졌는데 10살 아들이 응, 아빠 졌쥬? 아무것도 못하쥬? 열받쥬? 킹받쥬? 화 많이 났쥬? 이러면서 저 놀리는데 고작 10상 먹은 애 상대로 진심으로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눈물 날 것 같을 때 저만 이렇게 찌질한가요? 아, 약간 눈물이 맺히셨나 봐요. 아무것도 못하쥬?
0: 이게 눈물이 맺히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이게 참으니까
3: 아,
0: 이게 막 달아오르는 피가 머리를 몰리면서 이 눈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분노가
3: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0: 에이.
3: 게임이 어려운 게임이 아닐수록 더 심해요.
0: 그렇죠.
3: 이런 느낌이 정말 단순한
0: 열받쥬 뭐 애가 와서 열받쥬
3: 아무것도 못하쥬
0: 킹받쥬 화났쥬
3: 네 그렇습니다.
0: 그냥 눈물 나는 거지 뭐.
3: 아, 이해합니다. 네,
0: 울그락 푸르락.
3: 네.
0: 아.
3: 아, 그리고 2958님.
0: 네.
3: 버스에서 제가 창가 자리 앉고 옆에 누군가 앉았을 때요.
0: 네.
3: 내려야 할 타이밍에 아, 저 내리는데 살짝 비켜 줄 수 있나요? 이 말을 참아 못 해서 어떻게든 다음에 내린다는 어필을 하기 위해 전 정류장에서부터 계속 엉덩이를 들썩들썩거리고 가방 문 괜히 열었다 닫았다 할 때요.
0: 아,
3: 가방을 막 열었다 닫았다 잠그고 네, 옷 매무새를 네. 이렇게 좀 갖추고
0: 네. 계속 이런 그 네. 액션을 취하면서
3: 네.
0: 그냥 아무 말 없이 비켜주시길
3: 길.
0: 마음속으로 아, 기도한 아 제발 비켜주셔야 되는데 아니면 아. 종점까지 가는데 아 어떡하지.
3: 아, 아이 성향들이 약간 이러실 것 같아요. 네, 내성형 내성적인 분들
0: 이제 뭐 이게 먹히지 않으면 나중에 혼잣말까지 아유 이제 내 다음이다. 아니 다음이다. 아유 내일 준비해야지.
3: 다음이다. 그렇습니다. 아
0: 아니, 눌렀으니까 이제 내리는 것만 남았네.
3: 스스로
0: 독백.
3: 그렇습니다.
0: 독백.
3: 그렇습니다.
0: 네.
3: 아
0: 근데 너무 무심하게 안 믿기 주면
3: 또 하필 이어폰을 네. 끼고 있어. 상대방이. 아, 이 이야기.

0: 들어.
1: 아,
0: 아 난처하죠.
1: 그럼 뭐 아쉽지만 종점까지, 네, 종점까지 쭉 그냥 네, 어떻게 부산까지
0: 이런 분들은 네. 되려 자기를 탓해. 왜 네. 내가 창가에 앉았을까?
1: 아, 그러니까
0: 내 잘못이지. 창가에 앉은 내 잘못이지.
1: 네. 맞아요.
0: 그렇습니다.
1: 야, 이건 운명이다.
0: 운명이다.
1: 부산 갈 운명이다. 네. 자, 오늘 또 선물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8월에도 역시 맞춤 선물들 푸짐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1: 네.
0: 3등에게는요. 더운데 밥 해먹기 힘드시죠? 여러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시는 먹거리 세트를 쏩니다. 뚝딱 요리할 수 있는 해산물 밀키트 세트에 아. 하루 한 개씩 먹으면 한 달 동안 주구장창 먹을 수 있는 푸짐한 푸딩 세트 얹어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 리뷰를 검색해봤는데 네. 요 푸딩 세트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리뷰가 좋아요. 아,
1: 거의 폭발적이에요.
0: 아, 리뷰 좋습니다.
1: 거의 폭발적이에요.
0: 네네.
1: 그리고 또 많이 들으니까.
0: 아.
1: 에이.

0: 30알을 드리니까
1: 드실 수
0: 네,
1: 있는.
0: 네, 그렇습니다.
1: 해산물 미키드 세트 요건 이제 씨푸드잖아요.
0: 씨푸드죠. 네. 씨푸드. 네. 그리고 2등에게는 네. 휴가 때 어디 가지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한강 유람선 탑승권에다가 네. 플러스 제부 아일랜드 왕복 해상 케이블카까지 가족 인원수만큼 넉넉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4명이다. 4장 드리고요. 다둥이 가족이다. 5시다. 5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3대가 같이 산다. 6시다. 네. 6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걸 청취자분들이 네네. 이런 거 속이실 분들은 또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1: 네, 가족 네. 3명인데 우리 30명이에요. 이런 네. 분들 아니거든요.
0: 네네네. 네네. 그래서 믿지만 가족관계 네, 증명서 한 장을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등에게는 네. 말이 필요 없는 그 선물. 아. 나홀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히 쓱 다녀오시라고 네네. 좋은 시간 만드시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오사카 가는 1인 크루즈 탑승권.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번호 샵8910 공짜인 콩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주시면 되고 오늘 주제 찌질하다 찌질해. 아, 우리 선물 소개할 때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이고 찌질하다 찌질해 적어가지고 약간 그러실 수도 있는데 네네네. 어쨌든 네. 오늘 주제예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안신의 왜 그래 5090님이 청해 주셨어요.

0: 안 지내? 왜 그래? 들었습니다. 자, 찌질하다 찌질해.
1: 네.
0: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내가 좀 찌질하게 느껴졌을 때,
1: 네.
0: 혹은 내 주변에 찌질,
1: 네.
0: 찌질이들, 찌질인들, 네. 찌질인들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찌질인,
0: 찌질인. 네.
1: 그렇습니다. 사연 하나 볼까요?
0: 그리고 아까
1: 네네.
0: 그 버스에서 안쪽에 앉으셔갖고
1: 창가 쪽에 앉으셔서,
0: 네, 창가 쪽에 앉으셔서
1: 네.
0: 또 이런 방법도 있다고 또 네네. 제의해 주셨어요.
1: 네.
0: 제안해 주셨어요.
1: 네.
0: 이경화 씨.
1: 네.
0: 저는 전화하는 척해요. 나 이제 내려. 다음에 내려.
1: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0: 내 안쪽에 앉아있는데 곧 비켜주실 거야. 이제 한 50m 전방이거든. 이제 막 내릴 거야. 자, 비켜주신다. 이제 비켜주신다.

0: 왜 이렇게 나 일어난다? 아, 왜 이렇게 잘해? 형님 왜 이렇게 잘해? 아 정말.
1: 아 진짜.
0: 아 왠지 저렇게 하실 것 같아.
1: 네네. 네. 우리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네. 그 전화 끝에는 아무도 없는데 혼자.
0: 없는데요.
1: 혼자 핸드폰 들고.
0: 네. 빈 전화기에.
1: 네. 네. 거의 깎는.
0: 그렇습니다.
1: 연기를.
0: 그렇습니다.
1: 네, 펼치고 있는.
0: 아 형님 연기가 뭐.
1: 아유 이게 또.
0: 더 느신 것 같아요. 모르나니까, 워낙 또 잘하시지만.
1: 네네. 아, 아이를 대표하는.
0: 아, 야, 네,
1: 아이 대표로서 네네네. 여러분들의 어떤 그.
0: 그렇습니다.
1: 네, 정신 상태. 네. 이거 다 전해드리려고 해요.
0: 아, 김마리님. 네.

0: 종종 복권을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럼 직장 동료 건은 먼저 자동으로 산 다음에 저는 수동으로 직장 동료 번호랑 똑같이 한 장 더 삽니다. 걔만 당첨될까 봐요. 배 아파서 못 살지 내가.
1: 아, 그래요. 어,
0: 혹시나 그래요. 혹시나 걔 당첨될까 봐요.
1: 아 진짜 네. 만에 하나.
0: 만에 하나.
1: 만에 하나.
0: 어, 정말.
1: 네, 아주 희박하지만.
0: 희박하지만.
1: 오, 네. 그 확률도 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0: 그렇죠.
1: 거죠. 그럼
0: 네.
1: 어, 내 삶이 너무 네네네네. 어두워지니까.
0: 그렇죠? 너만 부자 되는 꼴은 내가 못 보지.
1: 오, 안 되죠. 안
0: 그렇습니다.
1: 되죠.
0: 어, 안 되죠. 네, 네.
1: 너만 크루즈 네네. 타는 꼴을 못 보지 내가.
0: 제일 힘드는 게 친한 사람 잘 되는 거.
1: 아, 그죠, 그죠. 네.
0: 제일 힘들죠.
1: 아, 그건
0: 마음이.
1: 고통이에요.
0: 고통이에요.
1: 네, 고통이에요.
0: 아니, 그러니까 나도 잘 돼야 되는데, 같이 네, 잘 돼야 네, 되는데. 네, 네. 네.
1: 아, 같은 번호를.
0: 그렇습니다.
1: 오, 어, 이것도, 네, 네. 이것도 방법이다.
0: 그렇습니다.
1: 네. 아, 괜히 고민할 필요 없잖아. 아, 이거 되면 어떡하지? 어, 얘, 1등 되면, 네, 어떡하지, 이거? 반을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0: 그리고 또 이것도 있네요. 네. 안 되면 너무 좋아, 또. 아, 걔도 그러니까. 안 됐을 거 아니야.
1: 그니까.
0: 아, 또 안 돼도 좋고, 되면 또 너무 좋고. 아,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네, 네.
1: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은 진짜 스승이야.
0: 네.
1: 배운다니까. 네, 여러분들 스승이십니다.
0: 네.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네요.
1: 네. 3338님. 친구들이랑 네. 술 마실 때 저는 술 많이 못 마시고 애들은 미친 듯이 부어라 마셔라 하거든요. 혼자 머릿속으로 지금까지 얼마 나왔는지 계산하고 제일 비싼 안주 시켜서 배부른데도 꾸역꾸역 먹어요. 그래놓고 애들한테 쿨한 척합니다. 야, 니들 술 마시고 싶은 만큼 다 마셔. 쭉쭉 마셔. 어, 나는 소고기 육사시미 좀 시켜줘. 대하구이랑.
0: 아, 난 술을 못 먹잖아. 육사시미만 먹을게.
1: 그렇죠.
0: 어, 네. 더 술값보다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1: 여기 그 푸아그라 4인분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어,
0: 친구들은 소주 먹고 있는데.
1: 소주 먹고 있죠.
0: 네.
1: 아, 이게 약간 그렇죠. N분의 1 시스템인가 봐요. 아,
0: 그렇죠.
1: 다 더치페이에서 총
0: 네.
1: 금액을 이제 다 나눠서.
0: 어우, 양주라도 먹는 날이면 뭐.
1: 어우,
0: 많이 드셔. 많이 드셔.
1: 잠시도 못 쉬겠네. 어,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0: 술값을 내가 음식으로 만회해야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0: 네네네. 그렇습니다.
1: 아, 그래요.
0: 맨파워님, 맨파워 2222님.
1: 네. 네.
0: 운전할 때마다 아내가 옆에서 잔소리를 하는데요. 무서워서 차마 아내한테 말 대답은 못하고 음악 플레이리스트에서 유키스 만만하니 장기화 골든 그건 네 생각이고 이 두 곡만 담아놓고 계속 반복 플레이를 합니다. 얼마 전에 드디어 눈치챈 아내가 당신 차에서는 노래가 왜 두 곡만 나와? 물었는데요. 혼날까봐 속으로 울면서 아, 랜덤 재생한 건데 왜 이런 노래들만 나오지? 하고 끝까지 모른 척 발뺌을 했습니다. 형님들 저도 떳떳하고 싶습니다.
1: 유유유유유. 네. 아, 여기다 한 곡 더.
0: 뭐죠?
1: 그 말 달리자. 닥쳐! 닥쳐!
0: 아, 고, 또 네, 가사가 예, 나오기 때문에.
1: 말 달리자.
0: 말 달리자.
1: 네, 말 달리자. 고까지. 명곡이죠.
0: 명곡입니다.
1: 펑크락. 대한민국 펑크락의 명곡.
0: 어.
1: 자, 이렇게 이제 좀 찌질한 얘기들.
0: 그렇습니다.
1: 찌질인들의 네네네.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3부를 마무리해요. 왕청의 Everybody Have Fun Tonight 들려드리고요. 4부에 뵙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한

0: 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는 세계 5대 미남 김인석 씨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1: 네.
0: 빛나는 미모. 자, 오늘 그 주제는 찌질하다.
1: 네. 그렇습니다.
0: 찌질인들의 네네. 이야기. 그렇습니다. 네, 우리 나눠보고 있어요.
1: 네.
0: 좀 더 볼까요?
1: 3388님. 네. 계산용 체크카드를 따로 들고 다닙니다. 통장에 잔액이 1,000원 정도 남아있는 체크카드인데요. 계산할 때 아, 내가 낼게 생생 내면서 이 카드 내밀고 잔액 부족 뜨면 바로 돈 없는 척을 합니다. 그럼 친구들이 사줘요.
0: 아, 이거는 찌질이라기보다 좀 비겁한
1: 약간 사기에 가까운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약간 그 계획하고
1: 계획은 아주 계획적이기 때문에
0: 계획적이시고
1: 네. 계획형 찌질함.
0: 네, 계획
1: 그렇습니다. 아주
0: 근데요. 친구들도 다 알아요.
1: 아, 이거
0: 아니 뭐 친구들이
1: 그럼요.
0: 아는가?
1: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걸 계속하면 그러니까. 이거 알 수밖에 없습니다.
0: 벌써 야, 제 네. 체크카드 또 꺼낸다. 저거
1: 뒤에서 다 눈짓하고 있을 수도 있어.
0: 또
1: 야,
0: 꺼내,
1: 봐봐라,
0: 저거.
1: 봐봐 저거.
0: 1,000원 남은 거 저거 또 꺼내.
1: 지갑에 카드가 세 개 있는데 저거 자 가운데 거 꺼낸다. 봐봐라.
0: 그러니까요.
1: 네네.
0: 요거는 금방 들켜요.
1: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0: 네. 이장훈 씨, 지하철에서 남의 폰을 힐끔 훔쳐보다가 옆 사람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안 본 척 눈도 깜빡이지 않고 멍 때리는 척 했습니다. 눈에 눈물 고일 뻔했어요.
1: 아,
0: 그러니까 아무 그 초,

0: 좀 없이 먼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1: 아, 그렇죠.
0: 어, 그쪽 봐놓고. 네네네. 계속 이제 이걸 유지해야 되니까.
1: 그렇습니다.
0: 깜빡이지도 못하고. 아. 어, 나 지금 이렇게 멍 하고 있어요. 네네. 약간 이런 느낌. 말은 안 하지만.
1: 아. 아, 힘드셨겠다. 아, 예전 생각이 나네요, 저도. 이제 옛날 이제 그 이제 술집이나 이런 데서 네네네. 예쁜 여성분이 계셔서. 네. 계속 쳐다봤거든요. 근데. 네. 어, 그분도 저를 막 쳐다보시더라고요.
0: 아,
1: 같이 눈이 몇 번을 계속 마주치는 거야. 느낌이 아 그린라이트다. 근데 그분이 성큼성큼.
0: 네네네.
1: 네네네. 걸어오시더라고요.
0: 아, 아 오히려 그 우리 그쪽에서.
1: 네네네. 오. 멘트 준비하면서 이렇게 조금 기다리 멋있는 척하면서 이렇게 약간 프로필 왼쪽 프로필을 보여드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시더니 아 왜 쳐다봐요? 왜 쳐다봐? 자꾸 아까부터 들어오자마자부터 왜 쳐다봐요?
0: 아니. 이거 코미디 한 장면.
1: 아, 진짜로. 근데 너무 예쁜 분이. 오.

0: 아, 그럴 때 이렇게 받아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네네.
0: 너무 이뻐서.
1: 아, 근데 너무, 아, 네. 약간 이런 느낌.
0: 아, 약간 이런
1: 느낌이. 아. 네.
0: 아, 그럼 딱 외쳐다봐. 그러면 그 원래 앉아 계실 때 그쪽을 계속 멍하니

0: 기다리고 있어요. 저쪽 방향을 보면서 아, 그런 느낌으로.
1: 네네네. 네.
0: 그때 제가 이렇게 별 일은 없었고.
1: 별 일은 없었고요. 네네네.
0: 알겠습니다.
1: 아, 2600님.
0: 네.
1: 저희 남편 지금 이 더운데 베란다에 문 잠그고요.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망고 빙수 퍼먹고 있습니다. 애들 주면 지 못 먹는다고요. 안 뺏기려고. 아, 베란다 너무 더울 텐데.
0: 아예 옷장에 들어가시지 그게 안 돼.
1: 아,
0: 그렇지 않아요?
1: 에어컨

0: 그러니까 진심으로 정색 화를 내더라고요. 고작 이거밖에 못 먹어? 이거 먹으려고 왔어? 더 먹어! 이게 얼만데? 힘내서 먹어! 과일을 왜 먹어? 과일을! 내려놔!
1: 으유, 멍청하게. 그러니까 야채부터 먹지 말라 그랬지.
0: 김밥 건드리면 혼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국수? 제정신이야?
1: 마음 편하게 먹어. 부담 없이 해놓고 애들을 그냥 아주 그냥 쥐잡듯이. 네, 먹을 줄도 모른다고.
0: 그래요. 그렇죠. 아니 근데 뭐 랍스터만 집중 공략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본전은.
1: 그렇죠.
0: 본전을 뽑죠.
1: 그렇죠.
0: 랍스터 몇 개까지 가능하십니까?

0: 네. 천천히 구우셔. 천천히 구우셔. 그래서
1: 아 뭔지 알 것 같아.
0: 그 앞에 아, 계속 맞아요. 서 있기도 뭐 하고
1: 맞아요. 네,
0: 좀 겸연적이니까.
2: 네네네.
0: 그 주변 이제 과일 같은 것도 좀 만지작거리고 뭐
2: 그렇습니다.
0: 이렇게 새우 튀김 같은 그렇습니다. 거 하나 놨다 뭐 네. 이렇게 그, 그러다가 이제 네. 네. 여러 개도 아니고
2: 금방 안 채워 놓으시죠.
0: 하나씩
2: 천천히. 7564님
0: 네.
2: 엄마랑 금연하기로 약속한 아버지가 몰래 피우시다 걸리셨나 봐요.
0: 오.
2: 엄마가 담배를 다 물에 담궈 놓으셨더라고요. 밤에 나가서 보니까 베란다에서 아버지가 밤새 담배를 말리고 계시더라고요.
0: 아, 아 맞아. 어. 아, 태녀분들이 이렇게 미역 아, 말리듯이.
2: 네네네. 황태 아, 덕장처럼.
0: 그쵸, 덕장처럼.
2: 말려놓으시고 밤새 네네네네. 이거를. 아, 요즘 같으면 금방 마를 것 같기도 합니다.
0: 어이,
2: 햇빛에.
0: 아, 금방 마르죠.
2: 바싹 말려갖고.
0: 네네.
2: 아, 근데 낮에 말릴 순 없죠. 엄마가 주무실 때 말려야 되니까.
0: 그쵸.
2: 야, 야간에 말리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데. 해가 있어야 되는데.
0: 아니, 근데.
2: 네네.
0: 우리 야간에 그 햇빛이 없을 때 말리면.
2: 네.
0: 아주 약간의 수분을 이렇게 약간 간직한 채 말이는
2: 약간 시거 같나요?
0: 약간 좀 반건조,
2: 네, 반건조
0: 반건조 생선 느낌으로 약간 부드럽게 마를 수도 있어요. 이게.
2: 오, 아, 그렇습니다. 이것도 맛이 그쵸. 또 새로우실 수도 있으실 것
0: 네,
2: 같아요.
0: 그리고 이제 좀 덜 말랐으면 이제 라이터 불로 이렇게 좀 이렇게
2: 아 토치처럼
0: 익히는
2: 예,
0: 익히는 과죠.
2: 직화구이 느낌으로
0: 직화구이과 그 느낌으로
2: 그렇습니다.
0: 익혀서 드시고
2: 네. 아니면은 약간 덮어 보세요 후라이팬에.
0: 어 그것도 괜찮다.
2: 네네네네. 녹차처럼 이렇게 채반 같은 데다가 이렇게
0: 덮는
2: 불 위에서 네. 이렇게 네네네 그렇습니다.
0: 방법은 많네.
2: 아 대단하시네.
0: 방법은 많네. 찾아보면 네. 방법은 많네.
2: 네.
0: 아 이팀 응원하며 야구 보다가 라이온즈가 지니까 그러더라고요. 트윈즈 응원할 거면 다짐 싸서 아빠 집으로 나가.
2: 아빠 집에서 나가.
0: 애들한테 그러고 싶니?
2: 나가. 내

0: 또 플레이가 또
1: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네, 이 정도 화하면 네. 네. 자, 찌질인들의 이야기 계속 보내주고 계시죠. 트라이앵글의 Love Is 3427님 청해 주셨습니다.

0: 트라이앵글의 Love Is 들었고요. 자, 오늘 찌질하다 찌질해.
1: 네.
0: 약간 찌질인 분들 이야기 네. 나누고 있습니다.
1: 네. 안상금님, 저희 남편 저희 아이 돼지 저금통에서 몰래 만 원짜리만 골라서 꺼내다가 손등이 찢어져서 내 바늘을 꿰맸습니다. 너 그러고 싶니 진짜? 만 원짜리만 그렇게 해서
0: 네,
1: 이게 그쵸. 또 찢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 그냥 용돈 이게 차곡차곡 모아놓은 건데.
0: 그렇죠.
1: 엄마, 우리 돼지는 이렇게 계속 밥을 줘도 안 무거워.
0: 초록색은 없고 파란색밖에 없어. 넣었는데.
1: 넣었는데. 이상하다.
0: 아빠 손등 왜 찢어져? 아빠가 좀 작업 좀 하다가.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작업 좀 하다가. 아니 뭐 그 비슷한 뭐 같은 계열에서
1: 같은 계열인가요?
0: 네. 1089님 부모님께서 저희 아들한테 세뱃돈으로 무려 30만 원이나 주셨는데 와. 제가 봉투에서 몰래 한 장 뺐습니다. 문제는 적발됐습니다.
1: 29만 원인데?

0: 아이가 세본 거죠. 숫자를 이제 알아서.
1: 아, 보니까 네. 어, 5만 원권으로 6장 실을 확률이 높아요. 아, 네, 그럼 이제 5만 원 딱 이렇게
0: 해서
1: 아빠 혹시 설마?

0: 아니 그게 왜냐하면 그 저기 저 이렇게 돌려내게 되는.
1: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 아, 10 4894님.
0: 네.
2: 20대 초반에 소개팅에 나간 적이 있는데요. 남자가 웨딩카를 몰고 왔더라고요. 장식 그대로 달려 있길래 이게 뭐죠? 그랬더니 아, 친구가 결혼했는데 반납하는데 2시간 남았더라고요. 아까워서 끌고 왔어요. 하더라고요. 아, 진짜 찌질하다, 찌질해. 하, 돈 아끼려고.
0: 아니, 네. 뭐, 그러면 그거 끊고 와도 되잖아요.
2: 어, 그렇죠.
0: 굳이 그 요란하게 그렇죠, 끌고 그렇죠. 다녀야 되는 건가?
2: 뭐, 깡통도 달려있고, 그 요런, 뭐
0: 요런 식으로 빌려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2: 아, 그렇죠.
0: 렌트카 업체에서.
2: 네네네네.
0: 빌려드린 대로 그대로 가져오셔야 되고, 뭐 이런 뭐 조항이 있는 건 아닐 텐데.
2: 아, 그럼 웨딩카를 빌려주는 거라 그 장식까지 빌려준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지금.
0: 아,
2: 그대로 봤나?
0: 깡통 같은 거 달려
2: 달려있고 여기까지.
0: 어, 그거 다 재활용하는 건가?
2: 어,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 순간.
0: 어. 아,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2: 어쩔 수 없죠.
0: 네네네. 벌금을 물어야
2: 그렇죠.
0: 한다면. 아, 깡통 2개 빠졌습니다.
2: 에. 아끼는 깡통인데.
0: 네, 이거 120만 원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2: 아, 그렇죠.
0: 네.
2: 네.
0: 4794님 아이가 네. 엄마한테 혼나고 있을 때 벌써 네. 얌전히 설거지 하면서 듣고 있다가
2: 네.
0: 어제 아이가 나한테 신발도 던진 게 생각나서 슬쩍 네. 아내한테 이른 적 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이가 혼나고 있는데 네네. 아내한테 가서 어제 나한테 신발도 던졌어. 참 못됐지? 옷까지 좀 프로세스해서
2: 아니 혼나고 있는 아이한테 이거
0: 혼냄을 조금 강도를 높여주세요. 어제 신발 나한테 던진 거, 그거.
2: 와, 진짜.
0: 아주 눈물 쏙 빠지게.
2: 와, 아이 입장에서는 진짜. 와, 소름 돋을 것 같아요.
0: 아빠 맞아? 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2: 야, 어제. 아, 이거 너무 배신감인데요?
0: 아주 못됐어. 신발을 던졌어, 나한테.
2: 야,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0: 네네네.
2: 아, 배가영님. 한동안 스페인어 배운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버스에서 혼자 스페인어로 통화하는 척 해본 적이 있어요. 밥 먹었어요? 기분 좋다. 안녕하세요? 물 한 잔 주세요. 저는 개그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거를 계속.
0: 이 식당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무언가요? 버스 타고 있는데.
2: 오늘은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뭐 이런 걸 계속하는 거죠.
0: 그렇죠.
2: 스페인 사람이 오셨을 때는 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스페인어를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0: 이곳에서 제일 유명한 곳은 어디인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환전소를 찾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2: 그렇습니다.
0: 계속. 네. 귀엽다. 귀엽다.
2: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아, 스페인어 재밌죠. 스페인어. 6610님 친구 얘기인데요. 소개팅에서 밥값 58,000원을 계산했는데 애프터를 거절당하자 갑자기 억울했나 봅니다. 상대에게 식사비 반 보내주세요 라고 했대요. 상대가 27,000원을 보내자 다시 문자를 보냈대요. 죄송한데 29,000원입니다 결국 2,000원을 추가로 받았고 바로 차단당했대요. 친구는 씁쓸하게 이러더군요. 아, 그래도 동계산은 정확해야지.
2: 아니 근데 58,000원이고 상대방에게 식사비 반값 보내주세요 했는데 27,000원 보내준 건 뭐죠?
0: 그러니까
2: 이 사람도 좀 이상하긴 하다. 네, 보내줄 거면 제대로 반값을 보내주던가.
0: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치사하게 나오니까
2: 네.
0: 조금 좀 덜 먹었어.
2: 내가 빈정상하네요.
0: 음식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시킨 건 요 정도야. 라고 생각했을
2: 수도 있죠. 난 파스타만 먹었으니까.
0: 그렇죠.
2: 이렇게 해서.
0: 그래. 저 같으면 58,000원을 보내겠습니다.

0: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2: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3: 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 그 전국의 찌질인들의
4: 네, 맞습니다. 네,
3: 소심한 이야기들. 아, 재밌네요. 자, 3등 먹거리 네. 세트죠. 해산물 밀키트 세트와 푸딩 세트 다 드립니다.
4: 네. 아, 버스에서 창가 자리에 앉고 옆에 누군가 앉아 있을 때요. 내려야 할 타이밍에 아, 내리는데 비켜 주실 수 있나요? 이 말을 참아 못 해서 전 정류장에서부터 계속 엉덩이를 들썩들썩거리고 가방 괜히 열었다 닫았다 한다는 네. 2958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 축하드립니다. 기지개 켜면서 아유 자 내려야지 이제
4: 내려보자.
3: 네, 내립시다. 네, 내립시다. 노래 부르.

0: 시공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5958님이 주셨습니다. G-Park을 목격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제가 문예반 출신답게 미담 한번 잘 써볼게요. 아니 저 날도 더운데 어디로 오십니까?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편안하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길 가다가 쓰레기를 줍거나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거나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냥 가세요. 선생님 괜찮아 제가 고칠게요. 이런 거 말이죠. 이런 한편의 수채화 같은 미담 부탁드리면서 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노브레인의 노래입니다. 넌 내게 반했어.

0: 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월드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소리 질러!

0: 최고의 락밴드 송골매. 네, 1번 송골매가 정답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선물 받으실, 캡슐커피 받으실 분들 저희가 홈페이지 선고표에 올려둘게요.
1: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순서 가볼 텐데요. 아, 네. 자 이번 순서 어떤 순서죠?
0: 정말 약오르는 시간이죠. 예. 음악 듣기 평가 시간이고요. 어떤 가요의 일부분을 3단계로 짧게 잘라서 들려드릴 겁니다. 저와 박명수 씨도 정답 전혀 모르니까 저희와 같이 추리해 보시죠. 정답을 보내실 때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번호 #8910, 장문은 100원, 단문은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1: 자, 정답자 10분 뽑아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출제자 김세슬아 PD의 힌트가 있는데 뭔가 힌트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수 있을 것 같은데. DJ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명수홍이 제일 찰지게 해요.
1: 찰지게요?
0: DJ들이 뭔가 하는데
1: 욕. 욕.
0: 노래가 욕일 수는 없는데.
1: 그렇죠.
0: 뭐지? 핸섭?
1: DJ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명성이 제일 찰지게 한다.
0: 뭐지?
1: 맛있게 한다.
0: 뭐 소리 질러?
1: 예, 예, 예.
0: 아니면
1: 저 그
0: 떼창?
1: 일반 분들과 하는 토크?
0: 토크.
1: 대화.
0: 대화가 필요해.
1: 자주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해.
0: 그럴 수도 있죠.
1: 뭘까요? 예, 제가 찰지게 잘하는
0: 그리고
1: 거.
0: 그리고 DJ들이 소리도 지르고 이런 어떤 추임새도 넣잖아요.
1: DJ들이 DJ들이 많이 한다는 얘기죠. DJ들이 뭘 많이 하죠?
0: DOC와 춤을?
1: 아니, DJ들이 뭘 많이 해요?
0: DJ들이요?
1: 예, 우리 저 라디오 DJ들이.
0: 아, 라디오 DJ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 라디오 DJ 말하는 거죠?
0: 아니면은 그 저기 무대 위에 DJ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 전체 다 올로 얘기하는 거예요?
0: 이게 헷갈리네.
1: 예, 이거 말 안 해?
0: 알 수가 없나. 이거 알면은 바로 정답이 나오나 보다.
1: 아, 알았다.
0: 뭐죠?
1: 100% 알았다.
0: 뭔데요?
1: 점프.
0: 아, 점프.
1: 예.
0: 점프.
1: 그 누구더라? 블랙핑크.
0: 점프.
1: 점프.
0: 뛰어.
1: 표정 되게 안 좋아 지금.
0: 아, 큰일 났다. 방송 시간 어떡하냐?
1: 자. 첫 번째 힌트 듣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요. 아닌데? 남자인데?
0: 아닌데? 우리 어떡하죠?
1: 이거 누구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위해?
0: 위해? 위해? 이게 뭐야?
1: 너를 위해 떠날 거야.
0: DJ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명수홍이 제일 찰지게 하는 것 같아요. 아, 광고 소개?
1: 아닌데. 지금 이게 남자 목소리 아니야. 사랑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위해.
0: 고음인데?
1: 네. 나를 위해.
0: 콧소리인데. 아니, 그거는 알려줄 수 없어요? 그 무대 위 그 DJ인지 아니면 라디오 DJ인지.
1: 둘 다.
0: 멘트.
1: 예.
0: 명송이 제일 찰지게 한다. 토크.
1: 찰지게 한다고요? 찰지게?
0: 애드립. 찰지게 한다.
1: 뭘 어떻게 찰지게 해야 돼?
0: 쓴소리. 잔소리? 아닌데.
1: 뭐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0: 야.
1: DJ들이 하는 거 찰지게. 멘트.
0: 오프닝, 인사.
1: 신나게 하는 거. 신나게. 가장 신나게 한다.
0: 신나게.
1: 가장 신나게.
0: 점프.
1: 신나게. 즐겁게. 파이팅 넘치게.
0: 음악 소개.
1: 파이팅 넘치게.
0: 파이팅?
1: 더 미치게. 미친 듯 살았던 기억이 추억. 이거는.
0: 근데 또 봐. 1단계 들어보니까 발라드는 아니고.
1: 자, 2단계 갈게요. 예. 자, 2단계 들어보 2단계 주세요.
0: 아이고,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네요. 뭐가?
1: 뭐야 이게.
0: 아, 진짜 어렵다. 아, 이렇게 어렵게요?
1: 커서 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비행기. 들었다 놨다.
0: 데이브레이크. 데이브레이크.
1: 들었다 놨다. 맞잖아.
0: 맞다.
1: 그제?
0: 예, 1단계도 또 한번 들려줄 수 없나요?
1: 1단계. 맞네.
0: 맞죠?
1: 들었다 놨다.
0: 들었다 놨다 같은데?
1: 데이브레이크. 데이브레이크의 노래 아니에요?
0: 들었다 놨다. 관객들을 들었다 놨다.
1: 그렇지.
0: 청취자들을 들었다 놨다.
1: 나 들었다 놨다. 예, 이거 아니야?
0: 아닌가 본데요?
1: 들었다 놨다 잘하는 게 맞네.
0: 그러니까 예. 힌트 상으로는 맞는데 이게.
1: 자, 점 오인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점 오인트 주세요.
0: 신화 노래 아니야? 신화?
1: 빰빠밤.
0: 나 알았다.
1: 이거 비 아니야? 비?
0: 헤이. 알았다.
1: 아니야. 비 노래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1: 비 아니면 신화인데.
0: 신화.
1: 신화요?
0: 신화고요. 형님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1: 뭐 헤이.
0: 어,

0: 아, hey, come on.
1: 그렇죠.
0: 예, 예, 예, 예.
1: 이거 이거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0: 자, 3단계 힌트 듣겠습니다.
1: 예. 아, 어우, 아. 빨리 맞추고 싶었는데.
0: 나 컴온을 많이 안 하는데.
1: 컴온.
0: 예, 컴히어만 하는데. 컴히어. 컴히어. 예. 자, 아, 이 노래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아, 콩과 KBS 플러스 정답 보내주시고요. 자, 이 정답 노래 듣겠습니다.

0: 거예요. 예. Make some noise. 크모는 잘 안 해요. 예.
1: Hey, 커머니.
0: 왜 그래? 안 하는 걸. 내가 안 하는 걸 그렇게 됐어. 예,
1: 힌트 예. 때문에 우리가 예. 헤맸던 걸로.
0: 행인 좀 해요. 예. 예. 미안합니다. 예. 자, 에이핑크의 The End 들으면서 1부 마감하고요. 2부에서 바로 또 퀴즈로 돌아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데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잼이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4: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자, 박명수의 라디오 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태진 김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그죠? 예.
5: 아, 정말 박명수의 라디오 쇼는
3: 예.
5: 아, 이거는 그냥 그 영화도 감독 판이 있잖아요.
3: 네네.
5: 우리 감독님 판 풀 버전으로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요.
3: 왜요?
5: 노래가 안 나갈 때 예. 하는 대화들이
3: 예.
5: 어 너무 웃겨서
3: 한 번이라도 그게 나가면
5: 쓰러질 것 같아요. 아,
3: 저는 잘립니다. 예. 한 번이라도 나가면 저는 잘립니다. 예, 예.
5: 아,
3: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5: 아, 웃음 참는 예. 게 이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3: 좋습니다. 자 네. 이제 2부가 2부가 시작이 되는데요.
5: 네.
3: 자, 2부 어떤 코너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5: 네, 2부는 3단계 전화 연결 고스톱 퀴즈로 함께 합니다.
3: 네.
5: 1단계 치킨 상품권이 걸려 있는 OX 퀴즈, 2단계 문화 상품권 10만 원이 걸려 있는 객관식 퀴즈, 3단계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이 걸려 있는 주관식 퀴즈고요.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스스로 고, 스톱 결정하시면 되는데 고 외쳤는데 문제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 단계에서 받은 선물 모두 날아갑니다. 전화도 그냥 인사 없이 오토 굿바이 뚝 끊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 그러면 첫 번째 분 모실게요. 어떤 분일까요?
5: 0470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 혁수입니다. 권혁수.
3: 예, 예.
5: 형님, 전화 주세요.
3: 자, 우리 혁수 씨가 뭐 성대모사건 연기던 못하는 게 없는데, 권혁수 씨.
6: 어.
5: 네?
6: 사랑했지 마요. 안녕하세요. 권혁수입니다.
3: 알겠습니다. 이게 좀 급하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김경호 씨 하려고 그런 거죠?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예.
3: 혁수야.
6: 마리아 그대를 사랑했지 마요.
3: 오, 알았어요. 그럼 열심히 그래도 노력한 좀 티는 나네요.
5: 네, 준비하셨어요.
3: 예, 예.
5: 일반 대화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박명수 씨와?
3: 예, 예, 예.
6: 명수원 대민님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3: 근데 저 혁수는 저한테 형이라고 그러거든요.
6: 아, 형농.
3: 형요?
6: 형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5: 말투가 너무 다른.
3: 저 죄송한데 보험회사세요? 아,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두 번째 분 연결해야죠. 어떤 분일까요?
1: 그 전에 예. 청취자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0: 좋아요.
1: 정답은 3번 향이람이에요. 여수의 해돋이 명소죠. 저희가 선곡표 게시판에 당첨자 명단 올려드리겠습니다.
0: 네, 자, 두 번째 연결할 분 어떤 분일까요?
1: 7576님. 예. 영월 고시동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박쥐입니다. 아, 너무 추워요. 전화 주세요.
0: 자, 박쥐 씨. 여보세요, 박쥐 씨.
2: 네, 안녕하세요. 너무 추워요.
1: 말 잘하시네요.
0: 아니, 박쥐면은 지금 박쥐만의 어떤 울음소리가 있지. 어떻게 해요? 그 돼지 아니에요, 돼지? 돼지 소리.
2: 네,
1: 약간 좀 울린다.
0: 거기 저 영월에, 저기 영월에 고시동굴이에요?
2: 네.
0: 거기 어떤 동굴입니까? 우리 잘 몰라서 그러는데.
2: 아, 여기가 웅장하고.
1: 네.
2: 네, 그리고. 지구랑 우주 사이에 있어요.
0: 근데 말씀을 이렇게 갑자기 잘하세요.
1: 그러게요.
0: 갑자기 찍찍 하다가.
2: 아, 거꾸로 매달려서 너무 추워서.
0: 저기, 끝까지 유지하시고 웃으시면 안 돼요.
1: 네.
0: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저희들도 동굴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1: 네.
0: 뭘 물어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문제로 바로 갈게요.
1: 그럴게요.
0: 네. 예.
1: 자, 치킨 상품권이 걸려있는 1단계 OX 퀴즈부터 풀어볼게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의 초중고 학생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생 장래희망 3위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2위는 의사였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한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는 운동선수다. 맞으면 O, 틀리면 S.
0: 3초 시간입니다. 3,
2: 오.
0: 오, 정답.
1: 그렇죠.
0: 그렇습니다. 운동선수예요.
1: 맞습니다.
0: 예. 야, 이게 또 바뀐다. 옛날에는
1: 맞아요.
0: 인플루언서였잖아요. 인플루언서들이
1: 유튜버. 많은 사랑을 받았고.
0: 야, 유튜버인데도 네. 이 운동선수 바뀌었네요. 근데 이 운동을 다 잘할 수가 없으니까.
1: 이게 정말 그 대한민국의 자랑과도 같은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0: 너무 예. 많죠.
1: 김연아 선수부터 시작해서 뭐 손흥민 선수.
0: 그러면
1: 이제 아이들의 희망인 거죠.
0: 안세영. 예.
1: 아, 그렇죠. 안세영 선수.
0: 핑퐁의 삐약이
1: 신유빈 선수.
0: 삐약이 등등에 네. 너무 많죠. 그들이 있어서 우리가 또 살맛이 나는 거
1: 맞습니다,
0: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예. 자, 2단계는 문화상품권 10만 원권인데 어디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2: 네, 구하겠습니다.
0: 구하겠다고요? 뭘 구해요?
2: 거꾸로 있어서 잘 말이 안 나와요.
0: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 되게 잘해놓고도 이상한 소리 하시네.
1: 거꾸로 붙어 있어서.
0: 자, 거꾸로 네. 붙어 있지 마시고요. 똑바로 쓰시고요.
1: 네.
0: 자, 2단계 네. 문화상품권 10만 원권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주세요.
1: 다음 세 곳은 모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전설 속의 장소입니다. 남아메리카 어딘가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황금의 도시로 오늘날 결코 찾을 수 없는 꿈의 보물을 상징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아틀란티스,

0: 정답.
1: 이거는 네. 그렇게 외우세요. 황금의 도시니까 황금 색깔이 좀 느낌이 노란색이잖아요.
0: 노란색.
1: 옐로우, 옐로우.
0: 아, 그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1: 엘도라도로 외우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엘도라도.
0: 그 엘도라도가 정답이고 예. 그 스페인어로 온몸에 금칠을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1: 예.
0: 그래서 엘도라도를 찾으려고 16세기 정복자들이 남아메리카를 샅샅이 뒤졌지만 탐험했지만 네. 끝내 찾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0: 자, 아, 왜요?
1: 아니 웃겨가지고. 네, 네. 예, 예.
0: 자, 세 번째 연기 가볼까요?
1: 세 번째. 네. 너무 빨리 날아가네요, 그죠? 세 번째 분 어떤 분이에요? 전화 연결해볼게요.
2: 안녕하세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최하정이에요. 사실 2년 전에 최하정 이모로 쥐팍이랑 통화했는데 저 벌써 6학년 됐어요.
1: 예.
2: 저 전교회장 됐어요.
1: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자, 오. 최하정 씨.
3: 여보세요.
1: 최하정 씨.
3: 안녕하세요.
1: 예.
3: 네. 안녕하세요. 아니. 최하정이에요.
1: 화나게 하실래요? 최고로 화나게 네? 하실래요 지금?
3: 아니요. 아니에요.
1: 아니 지금 저
0: 6학년?
1: 6학년이라는 게 60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6학년이라는 거예요?
3: 아, 60입니다, 이제.
0: 아, 깜짝이야.
1: 그러면 왜 최하정 다시 한번 잘 좀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좀 이렇게 재밌게 못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최하정 씨.
3: 안녕하세요.

0: 생?
1: 네.
2: 와. 근데 왜 아저씨 데리고 놀아? 네? 아저씨 무시하니?
3: 정규회장 되셨대. 아니요? 정규회장.
2: 정규회장 됐어요?
1: 네.
2: 오, 축하해요. 그럼 자기소개를 와. 한번 자기소개를 깔끔히 해보세요.
3: 그래요.
1: 안녕하세요. 취하정이에요.
2: 아저씨 무시 데리고 어른 데리고 놀아.

0: 좋네요.
1: 예, 프론티어 정신이. 네. 자, 문제 주세요.
2: 더운 여름 원기 회복을 위해 보양식 찾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조선시대 보양식 중에 왕실과 일부 귀족들만 즐겨 먹던 타락죽이 있었습니다. 이 타락죽은 불린 쌀에 물을 붓고 맷돌에 간 뒤 주재료인 이것을 넣고 더 끓여 만든 궁중 음식인데요. 당시에는 생산량이 적어 매우 귀했던 타락죽의 메인 재료는 무엇일까요? 1번 꿀, 2번 우유, 3번 해삼.
1: 3초 시간입니다. 3, 2,
3: 2번이요.
1: 2번 뭐예요?
2: 2번
3: 우유요.
2: 우유
1: 정답.
2: 네. 정답.
1: 오, 잘하네 어린이가. 이야.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문화상품권 10만 원까지 확보가 됐고요.
3: 네.
1: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인데 이거 하실래요?
3: 아니요.
2: 왜? 도전정신, 도전정신.
1: 아니야. 그 잘했어.
2: 여기까지. 그래요.
1: 저 마지막으로 저 여기까지 하고요.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뭐 부모님이나 혹은 동생이나 선생님한테. 네.
3: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1: 이상하네. 알았어. 그 계속해라. 계속 하세요. 그래 오늘 고마워요.
3: 네.
1: 감사합니다. 아유 귀엽다.
3: 감사합니다.
1: 네. 예.
0: 방학이라서 지금
1: 나 진짜 네. 나 60인 줄 알았어.
2: 그러니까 처음엔 저도.
1: 근데 진짜 똑똑하다.
0: 네.
1: 자, 태진 씨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도록
2: 네,
1: 하겠습니다.
2: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4: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0: 기저귀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2: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ava.
3: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은 지훈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얼마 전 아내 수진이가 직접 운전하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타고 강원도 속초로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해변용 휠체어를 타고 모래사장을 산책하고 시원한 동해바다에 손을 담가보기도 하며 속초에서의 시간을 마음껏 즐겼네요. 거침없이 파도치는 속초의 바다처럼 앞으로 우리 부부도 망설임 없이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제가 전화번호부 언급했을 때도 그렇고 스프에 김밥 찍어 먹는 CF 그 얘기 꺼냈을 때도 다들 이랬죠. 어우 옛날 사람. 그리고 제가 이렇게 휘파람을

스노볼가나 하는 날이 올 겁니다. 5633번님께서 이 노래 너무 오랜만이고 신나요. 나 옛날 사람인가 봐. 근데 옛날 사람이라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한 노래를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당시 음악들 진짜 좋은 음악 너무 많았죠. 6080번님께서 덜 어리시다. 룰라 7집 얘기를 하다니 1집도 아니고 아기시네. 나 몰라, 아기 취급 받으니까 너무 좋다. 나 아기 같아요? 얼마나 아기 같아요? 많이 어려 보여요? 어려 보인다는 거 아니겠죠? 네. 2099번님께서 흥! 제작진은 얼마나 젊죠? 호돌이 알아요? 황영주 알아요? 다 알아요. 네. 저 호돌이 가방도 맸던 것 같아요. 네. 호돌이 보러 대전 엑스포 맞죠? 거기 네. 호돌이 보러 그러네. 그거는 꿈돌이다. 네, 꿈돌이랑 헷갈렸다. 네, 네. 호돌이 알긴 알아요. 네, 우리 집에 있었어요. 꿈돌이 촉 돋는다. 네, 꿈돌이로 헷갈렸어요. 나 아직 어린가 봐요. 백동진님께서 폴디 전곡을 찌르셨어요. 폴디가 하는 MC 유행어가 있나요?

0: 올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오늘은 스피치 특강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제가 대신해드리는 시간이죠. 설레는 고백도 대신해드리고요. 독한 말, 쓴소리 원하시면 당연히 해드립니다. 또 8910 차주분 차 좀 빼주세요. 이런 말도 해드리니까요. 사연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너 뷰티 음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천장에서 찡 하고 계속 울려요. 하, 맞아. 근데 내가 2551번님 내가 대신 미안해요. 일어나는 게 진짜 어렵긴 하더라고. 나도 알람 빨리 끄고 싶은데 몸이 안 일어나죠. 몸이 안 일으켜지는 걸 어떡해. 401호분도 가급적이면 네, 빨리 일어나서 빨리 꺼서 아랫집 너무 피 안 가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선물 보내드려요. 노래 들을게요. 자우림의 홀라.

아드님도 듣고 계시려나요? 네, 머리 짧게 해가지고 요즘 짧은 머리 진짜 유행이에요. 그래서 짧게 해서 여름이니까 머리 말릴 때도 빠르고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6492번님께서 우리 집 넷째 아들이자 부산 우리 집 넷째 아들이자 부산 광안중학교 학생회장 백정우, 제발 일찍 좀 일어나라. 방학인데 너의 얼굴을 보기가 어렵다. 일어나라, 제발 좀 일어나라, 일찍 좀 일어나라, 사랑한다. 어머니인지 아버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라디오 네, 대신 말해준다는 걸 빙자해서 본인 아들 자랑하시는 거 좀 곤란해요. 네, 학생회장이라는 걸 굳이 말하지 않으셨어도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해서 자기 아들 학생회장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 아니냐고요. 좋겠어요. 아, 방학이니까 좀 자게 내버려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늦잠 자보겠습니까. 네, 7026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지금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매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찍고 선물 받아가세요. 지난주에 살짝 원성을 샀지만 반응이 좋았던 집중력, 기억력, 그리고 찍기 실력이 필요한 그 퀴즈 또 준비했습니다.

10cm의 사랑은 6줄 듣고 왔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읽어드린 10팀의 가수 중 솔로 가수는 몇 명이었을까요? 배윤희님께서

들었어요. 사뿐사뿐님께서 4명 아이스크림 내 손 내산할래요. 9654번님께서 나 이 퀴즈 싫어. 근데 맞추고 싶어. 펄킴 다음에 누구인지 맞추는 건 줄 알고

나왔던 단어는 무엇인가요? 가 질문이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고 저희가 살짝 트위스트 해봤습니다. 1501번님께서 12시니까 12 하셨고요. 오늘의 정답은 6명이었습니다. 힌트 드렸죠? 사랑은 여사 사랑은 여사죠. 여섯 나 몰라. 나중에 정렬형한테 한대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진짜. 정답자 5분 추첨했어요. 윤가람님, 3066번님, 1501, 2606, 2024번님께 선물로 아이스크림 보내드릴게요. 아유 맛있겠다. 8736번님께서 그래서 6명이 누구누구였어요 하셨는데 이현우 선배님, 폴킴, 한혜, 청하, 그리고 이명웅, 그리고

보니까 헷갈렸을 것 같아요. 3817번님께서 다음엔 막 덧셈 시키겠네. 쉽지 않다. 다음에는 약간 막 뭐 2의 4승에 6승 막 이런 거 질문으로 내보면 일단 제가 맞출 수가 없어요. 네, 저 숫자 너무 취약하거든요. 노래 들어볼게요. 어제 발매된 신곡이에요. 진짜 바다 놀러 가고 싶다. 레드벨벳의 Surfing Boy.

레드벨벳의 Surfing Boy 듣고 왔습니다. 0731번님께서 잠만 폴디, 볼빨간 사춘기님과 함께한 챌린지에서 그대를 가질 수만 있다면 라디오도 포기하겠다는 말 진심인가요? 네, 챌린지를 했었죠. 여름아 부탁해. 제가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척하면서 네 챌린지를 찍었었는데, 제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손가락을 두 개를 이렇게 긋고 있습니다. 크로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은 진실이 아니라는 뜻이죠. 네, 저도 사회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네, 밥그릇도 챙겨야 되고, 현대사회 바쁘다 살기 힘들다. 네, 뭔가 한 가지를 포기해서라도 너를 가지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의 가사였는데,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가사를 넣어서 또 해주시더라고요. 또 라디오 하고 있으니까 재밌으라고 한번 넣어봤어요. 박건희 님께서 오늘 휴가 마지막 날인데 집콕하기로 했습니다.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쉬니 너무 좋아요. 애들도 방학인데 날이 더워서 안 나간다고 해요. 집에서 빙수 먹으면서 영화 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주말에 장모님 댁에 다녀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희 장모님 진짜 그 집이 엄청 깨끗하게 항상 청결 유지하시거든요. 바닥을 갔는데 바닥이 저희 집 책상보다 더 보송보송한 거예요. 정말 계속 아 와서 소파에 앉으라고 하시는데도 아니 어머니 전 바닥에 눕고 싶어요, 바닥 너무 좋은데 하면서 바닥에 누워서 선풍기 쬐면서 TV 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맞아, 이런 휴가 좋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날이라고 너무 애쓰면 다음날 출근해서 피곤해요. 네, 이렇게 휴식하는 거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요광장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730번님께서 지난주에 을왕리 다녀왔어요. 바다도 갯벌도 따뜻했는데 뜨거운 햇살 때문에 피부가 다 익었어요. 폴님은 갯벌에서 놀아본 적 있으신가요? 갯벌에서 놀아본 거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어릴 때 이후로 잘 없는 것 같아요. 뭐 갯벌 쪽에 지나간 적은 있어도 정말 저렇게 갯벌에 앉아가지고 뭔가 모래를 파고 막 이런 경험은 근래에 잘 없는 것 같네요. 조만간 시간 내서 한번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웠겠다. 모자를, 챙이 엄청나게 큰 모자를 따님이랑 같이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모래 파면서 뭐 이렇게 만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귀엽다. 아 바다, 이렇게 바닷물 이렇게 파도 치는 거 느끼면서 이렇게 뭐 캐기도 하고 모래 만지고 이런 거 힐링 될 것 같습니다. 우리 6929번님의 신청곡 듣고 저희는 또 돌아올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엘 썸머.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402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에요. 친구가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쿠폰 받았다고 자랑해서 저도 받고 싶어요. 어, 귀여워. 친구가 가요광장에서 그래서 무슨 쿠폰을 받았대요? 어떻게? 우리 쿠폰 뭐 하나 줄까요? 너무 귀엽다. 뭐 줄까요? 뭐 있어요? 한번 우리 생각... 아! 그러면은 제가 먹고 싶은 거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더울 때는 햄버거죠. 햄버거 쿠폰 보내줄게요. 너무 귀여워. 어떡해. 나 너무 어린 친구들한테만 쿠폰 이렇게 해픈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댓글 좀 줘봐요. 김소연님께서 웹툰 고등학교 가고픈 중2입니다. 응원해주세요. 합격하면 다시 이거 쓰고 싶네요. 사랑합니다, 폴킴. 아, 웹툰 고등학교가 있어요? 대박이다. 그럼 고등학교,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뭐 예술 고등학교 같은 거잖아요. 가서 뭐 음악만 한다든지. 가서 재밌는 만화 많이 만들어줘요. 저 진짜 만화 보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도 하나 줄까 봐요. 햄버거. 나 몰라. 오늘 내가 햄버거 먹고 싶은 것 같아요. 햄버거 쿠폰 보내줄게요. 이거 먹고서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합격하든 안 하든 열심히 해서 나중에 또 사연 보내줘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현시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이 절기상 입추, 가을 초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더운데 가을이요? 시원한 바람 좀 불었으면 좋겠어요. 아, 벌써 입추예요? 절기상?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너무 날씨가 바뀌었기 때문에 입추 날짜를 한번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입추며 초복이며 이렇게 더우면 사실은 초복, 중복, 말복이 아니고 초복, 초중복, 중복, 중말복, 말복까지 가야지 우리가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날씨가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오늘 3, 4부에는 새 앨범을 발매한 권진아님과 만나볼게요. 가광초대석 너를 만나. 궁금한 것들, 부탁하고 싶은 것들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번 앨범 최애곡 얘기도 너무 좋습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정승환의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월 부근에서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리 중이라 일시적인 전면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차들이 부천 부근부터 그냥 서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면 소통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도 이 사고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1차로에 소방차들이 서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이고요. 남양주 요금소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발생했습니다. 월문 2터널 부근부터 정체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양양 쪽으로는 덕소 3패에서 월문 1터널 쪽으로 지체고요. 화도 분기점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 부근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의교 부근부터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인터넷 라디오 공.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2: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1: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2: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 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2: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6: 굿즈는
5: 세종
6: 세종 세종 기프트
5: 판촉.

0: 시겠죠. 네. 여러분 햄버거 먹고 싶다고 거짓말하시면 아니되옵니다. 4472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초4는 아니고 29살인 청취자입니다. 저도 쿠폰 받고 싶어요. 깔깔 농담이고요. 폴킴오빠 화이팅 하셨어요. 아니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어린 친구들한테 마음이 약간 약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우리 김우리님, 허화숙님, 4472번님 모두 햄버거 보내드릴게요. 갑자기 기분 좋아졌죠. 건진아님과 함께하는 가광초대석 너를 만나 곧 시작합니다. 저희의 모습 보실 수도 있어요. 어플 콩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접속하셔도 되고요. 또 쿨FM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광고 듣고 진아님이랑 함께 돌아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2: 불편하거나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

0: 진아님 반가워요. 정승원님이 가광 나왔을 때 진아님 얘기했었는데 요즘 춤출 때 너무 멋부린다고 초심 잃었다고.
1: 참. 맞아. 춤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 친구가.
0: 어디서 평가질이야.
1: 오, 세다 없네. 세다. 그러면은 우리 진아님이 우리 춤 잘 추는 진아 씨가 봤을 때 네. 정승환의 솔직하게 정말 부서뜨리고 싶거든요. 우리 정승환의 춤은 좀 어떤가요?
0: 아, 정승환 씨는 그냥 뭐 웃기려고 추는 거고.
1: 그쵸.
0: 웃기려고 추는 거고.
1: 이제야 말이 통하는 사람이 나왔네.
0: 어떤 코미디언의 자질로서 이제 관객분들 웃겨드리려는 어떤 그런 목적이고. 아, 저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1: 저희는 약간 진짜
0: 퍼포먼스죠.
1: 아, 퍼포먼스.
0: 퍼포먼스죠.
1: 퍼포먼스.
0: 저희는 퍼포먼스로서 네. 좀 다르다.
1: 무대 위에서 무대 장악력과 네. 또 관객들을 휘어잡기 위해서 약간 저희는 그런 목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0: 결이 다르죠.
1: 맞아. 거기는 약간 네. 재롱잔치 같은 거. 좀 네. 같이 결을 함께하고 싶지
0: 네.
1: 않네요.
0: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1: 네. 네. 0105번님께서 두 분 엄청 친해 보여요. 그 정도는 아닌가?
0: 아니,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네요.
1: 저희가
0: 진짜.
1: 사적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0: 맞아요.
1: 그쵸? 사실은 회사도 다르고 이렇게 솔로 아티스트들이 만날 일이 진짜 사실 잘 없잖아요.
0: 맞아요. 그쵸 그쵸.
1: 네, 생각보다.
0: 근데 또 이렇게 또 구태여 누굴 만나려고 하지도 않은 문제죠.
1: 그
0: 힘들어요.

0: 그리고 그때 진짜? 진아 씨가 진짜 바빠서 회사에서 너무 미안하다 스케줄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 죄송합니다.
0: 네, 아니 괜찮아요.
1: 저였군요.
0: 아니 근데 그때 진아 씨가 공연이랑 엄청 바쁜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타이밍이 좀 그랬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네, 해주세요. 네. 네.
1: 저희 폴킨 같아. 폴킨.
0: 폴킨. I'm a queen.
1: 폴퀸.
0: I like queen. 그러니까요. 나 이렇게 갈수록 퀸의 자질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지 모르겠어요.
1: 장난 아닌데요.
0: 자, 새 앨범 이야기 나눠볼게요.
1: 네.
0: 지난달에 나온 권진아님의 세 번째 EP Save Me 일단 발매 축하드립니다.
1: 와, 감사합니다.
0: 아니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앨범을 이렇게 손 편지까지 적어서 사인해서 좀 저 주셨어요.
1: 당연히 드려야죠.
0: 약간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요. 약간 SOS 정말 무인도에서 모래 사장에다가 SOS 적는 것처럼 Save me 나 구해줘라고 적은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앨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어떻게 말해야 될까? 제가 저 스스로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해 나가는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사실 뭔가 이 세상이 다양한 모습이 존중되는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일로서 이 저 깎이고 데이고 하면서 이 자기 자신을 구원해 나가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 자기 혐오가 너무 많이 생긴 거죠. 사실
0: 시기적으로
1: 네 시기적으로
0: 뭔가 요즘에 SNS 이런 거 너무 많다 보니까
1: 뭐 SNS도 그렇고 사실 제가 뭐 자기 혐오의 서사를 담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자기 혐오가 생길 수밖에 없게 하는 사회적 환경

0: 음악이 막 재밌어가지고 막 맨날 작업실 가서 작업하고 또 조금 자고 집에 와서 또 이 다음에 무슨 곡 쓰지 막 이러면서 거의 한 달 만에 다 쓴 것 같아요.
1: 아 진짜 근데 이렇게 한 달 만에 다작하기 쉽지 않거든요.

0: 가영님께서 폴님에게도 몬스터 떼창 구간 알려주세요. 일당백으로 소리 질러 주실 것 같아요. 어, 떼창 구간이 어디 있어요?
1: 그 어, 후렴 가기 전에 있고 네. 이제 브릿지에 있는데. 네. 와, 와,
0: 거기를
1: 셋, 넷. 와, 와, 이겁니다.
0: 아, 같이 똑같이 유니즌으로 부르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브릿지는 뭐예요?
1: 똑같아요.
0: 아, 똑같아요?
1: 반복.
0: 제가 일당 쳐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자, 우리 진아씨 진짜 괴물 보컬이죠. 몬스터 보컬 같은 진아씨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자, 여러분 몬스터 라이브 지금부터 청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알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궁금한 것들 부탁하고 싶은 것들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 되셨어요?
2: 네.
0: 자, 우리 몬스터의 몬스터를 듣는 건지 권진아의 몬스터를 듣게 될지 한번 지켜볼게요. 권진아의 몬스터.

0: 옷 입고 왔어요. 진아 대박, 몬스터 대박.
1: 3422번님은 와 둘의 듀엣을 듣는다. 아 이거 듀엣이에요? 아 나 듀엣이었어? 네, 둘의 듀엣을 듣는다. 우후 하셨고. 네. 김윤지님께서
0: 네 라이브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코첼라지. 진아님 코첼라 기원 1일차.
1: 코첼라 week 2. 달콩이님께서 락이라는 장르는 밴드 사운드를 뚫고 목소리가 나와야 해서 발성이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이번 앨범을 위해 발성 연습도 뭐 한 게 있나요?
0: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1: 그 아 이건 다 나왔는데요?
0: 해야 될 것 같고 아니 엊그제 이제 저거 뭐야 펜타포트 하고 그 락 페스티벌 하고 왔거든요.
1: 오, 네네.
0: 목이 쉬는 거예요. 목이 잘 안 가는데 아. 이게 목이 가는 걸 보면서 이거는 내가 뭔가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 그 몬스터 진아 씨도 네. 락 페스티벌은 쉽지 않았다.
0: 쉽지 않았다. 이 락 보컬은 또 다르구나. 그래서 연습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여기서 더 하면 얼마나 더 몬스터가 될지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3553번님께서 땅굴 매니아예요. 저도 마음이 늘 지하 3486층쯤에 있는데 라이브 듣고 3128층으로 올라왔어요. 오늘 오후에 몇 번 더 들을게요. 그래요. 1층으로 올라올 때까지 우리 10층으로 올라갈 때까지 네네. 계속해서 듣자고요.
0: 아유.
1: 1233번님께서
0: 네 기억할게요 언니 Don't let them fade you out 살아내 in your own way 감사합니다.
1: 별별님 맞죠? 별별님께서 힘들었던 기억을 꺼내 뮤직비디오를 만든 아이디어가 멋있기도 하면서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뮤비 첫 장면부터 촬영이 어려웠을 것 같았는데 괜찮았나요? 이게 무슨 뜻이죠?
0: 이제 뮤직비디오 때 이제 제가 그 식이장애를 되게 오래 앓았어가지고 그 장면을 좀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변기통에 머리를 박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구토신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1: 그래서 아, 다 그 뮤비에 나왔던 게 경험담이었던 거네요.
0: 네, 맞아요. 그 진짜 이게 그냥 식이장애 알았어요 이러면은 사람 잘 모르는데 이게 진짜 끔찍한 병이거든요. 이게 정말 고치기가 어렵고 네. 정말 진짜 저는 지옥에 몇 년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고 네. 이제 여자친구들이 이제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서 이제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고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고요. 새 앨범 Save Me를 발매한 권진아 씨와 만나고 있습니다. 가광 초대석
1: 너를 만나.
0: 우리 잘 맞는 것 같아.
2: 딱한데 귀가?
0: 바로 들어봐요. 아니 지금 잠깐 중간에 광고 듣는 동안 진아 씨가 이렇게 앨범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네. 해서 그 DJ 입장에서 좀 뿌듯했어요. 그래서 앨범 얘기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2: 너무 감사하죠 가수 입장에서는.
0: 그래서 이번에는 타이틀곡도 좋지만 수록곡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 가기 전에 문자를 좀 볼게요. 3895번님께서 진아 씨랑 분포 중학교 같이 다녔는데 학창 시절에 같이 밥도 먹고 체육 시간에 짝이 되었던 적도 있어요. 가수가 된 걸 보고 얼마나 제가 기쁘던지 지금도 늘 응원하고 있어요.
2: 혹시

0: 너무 잘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 그 나의 몬스터라고 부른 스스로에 대한 그 서사를 풀어내기 딱 좋은 주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네. 너무 똑똑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감사합니다.
0: 수리수리님께서 후켄체인지 뭔가 악동 캐릭터가 많이 나오는 미국 하이틴 드라마 같아요. 그런 곳에 항상 로커 같은 친구 있잖아요. 진아님은 이 곡 만들면서 어떤 장면 떠올렸어요?
1: 저는 그러니까 만들고 보니까 되게 에이블 라빈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일본과 그 영미권 그 중간 어디에 약간
0: 영미권
1: 그 어딘가에 있는 곳 같다.
0: 그렇게 따지면 엄청 글로벌한 곡 아니에요?
1: 그쵸 그쵸. 아 진출했으면 좋겠다.
0: 이거 빨리 그 후속곡으로 빨리 활동 시작하세요.
1: 알겠습니다.
0: 이거 키 발 바꿔가지고 다시 내세요.
1: 키를 올려요?
0: 키 올리고 아니 왜냐면 그 산다라방 누나도 네. 그 앞에 냈던 노래를 다시 한번 더 재해석해서 또 내셨거든요.
1: 키를 올려서요?
0: 키를 바꾸고 아예 편곡을 바꿔서 그것처럼 이 노래도 한번 진아님 아예 새롭게 해서 다음 달에 한번 내주시는 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내 마음대로. 기세가
0: 팬들 어때요? 나 잘하고 있어요? 그쵸 나 잘하고 있죠.
1: 아,
0: 또 시키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다 여기서 말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3번 트랙입니다. Rain on me 들어볼게요.

0: 않을까.
1: 서위 타셔라.
0: 2925번님께서 Rain on Me는 멜로디는 잔잔한데 가사가 너무 아파서 유독 마음에 남아요. 얼마나 아팠으면 차라리 넌 제발 내 심장을 꺼내가 라고 표현했을까 싶더라고요. 어떻게 심장을 꺼내가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마음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1: 그쵸, 그만큼 나는 고통스러우니.
0: 이렇게 잔잔한 노래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그 좀 전에 했던 그 훅앤 체인지 그거 이렇게 키 업해 가지고 그거 새로 내면서 이거 이제 우리 비 선배님이랑 같이 듀엣곡으로 한번 해주세요.
1: 비 선배님 어떻게
0: 이게 이제 코러스랑
1: 댄스곡으로
0: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잔잔하게 깔아주시는 거죠. 다라라라라 이렇게 해서 그 남자의 보컬로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딱 감싸주는 거죠. 그래서 약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느낌을 같이 가져가는 느낌으로
1: 희망적인 느낌으로
0: Rain on me 해가지고
1: 리믹스 버전. 춤춰야 될 것 같은데요.
0: 나쁘지 않아. 춤 잘 추자. 우리 퍼포먼스 잘하니까.
1: 이거 약간 이렇게 R&B 약간 크리스 브라운 느낌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0: 너무 좋다. 너무 좋다.
1: 꿀렁꿀렁하게 비선배님
0: 무대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0: 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부끄러웡님께서 여름밤 느낌이 잔잔하게 흐르는 Rain on Me. 아직 나는 너무 좋아, 너를 좋아해. 이 부분 너무 좋아요.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1: 아직 나는 너를 좋아해.
0: 오, 약간 음원 중간 틀어준 거 아니에요? 아니 피치가 뭐가 이렇게 정확해요?
2: 에이 잘하시면서 똑같으시면서 봐주세요.
0: 아니 진아씨 저 궁금한 게 저 네. 발성 선생님이랑 네. 권진아님 얘기를 종종 해요.
2: 진짜요?
0: 선생님, 선생님 권진아 같은 목소리는 어떻게 하면 나오는 걸까요?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피치나 이런 거 따로 훈련하거나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2: 아니 와, 왜 잘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0: 아, 저 진심이에요.
2: 저, 근데 저는 절대음감이에요.
0: 아 그렇구나.
2: 그래서 그 음이 나가는 걸 굉장히 스스로도 부르면서 나가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0: 아 틀리면 본인은 아니까.
2: 네네네.
0: 저는 차라리 다행히 저는 절대음감이 아니라서 틀려도 몰라요.
2: 아니, 상대음감이 저는 더 뭔가 좋은 것 같아요.
0: 그래요?
2: 네.
0: 절대음감이니까 이렇게 피치가 정확하구나. 그만큼 또 본인의 어떤 그 땅굴 파는 느낌이 여기도 네. 담겨 있는 것
2: 아,
0: 같아요.
2: 아 그래요?
0: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4106번님께서 진아님이 작년 이맘때 발매한 노래 White Wine 듣고 싶어요.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시원한 화이트 와인 마시는 상상을 하며 오늘도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할게요 하셨습니다.
2: 화이팅!
0: 화이트 와인 좋아하세요?
2: 너무 좋아하죠.
0: 너무 좋아하죠. 이런 여름에 더운 날씨에 얼음 넣어가지고 저는
2: 얼음 넣으면 너무... 싱거운데?
0: 괜찮아요. 야,
2: 아,
0: 그래서
2: 그래?
0: 천천히 아, 큰
2: 그래요?
0: 잔에다가
2: 그 약간 진짜?
0: 이 짜배기 스타일 아시죠?
2: 뭐라고요?
0: 짜배기 스타일 아세요?

0: 좋아하세요?
1: 전 R&B를 좋아합니다.
0: 아, 저도 R&B 팝니다.
1: 힙합까지도 좀 좋아하고 근데 완전 하드한 힙합 말고 약간 그 언저리 있는
0: R&B가 들어가 있는 힙합.
1: 너무 좋아하죠.
0: 맞죠. 힙합 앨범, 그러니까 R&B 앨범을 더 진하게 끓여서 나오실 생각도 있으세요?
1: 완전 있죠.
0: 아, 나는 그 앨범 찬성이요.
1: 진짜요?
0: 네.
1: 아, 근데 이 다음에는 조금 잔잔한 거 하고 싶어요. 한번 와 했더니 아, 좀 이제 좀 평화로운 거 하고 싶다.
0: 아니 앨범 하나밖에 안 냈는데 벌써 잔잔해지고 싶으면 어떡해요.
1: 저 늘 이래요. 늘 이래요.
0: 안 돼.
1: 아, 안 돼요?
0: 안 돼요. R&B 다음 앨범은 R&B로 끼려오세요.
1: 끼려오겠습니다.
0: 네, 나 딱 지켜보고 있을게요. 규리님께서

0: 틀고 있답니다. 와, 감사합니다.
1: 아, 요가원에서 틀기에도 사실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비를 맞으면서.
0: 맞아요.
1: 나마스테. 이런 거 좋잖아요.
0: 아, 좋죠, 좋죠.
1: 2302번님께서 어제는 선우정아님이 폴킴의 너를 만나 뺏어가셨거든요. 진아님도 하나 뺏어가세요. 커피 한잔 할래요? 어때요?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뺏어갈 수 있는 기회예요. 어제 누나가 제 노래 하나 가져갔어요. 네, 저의 지금 주 수입원이 지금 하나 날아갔어요. 네.
0: 아니 근데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은 자꾸 그분이요? 그분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
1: 채로 시작하시는 분이요?
0: 네네네. 어,
1: 한번 불러주세요.
0: 커피 한잔 할래요.
1: 이런 커피라면은 하루 10잔도 마실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저 이렇게 앨범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코너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0: 아, 아쉽다.
1: 오늘 이렇게 가요광장 나와주셨어요. 좀 어떠셨어요?
0: 아, 아쉬운데요?
1: 그죠?
0: 어떻게 나머지도 같이 할까요?
1: 아, 아니 뒤에 곡도 아직 얘기 못한 곡도 있고
0: 그러니까.
1: 너무 아쉬운데 그 류도경님께서 진아 언니 화날 때마다 전부 다 음악에 풀어주세요. 명곡이 끝도 없이 나올 듯 기다릴게. 나 계속 기다려.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즈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Live and let live.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하라. 맞아요. 같이 살아야죠. 근데 지금 날씨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너무 덥잖아요. 아니요.

FX의 Hot Summer로 2026년 8월 4일 화요일 가비의 Super Radio 시작했습니다. 이 더운 날에도요 여러분 저희 어김없이 생방송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경남 양산이 42.5도로 최고 기온을 갱신했대요. 42.5도요. 우리나라 기상 관측 사상 처음이래요. 베트남 다낭 최고 기온이 32도인데요. 한국이 42도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제가 어제요 새벽에 연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늦게 끝났는데 거의 5시에 끝났어요. 근데 그때까지 더운 거예요, 여러분. 2시에도 잠깐 나오고 5시에 잠깐 끝났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나왔는데 원래 2시쯤에는 다 좀 시원하고 서늘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너무 더워서 깜짝 놀랐어요. 막 지치더라고요. 막 그리고 심지어 제가 새벽에 연습 가기 전에 라디오 끝나고 밥 먹고 잠깐 잤어요. 한 좀 2시간 정도 30분 자려고 했는데 2시간 잤어요. 근데 제가 에어컨을 안 틀고 잤거든요. 그냥 선풍기만. 제가 또 에어컨을 별로

다녔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 배고파 아 배고파 그리고 이제 냉면 막 이렇게 먹고 돈가스에 냉면 먹고 잠든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서. 근데 냉면이 아니면 들어가지를 않을 것 같은 더위였어요. 진짜 아 돈가스집 갔다 오면은 이 돈가스도 까실까실하게 느껴져. 그럴 것 같아 너무 더우면. 김태수님이요. 마을버스 탔는데 가비님

어때요, 여러분? 아니, 천천히 말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어제 엄마도 문자 보냈거든요. 천천히 말하시라고. 엄마는, 저희 엄마는 자기가 아닌 척 잡돌이 문자를 보내세요, 저한테. 자기 아닌 척. 에너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말이 좀 빠르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네, 이은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씬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품다가 결국에는 못 입고 누구 남 주는 거죠. 그럼 또 기분 좋게 주면 되니까. 네, 우리 기분 좋게 생각해요, 유나님. 우리는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 주세요. 당근에 무료 나눔 하시거나요. 나눔의 기쁨이라는 게 또 있어요. 김우리님이요. 저는 사춘기 딸이 슬랑이 사느라고 쓰는 돈이 제일 아까워요. 이거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님.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하나에 막 10,000원 이러는데, 그러니까 저기 이제 동대문? 문구왕구 거리? 그런 데 가면 좀 싸게 살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 좀 괜찮다 싶은 거 막 수제로 사면요. 수제도 있어요, 슬랑이가. 말랑이, 슬랑이 이런 게 수제도 있어서요. 그런 거 사잖아요. 그러면은 막 왁부 이런 거 한 번 하는 건데 진짜 비싸요. 저 이거 알아요. 네, 너무 공감합니다. 곽성우님이요. 저는 세금이요. 더 이상의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금은 내야죠. 세금은요. 내야죠. 네, 더 이상의 설명은. 아는 걸로. 4372님이요. 저는 속옷 사는 게 아까워요. 다른 거는 다 아끼는데 속옷은 싼 거. 딸이 늘어져서 못 입는 거 입어요. 먹는 건 다 사요. 아우, 4372님, 안 돼. 속옷을 예쁜 거 입고 내가 좋아하는 거 입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얼마나 기분 좋아지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4372님. 그러니까 속옷이 남들이 안 보는 옷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해진 거 입어도 모르니까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나만 아는 거잖아요. 나만 아는 기쁨이 또 있어요. 진짜 4372님한테 속옷 선물을 좀 드리고 싶다, 내가. 새 거. 왜냐면 저는 속옷을 자주 막 버렸다가 다시 사고 버렸다가 다시 사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좀 해졌다 싶으면 바로 버리긴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요거는 속옷은 진짜 예쁜 거, 마음에 드는 거, 편안한 거, 그런 거 꼭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애림님이요. 교양 있는 여자가 되겠다고 구독형 전자책 도서 월 결제해놓고 서재에 잔뜩 담아뒀다가 안 읽고 한 달 끝났을 때. 저도 전자책 비싼 걸로 하나 샀거든요. 전자책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던 거. 아, 땡르메스. 죄송합니다. 전자책의 땡르메스라고 불리는 거. 그거 샀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쭈꾸미에서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네. 김바비님. 나무젓가락 사는 거 진짜 제일 아까워요. 배달시켜주고 마트 가도 주고 컵라면 사도 주잖아요. 그거 모아놓고 놀러 갈 때 써야지 꼭 안 가져가요. 그래서 젓가락 사면 또 대용량이니까 남아서 가져오고 젓가락 장사해도 되겠어요. 아주 그냥. 아, 그니까. 배달시키면 주고 마트 가면 주고 컵라면 사놓으면 주는 그 집에 이렇게 잔뜩 쌓인 거를 놀러 갈 때 탁 가져가면 되는데 그때 안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우 이거 집에 있는데 이러면서 괜히 또 돈 쓰고 남으면 그것도 집에 오면 또 계속 쌓여가고 나무젓가락. 그렇죠? 아깝지. 뭔지 알아요. 김태경님이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물건을 다시 샀더니 물건 사자마자 어딘가에서 나타난 잃어버렸던 물건. 덕분에 똑같은 물건 두 개가 되었을 때가 제일 아까워요. 흠. 대표적으로 이제 이어폰,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잃어버려서 다시 샀는데 어머 여기 있었네 하는 경우. 그럴 때 좀 마음이 좀 찡해요. 그냥 이어폰 부자 된 사람 돼버렸잖아요. 되고 싶지 않은데 이어폰 부자는 하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그냥 똑같은 이어폰 부자가 돼버린 그런 기분이잖아요. 완전히 공감합니다. 정혜남님이요.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 사는 게 제일로 아까워요. 우산은 가방에 필수품으로 넣어야겠습니다. 라고. 그쵸? 그러니까 갑자기 비 와서 우산 사면은 좋은 거 안 사잖아요. 약간 싼 거 사잖아요. 막 진짜 막 5,000원짜리, 3,000원짜리 막 이런 거 사잖아요. 그러면 그거 금방 또 망가진다고.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4522님이요. 비닐봉투 100원이요. 아, 요거 아까울 수 있겠다. 마트 갔다가 비닐 사는 돈이 아까워서 그냥 들고 왔는데 그러다가 손에서 놓쳐서 계란 터지고 난리 났어요. 다시 사고 세탁비까지 몇백 배로 돈이 더 들었다고. 그러니까 아깝긴 한데 필요하긴 하니까. 그쵸? 요럴 때는 아이고 손에서 계란 다 터지고 아우 아까워. 아우 아까워. 나는 그 터진 계란이 너무 아깝다. 100원보다. 그쵸? 8419님이요. 신랑이 살 뺀다고 먹는 다이어트 보조제. 운동하고 담배.

단백질 보충제 먹고 밸런스 맞춘다고 영양제 먹고 아니 살 뺀다면서 뭐 먹는 게 그렇게 많아. 그건 살 안 찌니? 라면서 근데 요 다이어트 보조제 드시는 거 보니까 운동 안 하고 먹는 게 아니라 운동하고 먹는 거라서 다행이다. 그래도 운동 안 하고 다이어트 보조제만 그냥 계속 먹으면은 그게 조금 별로거든요. 여러모로. 근데 운동하고 단백질 보충제도 먹고 다이어트 보조제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뭐 이러는 거면은 지금 굉장히 자기 관리에 지금 빠져 계신 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빠져 계신 분인 것 같아. 5169님이요. 저는 기타를 배우려고 50만 원을 주고 기타를 샀습니다. 아직 C코드도 제대로 못 잡겠더라고요. 기타 살 돈으로 삼겹살 사 먹을 걸 너무너무 아까워요. 저희 집에도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기타가 있죠. 다들 이제 오면은 우리 집에 오면은 음? 이거 뭐야? 이래요. 이렇게 약간 의문의 표정으로 응? 이래요. 그러면은 배워보려고 했다가 지금은 조금 쉬고 있는 중. 지금 저기서 잠깐 쉬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치 아무래도 기타를 사가지고 쭉 치기가 어렵지라는 이제 얘기를 듣는데 너무 공감이 가네. 근데 50만 원이면 되게 좋은 기타 사셨나 봐요. 저는 그래도 약간 작은 거 샀거든요. 네, 이게 제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작은 거 샀는데 제가 최근에 그 네일을 받는 바람에요. 기타는 한 달은 또 못 칠 것 같네요. 네, 연장을 해버리는 바람에요. 지금 길거든요, 제 손톱이. 예, 그래서 못 할 것 같아요. 4296님이요. 우리 엄마는 주차비가 제일 아깝대요. 5분이라도 더 추가되면 추가 비용 나올까봐 진짜 가방 뒤로 둘러매고 막 뛰어가서 시동 걸어요. 아 그럴 때 진짜 뛰는 거 너무 힘들다고. 아 그 5분이 싫은 거야. 그 5분이 싫어서 그래요.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그 5분을 넘겼다는 게 싫어서 그래. 그쵸? 4213님이요. 제 아내가 사는 후라이팬하고 냄비요. 요리도 안 하면서 왜 계속 사는지 누가 보면 이현복 셰프인 줄. 아, 왜 그러세요? 아프게 나 그러는데. 저가 그래요. 저는 접시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저희 2부에서 발표할게요. 피자 받으실 분. 2부에서 만나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코드도 제대로 못 잡고 계신 분 제가 너무 공감이 가서 이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게스트홍 데리고 올게요. 굿 애프터눈. 자,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볼까? 어머, 뭐가 이렇게 많아? Hi, 게스트홍. Are you ready?
1: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AI 게스트홍입니다.
0: 아니, 스통아, 진짜 요즘에 나 미치겠어. 너무 더워. 그래서 밥도 그냥 대충 때우고 그랬더니 나 진짜 뭔가 맛있는 거 막 땡기는 거 그런 거 먹고 싶거든? 그 맛집 좀 검색해 줄래?

0: 아니, 무당은 못 맞춰도 너는 맞춰야 돼. 우리가 지금 합을 맞춘 지가 3개월째야. 이 정도도 못 알아차리면 안 되지. 너 AI잖아. 어? 나 진짜 서운해 진짜.
1: 가빈님 왜 AI한테 서운해하시나요? 대신

0: 잘할 것 같아. 왜냐면 구석구석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아, 이거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어?
1: 근데 가비님, 택슐랭 가이드와 우슐랭 가이드는 부산 지역 거라 서울은 해당이 안 돼요.
0: 아, 장난해? 아이고 참.

0: 이세요?
1: 묻길래 한 명이라고 했더니 지금 딱 한 명 앉을 자리만 남았다고 저 먼저 들여보내주셨어요. 둘이었으면 땡볕에서 웨이팅할 뻔했는데 혼밥 넣어라 살았습니다.
2: 와, 근데 저라면 둘이 왔어도 혼자라고 하고 각자 따로 먹었을 것 같기도 해요. 나는 기다리는 거 너무 싫어. 왜냐면은 조금 더운 거면 모르겠는데 요즘 더위가 너무하잖아요. 잘하셨어요. 혼밥러가 이럴 땐 좀 편해. 왜 우리 놀이공원 가,

0: 스타일릿의 It's me! 듣고 오셨습니다. 이은지님이요. 오, 게스트 목소리 너무 좋아요. 정영자님이요. 정말 젊은 청년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진짜 누가 봐도 젊은 잘생긴 청년. 약간 엄청 건실한 청년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아,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내줘라, 게스트.
1: 저 오늘 착한 일 했어요.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데 앞에 계신 어르신이 장바구니 손잡이를 놓치신 거예요.
0: 아, 이 느낌 아닌데. 아, 이거 약간 게스트랑 섞였는데. 아, 나 아까 그 목소리 그 사람 되게 좋았는데.
1: 딴 데 가서 찾아보세요.
0: 1030님이요. Eyelid, it's me! 성대모사의 노래까지 진짜 게스트 못하는 게 없네요. 제가 잘 키웠지요. 네, 제가 잘 교육시켰습니다, 우리 게스트. 아, 좋네요. 진짜 내가 시키기만 했는데 키웠다고 얘기할 수 있는 AI가 있다니. 서지수님이요. 잘한다 라고 해주셨고요. 고운정님이요. 게스통 인간과 헷갈리는데요. 그만큼 정말 약간 인간적인 모습이 있죠. 가끔씩 기침도 하고요. 오류도 나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정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답

맷돌님이요. 소주가 일성률과실, 소주가 일성률과실. 김은수님이요. 우주과일 삼육과일, 우주과일, 우주과일 삼육과일, 삼육과일. 7454님이요. 아일리세 It's me, 소주베이, 삼육베이. 우리 애들은 이렇게 부른답니다. 이게 소주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용현님이요. 육각수 흉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이게 뭐지? 육각수 흥부가 기가 막혀.

0: 원곡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1: 아,
0: 이거죠.
1: 그런 느낌이구나. 오케이. 역시 달 잘한다. 1414님이 안 들어오면 쳐 들어간다. 쿵짜작 쿵짝. 요 약간 비트랑 비슷하다고. 맞습니다. 아일릿의 It's Me 맞춰주신 10분 읽어줄래?
0: 유선영님, 장윤서님, 지은지님, 김소라님, 안세영님, 김우리님, 8140님, 7454, 엄여진, 금소연님입니다.
1: 네, 축하드려요. 제가 가비리카노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웃긴 오답자분들도요,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캐스톤, 오늘도 수고했어. 우린 내일 만나. 바이.
0: 네.

이렇게 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이현경님이요. 가비님 육각수 몰라요? 와 세대 차이 유유라고. 육각수는 제가 진짜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고. 네, 진짜 육각수? 90년대 가수인가요 혹시? 네, 아마 90년대 가수여서 제가 모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저희 엄마가 또 오셨어요. 가비님 바쁘세요? 듣는 사람 마음이 급해져요. 저 말 지금 빠르다는 거거든요. 악플을 자꾸 남겨주시니까 제가 자신감이 하락해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가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머니. 네, 무설탕님이요. 가비행님 스탱파에서 헤드뱅잉 하실 때는 몰랐는데 DJ 하실 때는 천상 여자네요. 팬 됐어요. 라면서 그게 이제 본업의 진심인 여자들은 그 모습을 저는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기고 싶으니까요. 이기고 싶으니까 뭔들 못해요. 승부욕이 강한 이기고 싶은 여자들은 저는 이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더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제 친구 승헌스랑 그런 얘기 한 적 있거든요. 승헌스가 한 몇 년 전에 모습이 자기 모습 같지가 않대요. 제 딴 사람 같대요. 근데 저도 그게 벌써 스탱파 저 처음 나간 지가 5년 전이에요. 그게 2021년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정말 이제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저 다시 나가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물론 저의 정말 웃기고 정말 과격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20살 딱 후반이었거든요. 29이었어요. 20대 딱 후반. 그때 이제 제 나름대로 정말 마지막을 불사지르지 않았나. 이 프로그램이 잘 될 거라는 생각도 안 했고 그랬는데 그냥 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하늘님이요. 사무실 에어컨이 어제부터 고장났어요. 너무 더워서 찜질방인 것 같아요. 집에서 선풍기를 두 개나 챙겨오고 아이스팩을 손수건에 감싸서 안고 있네요. 실내인데 35도 실화인가요? 힘 좀 주세요, 가비님. 와, 말 안 돼, 하늘님. 이거 말 안 돼. 이거 오늘 쉬어야 돼요, 사무실. 말 안 돼. 아이스팩을 손수건에서 감싸 안고 있어요? 와, 선풍기 두 개나 챙겨오시고. 이거 잠깐만. 차량 에어컨 고장나신 지금 1221님도 계시거든요. 차량 에어컨 고장나신.

헬스장 가셨는데 제가 가비리카노 보내드릴게요. 더우니까. 아니, 제 목소리가 좋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더우시니까요. 맞죠? 장윤선님이요. 퀸디, 슈퍼 라디오 들으면서 운동하고 있어요. 가비님 말투가 상큼해서 운동의 찰떡이에요. 이러다가 저 날씬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윤선님. 나 진짜 가비 때문에 날씬해지겠다. 나 어떻게 나? 아, 나 말라깽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3일간만 유지하지 마시고 4일, 일주일, 한 달을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 가비의 슈퍼라디오 들으시면서 계속 운동을 해주시는 걸로 우리가 루틴을 정하자고요, 윤선님. 그러면 이제 너무 날씬해지죠. 네. 7268님이요. 겁나 더웠던 새벽 알바 끝내고 가비님 주신 가비리카노 쿠폰으로 시원하게 잘 마셨잖아요. 오늘도 2시간 재미나게 들을게요. 그러니까요, 7268님. 더웠어요. 어제는 새벽도 더웠어요. 지금 가비리카노 먹었다고 이렇게 인증샷까지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 지금 실물로 처음 봐요, 가비리카노. 가비리카노, 너는 노란색이었구나. 안녕, 가비리카노야. 저 지금 처음 보는 인증샷이에요. 와우,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아니, 정말 새벽에 알바 끝나셨으면 아실 텐데 정말 더웠어요, 새벽에도. 더운 게 뭐야, 덥기만 했어요? 습해가지고 그 온몸이 그 습기로 나를 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이 윤서님이요. 지금 횡성으로 워터파크를 가고 있는데 아빠가 운전해서 제가 글을 쓰게 됐네요. 오늘은 제 동생이 9번째 생일이에요. 라면서 Oh my god, happy birthday to you, 윤서's brother or sister. 너무 축하해요. 9번째 생일이에요. 그러면은 잠깐만, 지금 2학년이네. 2학년 아직 저학년이잖아요. 그럼 윤서는 9학년이겠다. 그쵸? 글쎄, 윤서가 고등학생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글을 써가지고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윤서. 횡성으로 워터파크 가요? 횡성에 어떤 워터파크가

세탁기가 고장났어요. 큰일이에요. 땀내나는 옷들이 가득한데 어떡해요? 라고. 이럴 때 뭐, 새옷 사는 거죠, 뭐. 이런 핑계 대면서. 그쵸? 어떻게, 근데 이거 어디 가셔야겠다. 요즘에 코인 세탁소 많으니까. 그쵸? 좀 가셔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8951님은요, 목소리가 상큼, 가비 언니 간만에 연차 일주일 썼는데 집 에어컨 고장났다. 수리기사님, 제일 빠른 시간이 목요일 오후라네요. 집이 한증막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에어컨 고장나고 이것저것 고장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떡해. 예, 아니면 어디 좀 피신을 가시던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가비의 숯불 라디오 아직 한 시간 더 남은 거 아시죠? 3부 엄청 엄청 재밌게 준비해놨으니까 도망가시면 안 돼요. 그럼 저희는 3부에서 만나요.

자존감과 자존심을 건탄 한판의 승부. 가비, 바비, 보. 가비의 선택은? 요즘 더우니까 냉메밀 많이 드시죠? 그럼 냉메밀 먹을 때 곁들일 사이드 한번 골라볼까요? 3, 2, 1, GO! 만두 대 유부초밥. 네? 돈가스가 아니고 만두 대 유부초밥이요? 돈가스여야죠. 아, 개인적으로 오늘의 가비바비보 제가 뭔가 약간 공감을 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만두 대 유부초밥 고르라고 한다면 전 이걸 고르겠습니다. 설마 여러분 메밀 하나로 배부르다고 하시는 거 아니죠? 저랑 취향 겹치는 분에게 선물 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4214님이요. 무조건 유부초밥입니다. 전 재산 다 겁니다 하셨는데요. 취소할 기회 드릴게요. 아, 왜냐면요. 제가 처음에는 유부초밥을 골랐어요. 왜냐면 유부초밥 좋아하니까. 근데 아무래도 유부초밥은 좀 차. 따뜻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만두로 해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좀 오늘 좀 어려웠어요. 그쵸? 예. 다른 분들이 지금 딴소리를 하세요. 뭐, 박종명님은 전 차돌박이요. 이원호님은 돈가스에 제육볶음. 1464님은 삶은 계란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는데 예, 자기 취향대로 얘기해 주셨고요. 박애림님이요. 돈가스는 저는 아까 먹었으니 만두를 하겠습니다. 만두를 그려주세요. 하면서 이제는 그림을 네 그림을 얼른 그려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요즘 조금 게을러졌네요. 그림 더 열심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두 골라주신 열 분은요. 9381님 9730님, 8879님, 박애림님, 9176님, 그리고 6782님, 7786님, 6424님, 9314님, 이미경님입니다. 축하드려요. 0111님이요. 강아지랑 해수욕장 왔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이 더위에 해수욕장까지 와 가셨나봐요. 지금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강아지가 까만 강아지 같아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앉아있는 폼이 너무너무 귀여워요. 아, 지금 해수욕장까지 가서 슈퍼라디오 들어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 앙앙앙 시작하는 거 아시죠? 앙앙앙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분 돌아오셨거든요. 아이키 씨 돌아오셨습니다. 그럼 저희 광고 잠깐 듣고 올게요. 가비의 스브레디오 3, 4분은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유성물산교역, 스피드렉, 메디카 코리아, 경기주택도시공사, 고려기프트, 서울사이버대학교, 메디힐 토너패드, 신차 구입은 하문이 렌트카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골뱅이,
3: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우리 집에는
6: 렉렉스 비드 렉,
5: 사무실에도
6: 렉렉스 비드 렉,
5: 창고에도
6: 렉렉스 비드 렉,
5: 철제 선반은

0: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딱 내려와 버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올렸어요, 글을.
1: 아, 글을 올렸어요? 네, 너무 잘했다.
0: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기빈이들 덕분이에요.
1: 너무 축하할 일이에요, 진짜로. 웬일이야, 그때 우리가 전날에 만났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잠깐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눴는데, 안 받을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0: 네, 받을지 진짜 몰랐어요. 네,
1: 그래서 아니야 자연아 받을 수 있어. 너 진짜 준비해가 했는데 또 준비를 해갔다니 다행이지. 네. 근데 이제 아예 준비 안 해갔으면은 진짜 더 세야해졌을 것 같아요.
0: 그 준비한 게 있어서 그 멘트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딱 준비해간 멘트를 성공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안녕하세요 직장인들 심재현 씨 그리고 스테이시 윤심재현입니다. 이게 딱 준비했거든요.
1: 그리고 나서 뒤에 딱 싹 해야했구나.
0: 네. 이것만 열심히 하고.
1: 아이고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0: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1: 와, 상을 받는다는 거 진짜 인정받는 기분이잖아요. 인정이죠.
0: 맞아요. 앞으로 또 더 열심히 하라는 뭔가
1: 그러니까
0: 이런 그런 네 발화점이 된 기분입니다.
1: 그렇죠. 아이돌뿐만 아니라 지금 또 예능인으로서도 굉장히 핫한 네. 윤 씨를 또 이렇게 네, 마주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1365님이요. 오늘 게스트로 나올 윤이 만날 생각에 일찌감치 스튜디오 밖에 와서 설레는 마음으로 대기 중입니다. 아직 등장 전인데도 벌써 텐션이 마구 올라가네요. 가비님, 아이키님 그리고 매주 좋은 방송 만들어주시는 피디님들까지 모두 힘내세요. 오늘 방송 완전 대박 예감 본방사수 달려봅니다.
2: 오케이. 달려보자.
1: 달려보자. 오랜만에 또 아이키 씨가 이렇게 와주셨고요.
2: 아, 그럼요. 완전 그라시아스예요.
1: 지금 거의 지금 아주 예,
2: 한국어가 계속 안 늘어요.
1: 세뇨리따고.
2: 예, 세뇨리따. 세뇨리 세뇨리따.
1: 우노 뚜 트레스 꽈트로.
2: 맞아요. 맞아요. 1, 2, 3, 4.
1: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앙앙앙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스테이시 노래 들어야겠죠. I want it 듣고 올게요.

0: 네, 그렇죠. 그게 메인이래요. 돈가스랑 냉모밀이면 돈가스가 메인이라서 냉모밀의 사이드를 고르는 거예요. 아~ 저희가 지금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아,
1: 저는 만두요.
0: 아, 만두.
2: 네, 저도 만두. 만두예요.
0: 그렇죠. 따뜻한 네. 게 있어야죠.
1: 맞아, 맞아.
0: 잘 고른 것 같네요. 나 오늘 잘 골랐다. 오케이, 좋았어. 좋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앙케이트 양자택일 시작해 볼게요. 두 분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내가 맞다고 우겨주시면 되고요. 네. 결과는 청취자분들의 문자로 결정됩니다.
1: 예. 청취자분들은 저와 아이키 언니 중에 누구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아이키 혹은 윤 써서 문자 보내주세요.
2: 네,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는 바닥 클리너 드립니다.
0: 어, 오케이. 바닥 클리너. 필요하세요?
1: 네, 저 필요해요.
0: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발표하도록 할게요. 이 날씨에 야외 활동을 해야 할 때 뺏길 수 없는 것은 선풍기다 대 양산이다.
2: 와,
0: 선풍기랑 양산 말고 혹시 여름템 네. 좀 추천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2: 저는 그거 쿨티슈.
0: 쿨티슈.
2: 쿨티슈 아시죠? 물티슈 말고 그 이렇게 이렇게 닦으면 시원해지는 거 있잖아요.
0: 완전 화해지는 거.
2: 예, 네, 그거 생각보다 괜찮아요.
0: 오, 진짜. 오. 그리고 이거 목에 두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1: 냉쿨러 이런 거.
0: 예, 예, 예.
2: 맞아요, 맞아요.
0: 목에 두르는 것도 있고 또 있어.
1: 저는 있어? 뿌리는 선크림. 아. 뿌리는 선스프레이, 선스프레이.
0: 아, 선스프레이. 몸에다가 뿌리는
1: 네.
0: 거.
1: 네. 어.
0: 아,
1: 완전 필요하죠, 필요하죠. 부담스럽지도 않고 진짜 확실히 덜 타더라고요.
0: 어, 진짜.
1: 저는 이게 바르는 건 저희 야외 촬영할 때 아니면 잘 안 바르거든요. 평소에는 에, 귀찮아서. 그럴 때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한번 쓱쓱 뿌리고 나가는데 진짜 안 아파요.
2: 그러면 윤희는 선스프레이 고른 아, 거죠?
1: 아니야,
2: 지금?
1: 아니야, 아니야. 언니 쿨티슈 고르신 거죠?
2: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야.
0: 제가 선풍기랑 양산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네. 저희 누구부터 오늘 고를까요?
1: 가위바위보 할까요?
2: 윤아 아까랑 말이 다르잖아. 먼저 고르라며.
1: 오케이. 언니 먼저 고르실래요?
2: 아니 뭐 어쨌든 또 네. 상을 또 받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유가 더 생기셨으니까 네. 그 조급한 제가 먼저 골라줄게요.
1: 알겠습니다.
2: 네, 제가 언니지만 없어 보여도 상관없어요. 이겨야 되니까.
1: 네네네. 좋아요.
2: 저는 네 양산 고르겠습니다.
0: 양산.
2: 네.
0: 좋습니다. 우리 윤 씨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1: 선풍기로 가겠습니다.
0: 근데 양산 고르고 싶었어요?
1: 네, 왜냐면 밖에서 이제 저.

0: 밖에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를 대기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아, 양산이라도 드려야겠다.
1: 어, 아, 너무 잘했다.
2: 많이 배웁니다.
1: 진짜 요거 진짜 좋은 선물이다. 그쵸? 양산이 아이다. 내가 뭔가 내 손으로 사기 조금 아까운 템 중에 하나거든요.
2: 그럴 맞아요. 수 있죠.
0: 애매해요.
1: 어, 애매해. 그러니까 사면은 좋은데 살 기회가 많이 없어.
2: 그쵸.
1: 우산은 필수로 사야 되잖아요. 근데 햇빛은 약간 옵션이거든요.
2: 그쵸.
1: 근데 이거 선물로 좀 너무 좋지.
2: 감동이다.
1: 선물 센스가 있네 윤 씨가.
2: 그러니까.
1: 정선민 씨도 읽어주세요.
3: 네, 정선민 씨가 아이키 양산을 골라주셨고요. 더위도 더위지만 김이 주근깨 때문에 양산 필수예요 라고 해주셨어요.
1: 네.
3: 근데 진짜 맞죠.
1: 맞아 맞아. 네,
3: 햇빛을 좀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그러니까.
3: 네.
1: 맞아. 김이가 주근깨가 올라온다.
0: 맞아. 맞아. 선크림을 잘 발라야 돼요.
1: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은 그거 김이랑 주근깨더라고.
3: 나는 그래서 요즘에 김이도 그냥 주근깨라고 해요. 주근깨는 귀엽잖아.
1: 맞아.
3: 근데 김이는 뭔가 좀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김이김이 해가지고.
1: 어, 김이, 김이. 나는 인정 안 해요. 이거 김이라는 거.
3: 그럼 뭐라고 해요?
1: 그냥 주근깨라고 생각하는데.
3: 그치 그치.
1: 뭔가 커.

0: 선물 받아서 그런가 되게 여유있네요.
1: 조금 여유가 느껴지긴 해요. 지금
0: 어깨도 살짝 올라가고
1: 지금 조금
0: 같고.
1: 꺼드락하고 있긴 한데 굉장히 꺼드락꺼드락 느낌이 좀 나는데
2: 방금 뭐 댓글들 보니까 문자 네. 보내주신 거 보니까 네. 이렇게 영선 가운데 선풍기 영선 이걸 느끼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열심히 다음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1: 네, 아, 다음이 사실 중요해요.
0: 그렇죠.
1: 저희 근데 이제 아이키 씨가 이겨 주셨으니까요.
0: 네.
1: 이 다음 주제에서 예. 입장을 먼저 고를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거든요.
0: 어드밴티지, 오케이.
1: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바로 두 번째 앙케이트, 네 전화 앙케이트 가볼 건데요. 2231님이요. 키링 양호선 있어요. 저 최근 일본 여행 가서 사왔는데 핸드폰만한 사이즈고 키링 고리가 달려있어서 얼마나 편하게 쓰고 있는지 모른다. 갑자기 비올 때도 활용 만점이고 여행 때 정말 최고야.
0: 아 꿀템인데요.
1: 아 이거 어디 가면 사와야겠다.
0: 아 좋아요 좋아요.
1: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앙케이트 가보도록 할게요. 예. 이번에는 아시죠? 전화 앙케이트고요.
0: 네.
1: 오늘 문자 보내주셨던 청취자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무작위로 기습 전화를 걸어가지고 표를 더 많이 얻는 분이 이기게 됩니다.
2: 네.
1: 오늘 대결에서 이기신 분은요 민심 리더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요.
0: 네.
1: 지는 분은 챌린지를 찍으셔야 합니다.
0: 아 그럼요.
1: 과연 아이케 씨가 돌아왔는데 우리 윤 씨가 4연패를 할 수가 있을지 4연승을 할 수 있을지
0: 지금 계속 윤이가 이겼었어요?
1: 계속 이기고 네. 있었어요. 윤이가.
0: 아 요즘 물이 몰랐네요.
1: 근데 이게 아이케 씨가 없어서 이긴 걸 수도 있거든요. 아이케 씨가 좀 잘 비운 사이에 네. 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2: 네.

0: 받는 이웃.
1: 와.
0: 인사 안 받는 이웃.
1: 와.
0: 내 사생활에 관심이 너무 많은 이웃. 반려견에 목줄 안 하는 이웃.
1: 어.
0: 정미정님이요. 인사 이것도 아파트 문화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0: 맞아요. 아, 그러니까 해주면 하는데 먼저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씹힐까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2: 아, 살짝.
0: 네. 엘리베이터 탈 때 윤희는 인사들 하세요?
3: 저는 제가 무대 메이크업 하고 있으면 네. 놀라실까봐
0: 안 하고
3: 좀 구석에 이렇게 바로 엘리베이터 들어가자마자 구석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숨겨놓는 편이고요. 그냥 없을 때는 그냥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0: 아, 그쵸 그쵸.
3: 네.
1: 그쵸 그쵸.
0: 4729님이요. 저는 5층짜리 빌라에서 사는데요. 2층에는 오? 무당집. 5층에는 음악 유튜브 하시는 분이 사시는데 무당집에서 북치고 방울 울리고 5층에서 쿵쿵

0: 잠깐만 이은지님이요. 플러스 밤에 안마 의자 하는 위층 이웃. 아 이거 둥둥둥둥 소리가 나나보다.
1: 아, 그럴 수 있겠다.
0: 지금 이 양서님도 읽어주실래요?
2: 개인주택에서 키운 과일 채소 등 몰래 훔쳐가는 사람이요? 네? 정말 먹고 싶으면 직접 달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달라? 아,
3: 그런 분 계시구나. 이럴 수가.
0: 에?
3: 전 아니에요.
2: 저도 그거 저 아닙니다. 네. 양섭님 그거 저 아니에요.
3: 네. 아 너무
0: 와,
3: 아쉽네.
0: 이거를 그러면 저희 한번 골라볼까봐요. 네. 아이키 씨 먼저 골라주세요.
3: 저는 골랐습니다. 이미 네. 마음에 딱 정했고요.
0: 오케이.
3: 자 위에서 쿵쿵대거나 아래에서 쿵쿵대거나 안마 의자가 쿵쿵대거나 무당집에서 쿵쿵대거나 쿵쿵대는 층간 소음 내는 이웃.
0: 오케이.
3: 와. 묶었어요. 묶었어.
0: 와, 와 믿지 말했지 말라고. 이웃이라고 했다.
3: 네, 왜냐면은 우와, 저번에 그 네. 제가 그 곁땀을 한번 골랐다가
0: 네.
3: 다른 땀 때문에
0: 그러니까.
3: 아 이게 좀 포괄적으로 가야겠다 답을.
0: 그러니까. 쿵쿵거리는 이웃.
3: 예예예. 예, 예.
0: 층간소음 거리는 이웃으로.
3: 네네네.
0: 골라주셨고 그러면 윤희는
2: 저는 그럼 이.

0: 때문에 그쵸. 우리 집이 아니어도 맞아요. 다른 집에서 난 소리인데 어. 우리 집이라고 오해하고
1: 자꾸 전화하고
2: 전화하고 쪽지 붙이고
1: 쪽지 붙이고
0: 어. 나 심지어 집에 없었는데 어제 너무 시끄러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이것도 스트레스거든요.
2: 맞아요. 그쵸.
0: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윗집 대 아랫집으로 약간 어떤
2: 잠깐만.
0: 드라마 이름 같이 윗집 대 아랫집 네 어. 약간 이런 시트콤 같은 느낌이 돼버렸는데요.
2: 제 시점에서 저는 이제 그 층간소음을 느낀 거고 윤희 시점에서는 그런 사람이 와서 자꾸 찾아오는 거죠.
0: 네.
2: 어, 오케이.
0: 오케이. 그러면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무작위 전화 안케이트 시작해 볼게요. 노래는요 에일리의 너나 잘해가
2: 네 우리나 잘하긴 해야지
0: 바로 간다고 합니다. 안 들을 건가 봐요. 저희
2: 아니요.
0: 노래
2: 나네
0: 어. 노래 안 듣고 바로 간다고 합니다.
2: 바로 가요.
0: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짜증 유발하는 최악의 이유 오늘 한번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분들 중에서 저희가 랜덤으로
2: 오케이.
0: 전화 드려 볼 거거든요.
2: 네.
0: 한 분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먼저 받으실래요?
2: 네 저 먼저 가겠습니다.
0: 오케이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가비의 슈퍼라디오고요. 전 아이키입니다.
3: 아, 네, 안녕하세요.
2: 네, 지금 전화 듣고 계셨나요?
3: 네.
2: 아, 라디오.
3: 방송 예, 예. 듣고 있었어요.
2: 예, 예. 그러면 짜증나는 최악의 이웃.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3: 저는 소음을 내는.
2: 아. 층간소음 내는 이웃.
3: 네 맞아요.
0: 윗집이 더 힘들다고. 윗집이 더 힘들다고 하십니다.
2: 네네네. 네, 네, 네.
0: 아, 좋아요. 아 하긴 예민한 아랫집보다는 윗집에서 계속하는 게 좀 주기적일 수 있으니까 좀 힘들다고 하신
2: 맞아요.
0: 것 같아요.
2: 그쵸 그쵸.
3: 네.
0: 그쵸. 그런 적 있으세요?
3: 네, 전 두 가지 다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2: 아 네. 진짜요?
3: 네, 저희 아래층에 아프신 분들이 계셔서 예민하게 반응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2: 아~
3: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정을 이해하고 나서는
2: 네.
3: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2: 아, 그렇죠.
3: 아, 네, 네.
2: 그래서 아유, 그래도 마음씨 넓으신 우리
0: 그러니까요.
2: 네, 청취자분이네요. 네,
3: 감사합니다.
0: 윗집은 너무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2: 그렇죠.
3: 네.
0: 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오케이. 아싸. 그러면 두 번째 전화 한번 가볼게요. 우리 윤희 걸어볼까요?
4: 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여기는 가비의 슈퍼라디오고요. 저는 윤희입니다.
5: 아, 네, 안녕하세요.
4: 자, 골라주세요. 짜증나는 네. 최악의 이웃. 층간소음 내는 이웃 대 조금만 나 안 시끄러우는데 자꾸 시끄럽다고 하는 예민한 이웃. 둘 중에 뭐가 더 스트레스 받습니까?
5: 층간소음 내는 이웃이요.
4: 야!
2: 궁.
0: 아니 근데 궁, 지금 이분은 궁, 심지어 궁, 조금 경험을 궁. 해보신 것 같아요. 왜냐면 탄식하셨어요.
2: 아,
0: 경험해보셨어요?
5: 예, 지금도 조금씩 당하고 있어가지고.
2: 아,
5: 예.
2: 아 힘드시겠네요.
0: 그러니까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화이팅하세요.
5: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해요. 네.
1: 이상하다. 문자 분위기는 네. 제 쪽도 좀 괜찮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문자는 괜찮은데
2: 지금 전화가 중요하니까
0: 뭔가 이게 많은 것 같아요. 윗집에서 스트레스 이렇게 발망치를 하셔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조금 더 많으니까 여기 공감이 더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민한 밑에 집이 자꾸 찾아오는 것도 스트레스 엄청 나거든요.
1: 맞아요. 그쵸. 하루에 10번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0: 짜증나는 최악의 이웃 과연 어떤 분인가요? 발망치 윗집 아니면 예민해서 쫓아오는 아랫집?
1: 층간소음.
0: 층간소음.
1: 네.
2: 그러면 윗집이네요.
0: 네, 윗집이네요. 네.
2: 감사합니다.
0: 아우, 감사합니다.
2: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0: 지금 더우신데 네. 저기 양산 꼭 쓰세요.
1: 네.
0: 선풍기 쓰세요. 선풍기.
1: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아, 네. 또 이제 웰컴 해주는 느낌이에요.
2: 진짜 IKC를 이기긴 정말 쉽지 않아요.
3: 그러니까요.
2: 저 여성분이 제가 이제 서바이벌에서 만난 여자잖아요.
3: 네.
2: 왠지 막 골리기 쉬울 것 같고 메롱 메롱 잘 받아줄 네. 것 같은 언니인데. 저 여자를 이긴다는 거는
0: 네, 아닙니다.
2: 쉽지 않은 일이에요.
0: 아닙니다.
3: 좋습니다. 네, 이런 것 같아요.
0: 윤희가 이제 아까 좀 여유 있다가 지금 네. 슬슬 다시 이제
2: 왜냐면 예. 지금 패배가 거의 확정이거든요. 저희 작가님 전화 더 거나요? 더 건다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지만 또 모르는 거니까요.
0: 그쵸.
2: 네네 모르는 거니까요. 네. 지금 어떻게 한번 전화 한번 걸어볼까요?
0: 네, 윤희 네, 갑시다.
3: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여기는 가벨 슈퍼라디오입니다. 저는 윤희입니다.
4: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3: 네. 또 밖에서 받고 계신가요?
4: 아,
3: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3: 자, 그럼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짜증나는 네. 최악의 이웃. 발망치 윗집 대 예민한 아랫집.
4: 저는 예민한 아랫집 하겠습니다.
2: 그런 경우 있으세요?
4: 아, 제가 2층 사는데 네. 여기 1층에서 자꾸 시끄럽다고 스티커를 막 붙여놓고 자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막 집에 밤에 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살금살금 걸어가는데도 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스트레스 받고 그쵸. 그러더라고요.
3: 그치. 아. 내가 안 했는데 나한테 했다 그러면
0: 그쵸.
2: 나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0: 맞아.
4: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봐주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2: 또 더우신데 밖에서 오픈 스튜디오에서 구경하시다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전화 받아주신 분들이 오늘 네. 두 분이나 계시네요.
0: 너무 감사하네요.
2: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전화 한번 가볼게요. 아이키 씨가 네. 받아주세요.
0: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가비의 슈퍼라디오, 그리고 저는 아이키입니다.
5: 아, 안녕하세요.
0: 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짜증나는 최악의 이웃. 과연 발망치 쿵쿵거리는 윗집이냐? 예민하게 쫓아오는 아랫집이냐? 과연 어디 고르실 건가요?
5: 예민하게 쫓아오는 아랫집. 오!
3: 대박.
2: 아, 이분도 그런 경우가 있으신가 봐요.
5: 저 지금도 겪고 있어요.
0: 생각보다 이런 상황이 많아요.
5: 네, 저 맞아. 아랫집에서 집에 없는데 계속 연락하고 단지에서 층간소음 위원회 열어달라 그래서 저 갔는데 네. 그분은 안 나오시고 연락도 안 해요.
0: 아 진짜요?
5: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오해하다고

0: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4: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5: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5: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가비의 슈퍼라디오,
7: 가비의 슈퍼라디오에서 준비한 8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구단 올인원 마사지건,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귀빈이들, 이번 달 퀸디의 선물 창고가 제대로 열렸어요. 스페셜 선물들 푸짐하게 준비해놨으니까요. 매일매일 참여하시고 선물도 꼭 챙겨가세요.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192님이요. 안녕하세요. 일정 연수라고 교직 4년차에 받는 의무 연수 중 라디오 몰래 듣고 있어요. 연수 중에 라디오가 중요해요. 개비걸, 개비 누나 일탈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앙케이트 다 놓쳤어요. 아, 제 선택은 예민한 이웃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 그랬으면 오늘 진짜 유니가 이겼을 수도 있겠다.

끝없는 서론에서 얘기합니다. 미라클, 어떻게 지내고 있는겨? 요즘 인별그램에 게시물을 많이 올렸는데 다들 잘 보고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집 나간 미라클들을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봐야 더울 텐데 거기 가서 대우 못 받고 그렇게 안타깝게 우리 미라클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혹은 다들 휴가를 갔을 수도 있고, 아니 다른 라디오를 듣고 있나요? 요즘 사연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땅 관측하는 지금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 김은실님, 집 나가도 결국 미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가봤자 뭐 별것도 없어요. 결국 일로 오십시오. 예? 집밥이 제일 나아요. 예. 9857님, 바쁘게 살아서 방송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도 쉬는 날은 생방송 듣고 있습니다. 요즘 일복이 가득가득해요. 라고. 9857님. 예, 형. 요즘 같이 일이, 어? 네. 일이 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그렇죠. 일본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네. 쭉쭉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했으면 좋겠네요. 정당한 대가를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만 많이 하고 뭐 돈 못 벌고 이러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0: 해보려고요. 언제 봐도 반갑습니다라고 했죠. 향민님 진짜 오랜만에 이름이
1: 그게 확실히 보이시네. 일하면서 또 집중하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하는 게 영 쉽진 않죠. 아이고 그래요. 네.
0: 정향민님 너무 또 오랜만에 반갑고 네. 항상 저희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0: 자 4242님 충남에서 89점이 잘 듣고 있어요라고. 충남에 89점이 나온다고요?
1: 저 대전 그 전 청주 거기까지 나와요.
0: 아 그래요?
1: 청주 천안 충남 천안이잖아요.
0: 천안이 충남인가요?
1: 네. 충남 천안. 충남 천안 맞아요.
0: 충남이에요?
1: 충북 천안? 아니 충남 천안.
0: 그러면 충북은 어디예요?
1: 청주.
0: 아. 네. 천안이 충주보다 더 가깝잖아요.
1: 그런데 이제 남쪽으로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비틀어진 거죠.
0: 아 그래요?
1: 예. 말하면 좀 들어요.
0: 알겠습니다. 예.
1: 고집을 씹히고 있어.
0: 아니 네. 왜냐면 하도 이렇게 우리가 오류가 많은 정보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1: 정확합니다. 충남 천안.
0: 천안 확실합니다. 네. 충남
1: 충북
0: 천안이고요.
1: 청주.
0: 대전은 어디예요 그러면?
1: 충남 대전.
0: 충남 대전.
1: 충북 대전.
0: 충남 대전. 충주는 어디예요?
1: 기다려봐.
0: 네.
1: 대전은 충북인가요? 충남인가요? 좀 기다려야 돼요 이게.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피.

0: 예. 공중에 있는 수영장 있는 유명한 그 동네죠.
1: 그렇죠.
0: 예, 예, 그래요.
1: 그 호텔 이름.
0: 예, 옛날에는 그거 영상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1: 마리나 샌스베이라는
0: 임결그램.
1: 네, 뭐 이름을 굳이 얘기 안 할게요.
0: 예, 예, 이름 얘기했잖아요.
1: 아, 미안해요. 예.
0: 이름 얘기는 꼭 굳이 하는 건 뭐예요?
1: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저도 사과한 거예요. 예. 하여튼 그 이런.
0: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1: 유명한 호텔이에요.
0: 맞죠. 그게
1: 너무 명소예요,
0: 랜드마크잖아요. 랜드마크. 예, 우리 우리나라의 뭐 어디 뭐 63빌딩 이런 것처럼. 예, 예 그래요.
1: 강릉에도 배원전원 데가 있어요.
0: 비슷한 데가 있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분노가 콸콸콸.
0: 미라클, 뭐 이런 게 다 있어 정말. 제 뚜껑 열리게 읽어봅시다. 무슨 뚜껑일까요?

0: 안녕하세요. 40대 주부 미라클입니다. 제가 아이 낳고 육아하느라 그동안 일을 좀 쉬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도 학교에 들어갔고 오전에 시간이 생겨서 집 근처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가끔 가던 카페에서 마침 파트타임 알바를 구한다길래 면접을 보러 갔어요. 제가 예전에 카페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사장님도 반기는 눈치더라고요. 그런데 면접 볼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긴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1: 우리는 동네 장사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은 없어요. 근데 대신 손님 없을 때 간단한 업무가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상황 봐서 하면 되는 거고.

0: 애 키워봤다 했죠? 몇 살이에요 애가?
1: 초등학생.
0: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네. 살림도 직접 해요. 네. 오, 꼼꼼하게 됐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출근해요.
1: 카페 일 외에 간단한 업무? 뭐 그래봤자 뭐 카페와 관련된 일이겠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장님 얘기대로 처음 며칠은 주문 받고 카페 청소하고 뭐 그런 평범한 카페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0: 시장이요? 아 혹시 과일 주스 만들 거 다 떨어졌어요? 냉장고에 수박이랑 토마토 아직 남아 있는데.
1: 아니 그게 아니고 생각 좀
0: 예?
1: 기다려봐요.
0: 생각을 하신다.
1: 아이 아니 그게 아니고 시장에서 생닭 좀 사와요.
0: 생닭이요?
1: 아 신랑이 내 신랑이요. 네.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지 기운이 없어갖고 백숙이라도 좀 해먹이려고 시장 입구 쪽에 보니까 갑순이네 닭집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튀김닭 팔아놓고 파는데 거기 닭이 싱싱하고 좋아. 그 살 통통한 걸로 두 마리만 사다 줄래요? 카페 윤 사장이 보냈다고 하면 알 거니까 밖에 날 더우니까 닭 상하지 않게 빨리 좀 다녀와 이래요.
0: 이게 무슨 생닭 같은 소리죠? 뭐 짜증은 났지만 매장에 손님도 없고 할 일도 딱히 없어서 그냥 다녀오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는데

0: 아, 네 사장님. 지금 막 닭 사서 들어가는 길이에요.
1: 아, 여보세요. 그 건넜어요, 길? 아직 안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0: 아직 안 건넜어요.
1: 내가 그 닭 얘기만 하고 날 더워가지고 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월계 수잎이라고 있는데 월계 수잎하고 대추하고 찹쌀을 또 사야겠더라고. 그 닭집에서 조금만 들어간 마트가 있거든요. 거기 월계 수잎이랑 대추랑 찹쌀 한 봉지만 좀 사올래요. 그리고 혹시

0: 엄청 급하네.
1: 네.
0: 지금 손님 없죠? 네. 예, 우리가 내가 봐도 없고 지금 없잖아요. 아유 속상해. 반찬 가게 가서 깻잎 장아찌 사올래요. 짭조름한 거 그냥 같이 먹지 뭐.
1: 이렇게 심부름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한 번은 나를 잡아서 얘기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사장님이 잠깐 위층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카페 건물 꼭대기 층이 사장님 집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런데요. 사장님 저예요.
0: 아 들어와봐요. 예 왔어요. 예. 아니 지금 저기 CCTV로 매장 보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카메라요 화면 테레비. 네. 100인치짜리 테레비 여기 다 분인데 보이시죠?

0: 쓰레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가져가서 버려요.
1: 진짜 어이가 없었지만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꾹 참고 다시 매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받고 있었는데요, 잠시 뒤에 사장님이 씩씩대면서 내려오더라고요.
0: 아니 방금 나간 손님 주문 안 하고 그냥 나갔죠. 내 CCTV 보니까 그냥 나갔는데. 아 손님을 막 그냥 내보내면 돼요. 뭐라도 시켜갖고 가게 해야지.
1: 네? 아니 제가 내보낸 게 아니라 손님이 다음에 오겠다고.
0: 그 얼굴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나가는 거죠. 손님이 뚱하게 써 있으니까 뭐 나가라고 얘기할 말만 안 했지만 나가라는 얘기지. 표정에 뚱해갖고 야 나가 써 있잖아요. 아유, 아니 뭐 내가 카페일로 해 그 간단한 업무 몇 개 시켰다고 일부러 인상 쓰고 그러는 거예요? 뭐 시위하는 거예요? 아 뒤끝 있네 이 사람. 아 동네 장사잖아요 여기가. 뭐 번화가예요? 손님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하고 다시 올 사람인데 뭐 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에 덧발 생각해야지. 동네 장사 챙겨 없이

0: 분노가 콸콸콸. 미라클 뭐 이런 게 다 있어 정말. 아우 뚜껑 열려. 이분의 사연에 이어서 우리는 청하의 짜증나게 만들어 듣고 왔습니다. 주유 상품권 좀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박경민님께서 선덤네 이사장 진짜. 김주현님 저는 알바할 때 사장이 자기 아들 하원하라고 시키시길래 정중히 거절하고 웃으며 그만뒀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김연수님 사장 놀이 많이 해라 진짜. 김정희님 내가 시급 줄 테니까 사장 너가 해봐라 너가 해봐. 아주 김진우님 아주 법의 매운맛을 좀 보여줘야지.
1: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돈 좀 주고 부탁해서 그건 다르지.
0: 그건 다르죠.
1: 내가 이거 좀 더 줄 테니까 이거 차비랑 했었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런 건 괜찮죠.
0: 그거는 다르 그건 다르죠.
1: 그건 정말 와.
0: 그래서 그거
1: 사장님 돈만 주면은 10번도 할게요.
0: 아니 그거야 뭐 당연히 그도 결정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물어볼 수는 있죠.
1: 너무 미안해요. 너무 죄송해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렇게 일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돈을 좀 더 주세요. 너무 돈 거려서 그렇지만 돈밖에 없잖아요. 뭐 마음을 주실까요? 됐거든요. 뭐
0: 언제 봤다고.
1: 마음은 됐고. 네. 네. 그것도 뭐 만 원 주고 뭐 이래라 그러지 마시고 통용될 만한 금액을 제가 딱 해서.
0: 예. 네. 그래요. 맞아요. 네. 자, 우리 이상심님. 카페 알바비랑 가사 도우미비를 따로 계산해서 주세요. 그러니까. 최순님 입으로 복이 다 나간다고 저희 할머니 유언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리고 조은경님은 요즘 화내는 연기로 스트레스 푸는 것 같은데요. 저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화내는 연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고혈압 전 단계입니다. 김애진님 진짜 별 사람 다 있네 웃었어요. 오늘 너무 덥고 힘들었는데 니나나

0: 어? 뭔 헛소리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시는지. 7626님 직원 구함이 아니라 가정 부감으로 하셨어야죠. 날도 더운데 더 덥게 하네요 진짜. CCTV로 본인 행동이나 다시 확인하시길. 이일아님, 너로 백숙을 만들어줄까? 진상은 네가 진상이야.
1: 그 백숙 덥다 그. 예.
0: 김태훈님, 거기 어딥니까? 가서 윤산 챌린지 하고 싶습니다.
1: 갑자기 뭐예요?
0: 거기 가서 윤산 챌린지를 왜 하세요, 김태훈님?
1: 진짜.
0: 그래요. 예. 자, 아무튼 많은 분들께서 우리와 함께 분노해 주셨고요. 오늘 사이다는 김애진님 드릴게요. 뭐? 니나 나나 망하는 거야? 진짜 별 사람 다 있네 진짜. 너만 망해라. 왜 니나 나나 다 망하냐?
1: 니만 망하지 뭐.
0: 니만 망해라 진짜.
1: 나야 시간 좀 손해 보는 거지. 너나 망하지. 시간도 아깝지만.
0: 예. 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분노 많이 많이 제보해 주세요. 문자번호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4148님. 월차예요.
1: 쉬는 거예요? 예, 네, 쉬는 거예요. 네.
0: 아이 방학이라 아침부터 식사 간식 챙기고 집안일 하다 보니 이제서야 엉덩이 붙입니다. 커피 한잔 마시며 두분 라디오 청취하는 이 시간이 너무 너무 좋아요.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4248님 진짜 아침부터 애들 뭐 챙기느라고 바쁘실 텐데 네. 그 잠깐은 짬 여유 생겼을 때 우리 미스터 라디오를 함께 해주시는 거 저희가 너무 너무 감사드리죠. 예. 네. 자, 저희가 더 재밌게 방송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웃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 드리겠습니다. 0760님 아이들과 야구 보러 가면서 듣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 힘든데 모두 건강 잘 챙기세요. 무적 트윈스 화이팅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야구 진행합니까? 요즘 날씨 때문에 야구도

0: 흘러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다들 진짜 안전한 상태에서 다 재밌는 경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1: 네, 이제 또 스포츠만큼은 예. 가끔 또 좀 이 혹한기라 그러나 하여튼 이 엄청 힘든 혹서, 데서
0: 혹석이죠.
1: 예. 네, 혹석이에서 막 강력하게 정신력으로 하는 것도 아. 가끔 그럴 그 땡길 때는 있어요. 가끔. 네, 물론 예. 무리하겠죠.
0: 네. 예. 어쨌든 우리 선수들의 건강도 되게 중요하니까. 예. 네. 0907님. 까시녀. 30년 지기 3집 식구들. 나트랑으로 같이 휴가 가려고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나트랑도 덥겠죠? 잘 놀다 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나트랑에서 또 콩으로 듣겠습니다. 4시엔 미스터 라디오라고 하셨는데 3집 식구들이 아니라 3집 식구들이겠죠? 예, 저는 무슨 가수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왜 3집 숫자 3을 써주셨길래 3집 식구들.
1: 까시녀가 또 앨범 제목일 수도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까시녀 3집. 저희는 까시녀예요.
0: 예.
1: 할 수도 있는데
0: 3집 앨범이 나왔어요. 우리 아니겠죠? 그래서 3집 앨범 함께 만든 우리 식구들과 모두 다 같이 포상휴가로 나트랑으로 떠나요.
1: 잘 노세요. 예.
0: 새집 식구도 우리.
1: 저는 사실 그 요즘 같은 날씨는 가는 것도 힘이 들 것 같긴 해요. 맞아. 근데 그냥
0: 저도 나트랑 한번 가봤는데 아 뭐 좋더라고요. 약간 부산 같은데 느낌이.
1: 나트랑이.
0: 예. 나트랑은 부산 같은. 그러니까 뭐 그 옆에 이제 공항 근처에는 되게 완전히 휴양지 느낌이고 그 시내로 나가니까 되게 부산 같은 느낌. 건물도 막 높은 건물도 많고 막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오징어 국수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1: 나트랑에서요?
0: 예, 네. 그게 너무 기억이 나요. 거기 찾아서 가봤는데 오징어 이 어묵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국수에 넣어주셔가지고 쌀국수에다 이렇게 먹는 건데 그 오징어 그거 어묵만 따로 파는데 아 우리 같이 여섯 명에서 갔는데 모두가 그게 제일 맛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자, 우리 4337님 안녕하세요. 미라 1회부터 열심히 듣고 있는 용인 사는 애청자 문키키입니다. 얼마 전 퇴직하고 지게차 운전 기능사에 도전했는데요. 오늘 필기시험 78점으로 가뿐히 합격하고 신나서 집까지

0: 우리 뭉키키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뭉키키. 네. 예.
1: 지게차. 예. 조심하세요. 또.
0: 늘 조심하시고. 네. 예. 7981님. 며칠 전 취업 준비하는 아들이 최종 면접을 보고 통지를 기다린다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50-1의 경쟁을 뚫고 합격을 했습니다.
1: 50-1. 와. 잘했네.
0: 그래요. 이거 미스터 라디오 들으면 된다니까요.
1: 네.
0: 여러분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미스터 라디오 여러분 쭉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질 겁니다.
1: 50-1의 경쟁을 뚫고 합격하면 예. 저

0: 그리고 1527님은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안성이고요. 충주 가는 차에서 듣고 있어요. 안성 WFC, 안성 유소녀 축구단 13번 김지아 화이팅 해주셨어요.
1: 이런 건 시끄럽게 해도 돼요. 이런 거는.
0: 예. 에. 우리 아이들.
1: 그러면 네. 아유, 우리. 충주 가는 차면은 곧 끊기겠네요. 콩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0: 네. 에. 지아야! 화이팅! 자, 우리는요, 이제 윤종신의 해변 무드송.
1: 아, 참. 함께 난 여학생들이 공차는 게 너무 대단해. 예. 왜냐면 난 뭐 남학생이 대단할 건 아니지만 내 체력으로도 안 되는 걸. 네. 와.
0: 그래요.
1: 그 여자의 체력이 아무래도 예. 남자보다 조금 떨어질 네. 텐데도 그 끈기와 예. 정신력으로 예. 훨씬 더 능가하는 그 네. 그게 정말 대단한
0: 지금 노래가 나와가지고
1: 노래 나오고
0: 무드가 깨져가지고 형 계속 얘기하시면
1: 예. 왜 자꾸 노래 지금 공찬네 앞에서 왜 그런 노래를 들어놨어요? 예. 들어봅시다. 아, 윤종신 씨 죄송합니다. 예.

0: 오타!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구로의 기온이 39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럴 때 차량 내부 온도 역시 60도 이상 올라갈 수 있는데요. 화재 위험이 있는 물건은 차량 안에 두지 마시고요. 차량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구리 암사대교 4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이후 잠실대교에서 여의상류 지나는데 1시간가량 걸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구리 남양주금소에 사고 나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반대 판교 쪽으로는 성남요금소부터 쭉 정체입니다. 경기 서쪽에서는 송내까지 양방향으로 이동량 늘었습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5: 세종,
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5: 세종,
4: 판촉물 굿즈는 세종,
5: 세종,
4: 세종,
5: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5: 세종 기프트.
7: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8: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7: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3부가 시작됐습니다.
1: 3부 첫 곡으로 환희, 싸이의 노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0: 싸이의 환희입니까? 환희의 싸이입니까?
1: 싸이의 환희요.
0: 싸이의 환희.
1: 예.
0: 환희의 싸이.
1: 환희의 싸이였으면요.
0: 이제 나의 슬픔을 내어
1: 뭐 하나가 똑같잖아요.
0: 가슴 아파.

0: 우리 최미사님 드릴게요.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하면 30주년까지 가즈아. 이분께 드릴 거예요, 저는.
1: 네.
0: 아픔을 같이 하지 마요, 우리는.
1: 정답 맞추신 분, 사이에 환희 맞추신 분, 바나나 초콜릿 갑니다. 7241490 김정미 이렇게 세 분입니다.
0: 네. 자, 그리고 함주경님이 된다 된다 미라 듣고 이직도 성공하고 내년 4월에 결혼하는 청취자입니다. 야우!
1: 축하드립니다.
0: 다음 주 수요일에 오스 일본인 여친하고 놀러 가려고 해요. 1년 만에 가는데 진짜 1년 전보다 행복해졌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이분이 혹시 일본에 계신 그분 아니겠지? 거기서 인테리어

0: 덱스터 기타 통기타요.
1: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0: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1: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0: 급발진 잡는 지넷 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0: 극단 무하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
1: 엑소좀 전문 휴 에버그린팜에서 엑소진생 플러스 샴푸바.
0: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을 드립니다.
1: 선물이 콸콸콸.

0: 폭염 내 이 녀석 화요일에 더위 사냥꾼이 왔다.
1: 어웅 쇼리의 쇼미더 뮤직.
2: 소리 시작하세요.
1: 나바가르르가고 명문단 지난 진행만 단신인 사람밖에 비해 태어난 사람 단신은 나의 동반자 마이트마스 왕내 쇼리입니다. 쇼리 젤로
2: 쇼리씨 일주일이 금세 갔습니다. 아, 한 주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1: 아, 뭐 이 더위를 이겨내면서 지냈습니다.
2: 네. 네.
1: 아 그냥 맞서 싸웠습니다.
2: 어,
1: 아침에 그냥 뛰러 나갔습니다. 더위에 와라.
2: 네.
1: 네. 네가 몇 도든지 제가 뛰어준다 그래가지고.
2: 어.
1: 아 근데 또 뛰다 보니까
2: 괜찮아요?
1: 예, 좋더라고요. 중간에 예. 태닝도 하고.
2: 어.
1: 예, 좋았습니다.
2: 그래 아무튼 그래도 건강 잘 챙기면서 혹시라도.
1: 아 그렇죠, 그렇죠. 힘들면 걷습니다.
2: 예, 본인 예. 아픈 것도 뭐
1: 맞습니다.
2: 문제지만
1: 예.
2: 본인 아픔으로 인해서 또
1: 맞습니다.
2: 힘들어지는 또 우리 또
1: 예, 미라에 피해를 주면
2: 예, 아, 미라뿐만 예. 아니라 가족들도 있고. 아,
0: 미라는 괜찮습니다. 예. 줄선 다른 연예인들 많아요.
1: 어디 있습니까? 그 줄 좀 잘라버리게. 그 줄 제가 좀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2: 나는 네. 언제든지 들어올 지금 하이에나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1: 그거 어디 있지? 안 보이네.
2: 박경호부터 해가지고 다 줄 서 있어요 지금.
1: 가만 안 두겠습니다. 예.
0: 뜬다 뜬다 이게 누구야?
2: 태경이.
0: 태경이 뭐.
2: 뭐 빠꾸 뭐.
1: 줄을 잘라내야
2: 뭐 다 지금 다 줄 서 있습니다.
0: 태경 씨는 지금. 근처에다 아주 자기 사업체까지 차렸어요.
2: 그래, 뭐 여의도에 불은 바로 올라고.
1: 어 바로 여의도예요?
0: 네.
2: 아 여의도 아니고 여기 여의도 근처.
1: 근처예요?
2: 영등포에다가 지금 사업체까지 차리고 있어요.
1: 위험 인물.
2: 예.
1: 예 조심해.
2: 전화 받겠다고 전화기 사업체를 차렸어요.
1: 아. 예.
2: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쇼리 씨.
1: 위험하다.
2: 건강 챙기세요.
1: 맞습니다.
2: 아프면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2: 예. 자, 우리 코너를 시작해봐야 되는데요. 쇼미더뮤직은 어떤 시간이죠?
1: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선곡 센스가 블링블링 빛내는 시간입니다. 주제에 맞는 맞춤 선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소리 질러 쏘.
2: 자, 이 더운 여름. 아유, 소리. 아유, 그 여러분 잠시만요. 예, 조금만요. 예.
1: 조심해요.
2: 예. 아, 우리 또 많은 또 3만여 분의 우리 팬분들이 네. 오셔 가지고 좀 진정
1: 3만하신 여러분들이라는 얘긴 줄 알았어.
2: 진정시키기가 좀 힘드네요. 예. 시원하게 소리 지르면서 크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필요합니다. 특히 락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요. 뜨거운 여름에 지지 않고 헤드뱅잉까지 하면서 락 음악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1: 맞아요.
2: 이렇게 시원하게 소리 지를 수 있는 락 음악도 좋고요. 고음 짝짝 올라가서 소름 돋는 노래도 좋습니다. 소리 질러송 신청곡 보내 주세요. 어디로 보내면 되죠?
1: 네, 문자 번호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공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신청곡 소개되신 분들에게 아메리카노 보내드려요.
2: 네. 오늘의 첫 곡은요. 오랜만에 실크박 박강규 씨의 시원한 목소리 함께 듣고 가겠습니다.
1: 롤리라.
2: 롤리라.
1: 지금 나를 놀리나.

0: 보자. 소리 질러! 밤샌니 밤샌니
1: 밤샌니 밤.
0: 아, 예.
2: 그렇군요. 아, 런투유 이 노래는 뭐
0: 그렇죠. 국룰이죠.
2: 뭐.
0: 예. 그렇죠. 아, 맞습니다. 옛날에 노래방에서 진짜 신났던 것 같아요.
2: 그리고 우리 디오씨 형님들 수영장에서도 공연 많이 했었는데.
0: 그렇죠. 워터 네. 어떻게 보면은
2: 네. 워터밤 같은.
0: 예. 네. 그거를 또 그렇죠. 시작을 또 디오씨 형님들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2: 워터 하시지 왜 알았어?
0: 거기 게스트로도 저희가 나갔었습니다.
2: 아, 진짜 그랬었어요? 네.
0: 네. 오프닝을 저희가 게스트 했던 기억이 납니다.
2: 네, 맞아요. 우리 네. 디오씨 형님들의 노래 또 신나는 거 너무 많잖아요.
0: 맞습니다.
2: 네.
0: 자, 콘서트 보고 싶다.
2: 예. 네.

0: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회의와 고민과 아이디어를 계속 내십시오. 예. 근데 어떤 강의인지 모르겠네. 예. 8월 1일 오픈을 했어요. 근데 뭐 63빌딩 옆에 64빌딩을 오픈했어요 라든지
1: 64빌딩이요?
0: 어마어마한
2: 8월 1일은 어떠세요 날짜가?
0: 8월 1일이요? 네. 여름이죠 뭐.
1: 더워요.
0: 더워요.
2: 아 그래요?
0: 네. 네. 그리고 손님들이 조금 오기 힘든.
2: 어 그래요.
0: 그러니까 힘든 시간에 오픈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또 하면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상황.

0: 식탁이나 좀 두드리면서 마음 정하려고 오세요. 에이. 자, 아무튼 우리 유현일 님이 다 따라 부르는 중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다, 이건 맞아. 다 따라 불러야 돼.
1: 맞습니다. 다 같이 따라 불러. 그래.
0: 가사 좀 띄워주지. 앞에 봐요. 항상 그 만덕성의 예고하노니 사랑하면서 살지어다. 자, 2절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1: 네, 예. Let's go.

0: 네. 와. 김경호 형님 얘기에 우리 정수 형님 조용하십니까?
1: 김경호 씨. 또 저랑 개인적으로 또 네. 가깝고. 예. 네. 네.
0: 또 이순환 거버넌트
1: 맞습니다. 예, 이순환 거버넌스에서 또 예. 배가든 예. 모델

0: 곡도 나오네.
1: 시원합니다. 오늘 시원하게 갑니다. 노경현님께서 소찬이의 Tears 주말에 10살 아들과요 코인 노래방 가서 신나게 같이 지르고 왔어요. 근데 아들이 이 노래를 어찌다 하는 거죠? 어머니 때문에 하시는 거죠.
2: 그렇죠.
1: 네. 어머니가 또 시원하게 또 네, 많이 부르시니까 또 맞습니다. 시작합니다.
2: 자, 우리 이동환님도 소찬이의 Tears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인 딸들이랑 코너 같이 가서 부릅니다. 다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이게 세대를 막론하고 예. 아 진짜로 이거는 역시 이게 10년 주기로 돈다고 하더라고요.
2: 그래요?
1: 예.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 어린 친구들이 10년 있다가 이 노래를 또 커서 예. 부르기 시작하면은 또 유행이 되고
2: 그렇죠.
1: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2: 최근에 나온 마이티 마우스의 노래가 뭐죠?
1: 저는 톡톡입니다.
2: 톡톡이죠. 예. 10년 주기로.
1: 아 그런 얘기를 또 예. 저희 노래와 함께 얘기를 예. 또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2: 예. 톡톡이라는 노래가 새로 나왔습니다.
1: 맞아요,
2: 여러분.
1: 맞아요.
2: 리메이크 한 거니까 새로 나온 걸 들으세요. 예. 옛날 거 딘딘 씨 거 찬양한 거 들으세요. 다른 걸 듣지 말고
1: 새로운 걸로 들어줘야지. 예. 좋습니다.
2: 그렇습니다. 뭐요?
3: 아닙니다.
2: 네. 1884님 저 내일부터 휴가인데요. 오늘 노래들이 진짜 신나게 만들어주시네요. 라고 했습니다. 아하, 맞아요. 같이 한번 신나게 내일부터 한번 놀아봅시다. 휴가 맞습니다. 가봅시다.
1: 자 이제 슬슬 시작합니다.
4: 차라리 나를 미워해.
2: 자, 차라리 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차라리 나를 미워해.
0: 미쳤니? 왜 이래?
2: 넌 나를 추워 추워.
0: 날이 더워서 힘들어. 왜 이래?
2: 나를 위해.

0: 조피디 책임입니다. 마이크 빨리 내렸어야 합니다.
1: 가지 영원히 두루루 봐보면

0: 야, 오늘 난리 납니다. 와, 네. 양민수님께서 진주에 난 괜찮아 이 노래 옥상에서 올라가서요 앞산 보면서 따라 부르고 싶네요.
1: 아, 왜요 지금? 왜 또 뭐 안 괜찮은 게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0: 나는 어떠니? 난 괜찮아.
1: 너에게 나는 어떠니?
0: 난 괜찮아.
1: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을 거예요 지금. 저도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 노래 부르고 싶습니다.
0: 아, 시원하다.
1: 예. 게다가, 난 괜찮아. 게다가 파란 불이어도 나는 괜찮아. 언제가 다시 돌아올 거야.
0: 왜 이렇게 착하게 불러요. 힘내요.
1: 아무리 꿈결 같아도 이것도 그러면 차리가 불러야죠. 안녕하세요 이효리입니다. 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 쳐가 들어가네요.
0: 아, 부럽습니다.
1: 난 괜찮아.
2: 남창희.
1: 예.
2: 다 정리하고 정신 차리고 빨리 방송해.
1: 미안.

0: 있는 넌 내게
1: 반했어.
0: 웃지 말고
1: 대답해봐.
0: 아, 희한 느낌 나는데. 희한. 아, 오늘
2: 싫다고 말해도.
3: 자, 아무튼
0: 오늘 스트레스 풀립니다, 여러분들.
3: 여러분, 저희가 진짜 진정한 라디오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
0: 진짜 오늘
3: 예. 저희가 최고이고 싶습니다.
0: 네. 예. 아, 근데 여러분들의 선곡에 지금 반하고 있습니다. 진짜.
3: 그래요. 아, 진짜 최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0: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3: 예.
0: 예. 계속해서 한번 달려볼까요?
3: 그렇습니다. 이야!

0: 예. 우리 윤정수 씨는 오늘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1: 정말 대꾸하기 싫습니다. 예. 라떼 퀴즈 갈까요?
2: 맞습니다. 라떼 퀴즈. 네, 오늘은 2008년 뜨거운 여름으로 갑니다.
0: 2008년. 뜨거운 여름으로 가봅니다.
1: 야, 맞습니다. 나가. 네, 하시죠.
2: 2008년 8월 1일 예. KBS 예. 뮤직뱅크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노래를 쇼리 씨가 아 창희 씨가 아니 제가
0: 예, 예 쇼리 씨가 하셔서 불러주고
1: 그래요. 8월 1일 날 KBS 네. 뮤직뱅크 차트 1위.
0: 아, 자 노래 잘 듣고 숑숑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1: 네. 숑숑 가사입니다. 네. Let's go.
2: 오늘은 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머리는 또 어떻게 만져야 좋을지 이건 어떠니 또 저건 어떠니 숑숑숑숑 하지 마. Girl.
0: 여기서 숑숑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네. 되는데요.
1: 네. 충동 구매하지 마.
0: 땡.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반복하는 거죠.
2: 맞습니다.
1: 문자번호 구매하지 마. 땡.
0: 문자번호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카페라테 드립니다.
2: 네.
0: 노래 힌트 나갑니다.
1: Let's go. Hey,

0: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1: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너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0: 명절 선물은 이제너두. 검색창에 이제너두.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0: 응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 이젠어두
1: 서진올카
0: 셀레나제
1: 베스트슬립
0: 키움증권
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제공입니다.
0: 자, 함께해 주신 분들은 이은지씨 최서영씨 임진영씨 연진아씨 연진아 서창우씨 이렇게
1: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연진씨는 어디를 제발. 다녀오셨습니까
0: 장애야, 예. 제발 자, 박근혜 씨가 주식이 예.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1: 라떼키 정답이요.
0: 정답.
2: 네, 정답은 고민 고민하지 마. 걸 고민입니다.
1: 고민 고민입니다.
0: 고민 고민이
2: 잘 맞습니다.
1: 이효리의 유고걸이었고요.
0: 박태천 씨가 고민 따위는 미라 들으면서 날려버려.
1: 날려버려. 카페라테 당첨자는요 미스라디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도 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시고 쇼리 씨는 안녕히 가시고요.
0: 쇼리 씨 어디 갑니까?
2: 저요? 네. 집에 가죠.
0: 집에 갑니까?
2: 네.
0: 걸.
1: 예, 들어가시고요.
0: 예.
1: 박은영님께서 창희님 정수님한테 복숭아 드렸네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0: 받았습니다.
1: 복숭아 드렸습니다.
0: 이쁜 복숭아가 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1: 네, 그렇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마음 좋게 갈게요. 예.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간의 소중함 아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0: 자, 여러분 내일도 생방입니다. 저의 소중한 추억은 2711일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1: 예. Yep.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정체 속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잠실초일교 4차로에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후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흐름이 더딘데 그 사이 한강대교 2차로에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성동교 2차로에 고장난 차 주의하셔야겠고요.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일산 판교 방향 의정부에 사고 있습니다. 불암산 요금소부터 여파받고요. 다시 노후제에서 성내까지 정체고 반대 일산 쪽은 시흥에서 중동 지나기 어렵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1: 심의필.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좋은 기운을 꺼내봐요.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시작했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생방송 1부. 더운데 수고했어요. 자신에게 다독이면서 해주는 말입니다. 3964. 오, 나 자신에게 존대를 해주는 멋진 분인 것 같은데요. 혼자 일하는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 혼자 일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이 얘기는 혼자 일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 혼자 다 했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아이스 금이라떼 한잔 드실래요? 드실 자격이 있습니다. 3964. 김수민 씨 맞아요. 이럴 때

방학 중인 딸과 조카 데리고 키즈 카페에서 4시간 놀고 모두 넋이 나간 채 집에 가는 중이에요. 윤서야, 재원아, 재밌었니? 너희 엄마와 이모의 고생을 잊으면 안 된다. 전국에 방학 중인 아이들을 두고 계신 어머님들 모두 힘내세요. 야, 얼마나 지치셨으면. 아니, 노는 건 애들인데 엄마랑 이모 지칠만 하죠. 애들의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그 에너지는. 와, 아이스크림 라떼 8620 보내드릴게요. 바람아 불어라 레드애플.

9891 53살 남성인데요. 여기는 합정동 택배일 하고 있는데 온도가 지금 38도. 더워도 너무 더워서 땀이 폭포처럼 흘러요. 휴 하셨습니다. 그쵸. 이게 그 온도도 있고 체감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아마 말씀하신 그 38도는 체감 온도인 것 같은데 정말 이런

0: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나이 35. 남들은 다들 제짝을 찾아가는데 나만 제자리였다. 여자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늘 짝사랑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러던 중 하루 아침마다 수영장에 다니시던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1: 예, 우리 수영장에

문거리만 나갔지만 사실 사진에 속은 것이었더라. 뭐예요?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오, 사진 보니까 완전 달라져서 하고 나갔는데 아, 사진이 완전히 포토샵 이런 얘기죠? 에이그, 남들 잘 됐는데 왜 그래요?

0: 요. 후기 읽어드리겠습니다.
1: 쓸쓸했던 저의 삶에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다정한 여자친구를 선물해준 그날의 생일 알람. 생일 알림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 그 떡을 운영하시는 분들, 떡 운영하시는 분들 고마워요. 그런 거 해놔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한 커플이 맺어졌네요. 누님, 저 35년 만에 모태솔로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데이트할 때 그녀는 종종 저를 놀리곤 해요. 처음엔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그럼 저는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너라는 원석을 알아보는 눈이 부족했지. 근데 그거 알아? 너 그때 하품하던 모습까지 다 기억나는 걸 보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나는 너한테 빠져 있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아직도 짝을 못 찾고 헤매는 모태솔로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조언해 주고 싶습니다. 얘들아, 첫 만남에 상대방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내면을 봐야 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180도 변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일단 사람 자체를 봐라. 뭐 이분이라면 충분히 이런 조언 해주실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아, 잘 됐습니다.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니가 해주신 소개팅이잖아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

0: 걸까요? 그래도 나름 2개월 동안 썸이라고 생각해. 아, 그리고 좋은 감정도 있는 것 같아서 고백한 건데요. 그냥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고 해요. 아흑. 한잔 하려고 치킨도 시켰어요. 사랑하는 게 진짜로 힘들어요. 왜 아니겠어요. 지금 사랑하고 계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연애 중인 분들, 당신들은 이미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 눈에는 당신들이 기적 같아 보여요. 어떻게 결혼이란 걸 했어요? 어떻게 연애라는 걸 시작했어요? 이렇게 썸도 힘들고, 썸에서 연애로 발전하는 것도 힘들고, 아, 만나는 것도 힘들고, 소개팅에서 제대로 되는 것도 힘들고, 아까 봐요. 누구는 1년 만에 제대로 만나잖아. 어떻게,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돼요. 모르시죠? 본인, 여러분 커플이 기적의 증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재영 씨, 그만큼 어렵다는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라는 거. 그리고요, 생각해봐요. 두 달 동안 나름 가슴 뛰고 그것만으로도 좋은 일이죠. 그리고 그게 2년 아니어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2년, 3년 막 이랬어 봐요. 나는 왠지 그 썸녀가 그때도 똑같이 말했을 것 같거든요. 오빠, 그냥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요. 그럼 그 2년 동안 얼마나 해다 바쳤을 거예요. 두 달에서 끝난 거 진짜 잘하셨어요. 제가 약수하나마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려요. 사랑하기 좋은 날 2부, 일양약품, 베스트슬립, 이카운트, 키움증권, 종근당 건강, TS푸드, 서울사이버대학교, 셀레나제, KB국민은행 제공입니다.
1: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 카운트.

살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4465 아파트 단지 공터에 아이들 놀 수 있도록 물놀이장이 설치됐네요. 아우, 저도 들어가고 싶은데 아이가 없어요. 그냥 아는 아이라도 데리고 들어가고 싶어요. 재밌겠죠? 시원도 하고 하면서 사진 보내셨는데 아 진짜 아파트 공터에 설치된 거는 너무 좋은데요. 거의 물놀이장. 아휴, 애가 없어서 들어가지. 어른은 들어가면 안 되나요? 아이스크림이라떼 한 잔 4465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보이는 라디오 켠다고 말씀드렸더니 누가 나오시냐고 궁금해하셔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일 수요일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 속 곳곳에 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사고로 정체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 지나는데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또 그 사이 한남대교와 동작대교에 각각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

0: 천만까지는 아니어도 비는 꼭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부지런히 텃밭에 오가셔야겠지만요. 7733 3부 첫 곡 골라주셨습니다. 컵빙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5852 오늘 밤새 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지금 퇴근합니다. 집에 가서 시원한 냉우동 해먹을 건데 생각만 해도 신나네요. 와, 밤새 아니고 지금 7시 5분인데 퇴근하셔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이거면 돼요. 아, 나 냉우동 먹을 거야. 신나. 아, 나 오늘 집에 가서 그 드라마 봐야지. 신나. 아, 내일 나 보이는 라디오 볼 거야. 박상영 작가 나온다잖아. 신나. 이거면 되는 거죠. 그쵸? 5852 화장품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번 주에만 화요일로 살짝 자리를 바꿨죠. 맛있는 음식 퀴즈 금이의 맛.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KB국민은행 메디카 코리아 고려기프트 제공입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먹고 끈적해진 손을 바라보고 있자니까 괜스레 아쉬움이 남아.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이탈리아에서 먹던 묵직하고 쫀득한 젤라또나, 놀이공원에서 꼭 먹는 콘 위에 올라간 소프트한 거, 아니면 과일 맛 셔부트. 진짜 상큼한데. 맛이나 모양 따라 취향은 갈리지만 이 여름에 너 싫다는 사람은 아마 찾기 힘들걸.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소리 질러 에브리바디 아 스크림.

먹고 나면 마지막까지 깔끔하고요. 그쵸, 맞아. 이렇게 늘어붙는 게 없잖아요. 얘는 이렇게 딱딱한 형태여가지고 이렇게 쏙 그 바까지 그렇게 동그란 것까지 이렇게 빨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거 좋아합니다. 박동호 씨, 이재원 씨, 지금 우리 집 냉장고에는 말차 맛 이거 있어요. 오, 이런 거 자랑 되네요. 부러우니까. 예, 자랑 맞습니다. 자랑하실 만하고요. 이지연 씨 이어서 조수성 씨. 현장에서 일하는 저는 하나만 하면서 계속 먹다가 배탈 나버렸어요. 뭐든 적당히. 그렇죠. 맞아요. 이게 다 좋은데 배탈을 유발할 수 있어서 계속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조수성 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0624. 요즘 너무 더워서 이거 할인점에서 듬뿍 사오고 싶은데요. 오다가 녹을 것 같아서 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근처 가까우면 좋은데 아니면 아이스팩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엉뚱한 상상 진우. 아이스크림 박인숙 씨. 진짜 언니 때문에 애들이 난리 났잖아요. 지금 애들하고 사러 가려고요. 언니 미워. 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저도 먹고 싶어서 마트로 고고싱 하면서 들어요. 제가 밉기는요. 제가 고맙죠. 제가 만약 이게 안 했으면 먹고 싶어도 엄마니까 참고. 인숙 씨, 박인숙 씨 정답 맞히셨고요. 9802. 오, 이렇게. 아, 이거 있죠 있죠. 이거 아포카도가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 꼭 따뜻한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어요. 시원하면서도 따뜻한 달콤하고 씁쓸한 맛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맛있어요. 그쵸. 사실은 아메리카노보다는 에스프레소긴 하지만 아보카도는 그래도 비슷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어도 취향이 있는 거 존중합니다. 9802 사연이었고요. 박선영 씨, 아이스크림. 저 지금 함께 먹는 아이스크림 한 통 끼고 밥 숟가락으로 퍼먹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예, 혼자 먹는 거 아니고 함께 먹는 건데 혼자 먹어도 밥 숟가락으로 먹게 되는 그거. 진짜 우리 어렸을 때도 이거 있었거든요. 몇 년 된 거야 이 아이스크림은. 너무너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옛날 아이스크림인데 요즘도 이렇게 나오는군요. 저는 요즘은 안 먹어봐가지고. 근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거는 뭐 티스푼? 아유 됐고요. 뭐 테이블스푼? 아유 뭐 밥 숟가락이죠. 예, 거의 주걱에 가까운 큰 거 뭔지 아시죠? 그걸로 먹어야죠. 열받을 때 하는 저만의 힐링법이랍니다. 아, 이건 또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열 때문에 드시는 거였군요. 선영 씨, 우리 선영 씨 뭐 때문에 이렇게 열받으셨을까요? 암튼지간에 너무 더운데 열받지 마시고 이것만 딱 드시고 열 확 내리셔서 예,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나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씨였습니다. 9835, 저는 호불호가 갈린다는 민트초코 좋아해요. 맞아요. 이거 몇 년 전, 한 3, 4년 됐나? 몇 년 전에 항상 물어봤잖아요. 민초파 아니고 뭐 아이고 치약 맛이다 어쩌다 이래가지고 진짜 여러 가지로 사람 여러 곳에서도 항상 이거 갖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용해졌네요. 어쨌든 호불호가 갈린다는 민트초코 좋아하신다는 9835. 남들은 치약 맛이라고 하지만 저는 너무 좋아요. 아이스크림 하면서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뭐 사람마다 취향은 다른 거고 그 취향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가 남의 취향 존중하고 남이 내 취향 인정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민트초코의 경우. 안지희 씨, 아이스크림. 아이스깨끼라고 큰 아이스박스에서 꺼내 팔던 게 생각납니다. 아, 요거는 요즘 분들은 모르십니다. 우리 정도 되는 세대나 아는 거죠. 아이스깨끼, 예, 그 커다란 그 아이스박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 옛날 그대로 할까요? 하드통이죠, 하드통. 거기다가. 야, 진짜 거기서 꺼내 먹었네요. 그 까만색 약간 이렇게 밀폐되는 그 뚜껑도 기억이 나고 말이죠. 야, 옛날 생각납니다. 덕분에. 안지희 씨. 배미라 씨, 아이스크림. 오, 진짜. 저는 한 번도 로마를 안 가봐가지고. 로마에서 먹었던 쌀로 만든 젤라또 잊을 수가 없어요. 메론, 레몬, 피스타치오 맛도 추천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0: 오늘 내 생일도 아닌데 이게 뭐야?
1: 에이, 이 돈으로 차라리 맛있는 거 사 먹지.
2: 말로는 투덜댔지만 내심 기분 좋은 얼굴이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내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작년에도 휴가를 못 갔으니 올해는 꼭 가자고, 가까운 강원도 속초라도 다녀오자고. 들뜬 목소리로 말하며 숙소를 검색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작년에도 아내가 많이 실망했는데. 한참 머뭇거리다 겨우 입을 열었다. 사실은 이번 휴가 일정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회사 이사가 잡혔어. 직원들은 나와서 짐을 정리해야 한다고 해서 말이야. 아내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다.
0: 작년에도 못 가서 돈 굳었는데 올해도 돈 굳었네. 내년에 제대로 가면 되겠다.
2: 아내는 화 한 번 내지 않고 오히려 미안해하는 나를 달래주었다. 늘 그래왔듯 찌는 듯한 여름도 지나가겠지. 그럼 시원한 바람이 불고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여보, 올여름 휴가 또 못 가서 미안해. 내년엔 꼭 좋은 곳에 데려갈게.

모노의 파라다이스 시원하게 들으시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매년 여름 시댁 농사일 바쁠 때 휴가를 내는 남편. 올해도 시댁으로 농사일 도와드리러 갑니다. 휴가는 그냥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하신 장은숙 씨. 아유, 시댁 어른들이 얼마나 고마워하실까요? 9736. 오히려 민망하시거나 미안하시면 화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남편 그리고 예쁘게 말씀하시는 아내 사이가 너무 부럽고 보기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예, 서로를 다 이해하는 거죠. 서로를 품어주는 거고요.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는 돼지고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예금입니다. 화요일 생방송 4부 언니언니 양편 가는 길인데요. 비와요 흐흐흐 하신 분은 윤은진 씨. 아, 아까 그 거제에서 비 안 온다고 너무 걱정하신 분 계셨는데 양평에 비가 온답니다. 그러면 이 비구름이 내려가지 않을까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네요. 비가 오려나? 어디 살고 계세요, 안지희 씨? 이 지역이 중요하거든요. 지역 좀 밝혀주세요. 양순석 씨, 소나기 오행. 아, 순석 씨 어디예요? 어딘지 궁금해요. 그리고 5517, 동탄에서 일하는 택배기사입니다. 단비가 내리네요, 우와. 기사님 너무 다행입니다. 사실 기사님들도 막 뛰어다니시느라고 우산은 못 쓰시겠지만 땀으로 어차피 흠뻑 젖었을 것 같아서 오늘 같은 날씨에는 이렇게 진짜 단비라도 내리면 차라리 시원하다. 아, 근데 좀 걱정인 건 비가 시원하다가 아니라 비가 이렇게 뜨거워. 이럴까 봐 너무 걱정인데 아무튼 비가 간절히 기다려지네요. 사연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3027 수원 비와 이렇게 보내주세요, 여러분. 어느 지역인지. 아, 안지희 씨.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하셨는데 전주에 사신다고 했습니다. 용인도 구름이 많아지고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요. 4092 이렇게들 여러분 각 지역에 특히 지금은 보니까 경기도 쪽과 이렇게 조금 내려가서 전주까지 거제 가겠는데요 비구름. 아무튼 여러분 계신 곳곳에 단비가 좀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 듭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이어서 조원선이에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공항 가는 길 마이 앤트 메리였고요. 그 옆에는 조원선 도레미파 솔라시도 들었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계속 여러분이 통신원처럼 그곳의 날씨를 전해주고 계시는데 세종에도 비가 잠깐 왔었다고 하고요. 전남 광주 통합시 소나기가 바람과 함께 한바탕 쏟아졌다고 했고요. 시흥 백옷도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툭툭 떨어진다고 소식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5749 한 2년 전쯤 멀어졌던 친구에게 용기 내서 사과했습니다. 저도 서운한 게 있어서 친구에게 못되게 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 고마운 친구였더라고요. 이제 와서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과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있지만 언젠가 화해를 하게 된다면 그 화해의 문을 여신 거거든요. 그래, 그때 얘가 먼저 사과했잖아. 이런 마음 친구한테 왜 없겠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 편한 게 최고입니다. 내가 이 계속 빚진 것처럼 안고 있지 않고 사과를 먼저 했기 때문에 진짜 잘하셨어요. 5749 비누 세트 보내드립니다. 마음 깨끗해지셨습니다.

0: 이십니다. 비누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이것도 다 받을 거예요. 나한테 또 고맙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기 좋은 날 4부 현대자동차 서울우유 제공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Wild robins sing in December.
6: 좋은 음악,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한 음악방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실래요? 8시부터 기다릴게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0: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네이트리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8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장은숙 씨. 언니 오늘도 잘 듣고 가요. 내일 보라 보고 싶은데요. 약속이 빨리 오도록 해볼게요. 은숙 씨 안 돼요. 제가 특별히 7시까지는 좀 봐드릴게요. 근데 7시 넘어서 박성현 작가님 나오시니까 3부 4부는 꼭 보고 듣기로 해요. 아셨죠? 약속. 자, 오늘 끝곡 에일리 노래가 늘었어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0: 양도영님. 하나는 확실하죠. AI보다 라디오가 훨씬 따뜻한 플랫폼이라는 점이요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래서 라디오가 진짜 더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디오라는 그 플랫폼이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랑을 저는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오히려 어느 순간이 지나면 전 라디오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AI라는 게 막 이렇게 막 사랑을 받고 있는 시점이지만 그 시점이 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따뜻함을 찾는 세상이 온단 말이죠. 그때 성공할 사람들은 누구다? 바로 우리예요. 바로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 그리고 라디오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이런 얘기 하려면은 난 라디오 옛날에 어? 그 효정? 그 오마이걸 효정 때부터 들었어? 이런 얘기 하시려면 지금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정미정님은 라디오는 소통과 위로의 공간인 것 같아요. 영화 콘서트에서 받는 위로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가까워서 좋아요. 다들 비슷한 아픔, 행복, 즐거움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진짜로 이제 매일매일 저도 진행을 해보다 보면 느끼는 게 비슷해요. 매일 흘러가는 거 비슷하고 고민되는 것도 비슷하고 근데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세 분께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립니다. 고민이나 위로가 필요한 이야기 여기에서 함께 나눠봐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문자번호 08910,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들고요.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3: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위제로
9: 소화 불량 제로제로
8: 위제로
9: 과식계도 제로제로
8: 위제로
9: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8: 위제로
9: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8: 위제로
0: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월요일 야근보다 서러운 화요일 야근. 아, 자꾸만 화가 난다. 자다 깬 아기 달래느라 밥대를 놓쳤더니 입맛이 사라졌어요. 등등등.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사연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데이식스의 인사이드 아웃.

청대의 빵을 받고 싶은 분들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반죽한 사연을 오븐으로 넣어주세요. 처음 오신 분의 달콤한 인사 한 스푼, 쫄깃하고 상콤한 에피소드 두 방울, 바삭한 응원까지 추가해서 오븐에 구워줍니다. 오늘의 빵 완성! 빵 낫!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샤워를 제가 한 5분 만에 하잖아요. 막 하니까 그 영상 볼 시간이 없는데 영상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샤워하시는 분들 너무 신기합니다. 9136님, 볼륨 들으면서 중간중간 야구를 같이 보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세요 해주셨는데 아 헤어지자 우리 파사삭 진짜 파사삭 김경태님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소개팅 끝나고 안녕 하지 말고 시간 더 보내봐요 소개팅 끝나고 안녕해요? 아 조심히가 안녕 커피 한잔 할래요 아차상들 선물 챙겨드릴게요 1985님 쩡디 저는 요가 강사인데요 저녁 수업 전에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항상 듣는데 오늘 낮에 파주에서 쩡디를 봤어요 어떤 아주 예쁜 아가씨가 들어와서 우리 일행 모두가 쳐다봤고요 저희 조카가 오마이걸 효정씨라고 가장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어? 나 라디오 맨날 듣는데 하면서 내면의 소리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저희 뒤쪽에 앉아계신 분들이었나보다 오늘 파주에서 촬영이 있었어가지고 촬영 끝나고 거기 근처에 유명한 떡볶이집이 있어요 떡볶이 공장 겸 이제 카페를 하더라고요 어쩌다 발견했지 뭐야 그래서 매니저님이랑 둘이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3: 아직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우리 조금 더 놀아요.

0: 가산 디지털 단지
1: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3: 나란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4: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3: 세종 기프트.
5: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6: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렉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091님 신청곡 빅뱅의 붉은 노을 들으면서 3부 시작했습니다. 1091님께서 오늘 하늘 봤어요? 저녁 하늘 보니까 노을과 구름이 참 예쁘더라고요. 빅뱅의 붉은 노을.

0: 마지막 퀴즈 난이도 조절 실패. 또다시 꾸망진창.
1: 야 강성규 너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0: 아 나 지난주 음악 퀴즈 반응 보고 있었어.
1: 야 괜찮아 노래가 어렵지 그럼. 너 가끔이지만 잘하고 있어.
0: 나는 내 닉네임 다시 찾아올 거야. 볼륨의 고막 남친 닉네임 찾아올 거라고.
1: 볼륨의 아쟁총각인데
2: 너는 사람 누구야?
1: 짜장 강성규야. 아쟁총각 왜 빼냐고요. 주제 하나 던져놓고 한 시간 내내 떠드는 시간입니다. 떠든 사람 최여정 강성규. 강성규 아나서님 어서오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볼륨의 고막남친 강성규입니다.

0: 올린 거 안 봤어요.
1: 왜?
0: 아 몰라 무슨 운동한 거 올린 거 같던데. 그래서 그냥 바로도 그냥 바로 밑으로. 왜요? 뭐 올렸어요? 상탈스?
1: 아니요 그냥 뭐 평범한 사진들 올렸는데 여행 사진들 올렸는데 아 왠지 또 우리 쩡디랑 볼륨 제작진이 좀 서운했을 것 같더라고.
0: 아 그래서 오늘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 운동 근데 열심히는 한 거예요. 땀 한 모금 안 난 것 같던데.
1: 뭐 오운한 사진 올리잖아요. 오늘 운동 완료한 완료. 사진. 저는 뭐 보통 오운 시.
0: 아 쉬는 시간?
1: 시작할 때.
0: 아 시작.
1: 오운 중.
0: 근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찍어야 예쁘긴 하죠. 땀이 좀 들다고. 그렇기는 해.
1: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0: 아, 선화 공주는 다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또 우리녀.
1: 나한테는 우리 선화 공주밖에 없어요.
0: 그러니까.
1: 우리 수지. 고마워요.
0: 수지. 그럼 오늘도 코너를 시작해 볼 건데요. 떠든 사람 최효정 강성규 어떤 코너죠?
1: 네. 떠든 사람 최효정 강성규. 1교시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제 문자 소개하면서 이야기 나눌 거고요. 2교시에는 음악 퀴즈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오늘은 어떤 주제로 떠들어 볼까요?
1: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알뜰살뜰 나만의 절약법.
0: 거창한 재테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상 속 나만의 절약법이 있다면 사연 보내주세요.
1: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커피 마시고 싶어도 꾹 참고 회사에서 마셔요. 일부러 큰 텀블러 챙겨서 캡슐도 두 개나 내린답니다. 하루치 커피 마련 완료!
0: 갖고 싶은 걸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저는 사타치고를 자주 하는데요. 요즘은 말랑이를 사타치고 저희 집 고양이 뱃살을 만지면서 말랑이 영상만 찾아보고 있어요. 이 정도면 21세기 자린고비 맞죠?
1: 저는 고정지출비 제외하고 매주 생활비를 현금으로 뽑아서 사용해요. 이러면 실시간으로 돈을 쓰고 있는 게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절약하게 되더라고요.
0: 알뜰살뜰 나만의 절약법.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세요.
1: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성 교수는 좀 나만의 절약법 있나요?
1: 제가 이 코너를 한 1년 넘게 했잖아요.
0: 네.
1: 오늘처럼 이 주제를 듣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건 처음이에요.
0: 와 절약을. 근데 텀블러 들고 다니는 것도 절약 아닌가? 물을 사 먹지 않고 무조건 담아서 드시는 거잖아요.
1: 이거 그럼 진짜 어쩌다 한번 가져온 거고.
0: 아, 아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했더니만.
1: 커피도 너무 많이 마시고.
0: 저도 커피도 많이 사 먹기는 해요.
1: 이거를 좀 끊어야 된다.

0: 배워보자고요.
1: 어, 절약을 어떻게 하시는지 나도 또 모르게 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0: 맞아요. 네. 그럼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만의 알뜰살뜰 절약법은 무엇인지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있지의 That's No No.

0: 때 휴가할 때 엄청 샀어.
1: 그때도 엄청 샀어요?
0: 네, 결국엔 뭐 홀라당 벗고 사진 찍어놓고.
1: 아니 그럴 거면 왜 산 거예요?
0: 내 말이.
1: 아 저도 근데 여행 갈 때는 조금 옷을 사는 것 같아요.
0: 여행 가기 전에 네. 엄청 사요 정말.
1: 왜냐면.

0: 같습니다.
1: 결국에는 뭐 네. 옷 샀단 얘기네요.
0: 네.
1: 절약과는 관련이 없는.
0: 네.
1: 박서미님. 저는 아침을 꼭 구내식당에서 먹어요. 직접 해먹으면 식재료도 비싸고 꽝손이라 요리가 맛이 없거든요. 구내식당은 저렴하고 메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좋답니다. 이런 분들 많아졌다고
0: 많죠 많죠.
1: 워낙 물가도 비싸고 식비가 많이 드니까 다 그냥 웬만하면 그냥 나오는 대로 다 먹고 오자. 뭐 아침 점심이든 점심 저녁이든
0: 메뉴도 다르기도 하니까
1: 영양도 어느 정도 좀 챙겨주시고
0: 그렇죠 그렇죠. 1850님은 퇴사하면 날개 달고 자유롭게 여행 다닐 줄 알았는데요 현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프로그램만 주구장창 보면서 대리만족합니다. 이탈리아 나올 때는 스파게티, 일본 여행이면 우동 끓여 먹으면서 프로그램을 봐요. 나름 느낌 살아요 해주셨네요.
1: 이것도 좋다.
0: 그러니까 직접 계속 못 가.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강성규 아나운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떠든 사람 최효정 강성규. 알뜰살뜰 나만의 절약법 사연 계속해서 네. 소개해볼게요.
2: 아니, 저는 그 병맥주나 이런 네. 병을 아직도 이렇게 아.

0: 인증해요. 매일 8,000보 이상 걷고 있어요. 건강도 챙기고 포인트도 챙기고 나름 재밌어요.
1: 와,
0: 이거
1: 어플.
0: 나 이거 했었다.
1: 지금 해요?
0: 어, 지금 안 해요.
1: 아이고.
0: 왜냐면 그게 혜택이 많이 줄었거든.
1: 아, 그래요? 그래도 해요.
0: 이게 정말 많이 모여서
1: 네.
0: 저 한 10만 원?
1: 우와.
0: 8만 원, 10만 원까지 모이고
1: 너무 좋다.
0: 이게 뭐 매일 8,000보 걷는 게 쉽지 않아요.
1: 그럼요. 근데
0: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는 운동하면 그 칼로리 가지고도 이게 쳐줬거든요.
1: 우와.
0: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100원씩 주는데 뭐 일주일에 몇 번 하면 보너스 뭐 300원, 500원.
1: 오.
0: 뭐 출석 체크 다 하면 또 500원.
1: 그래, 출석 체크 잘해야 돼.
0: 뭐 퀴즈 맞히면 또 500원. 이런 식으로 되게 쏠쏠하게 늘어나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서울시에서 했던 그 앱이었는데 뭐 예전에는 그 스마트 워치를 줬어요.
1: 어?
0: 없는 사람은 줬어요.
1: 이걸로 측정이 되니까.
0: 측정하라고.
1: 너무 좋다. 근데 요즘에도 이 어플을 이렇게 잘 사용하시는 분은 오랜만에 뵙기는 합니다.
0: 아, 해야겠다.
1: 어, 해야 돼. 맷돌님, 뭔가 사야 할 때 우선 장바구니에 담아둔 다음 며칠 뒤에 살펴보고 꼭 필요한 것만 사요.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건 장바구니에서 삭제합니다.
0: 어, 이건 너무 어렵다.
1: 어, 저도 이렇게 하는데?
0: 장바구니 무거워지잖아.
1: 아니, 그 장바구니가 아니라 인터넷 장바구니.
0: 그래도.
1: 아, 그래요?
0: 빨리 비워야지.
1: 아, 저는 그 인터넷 장바구니를 진짜 한 일주일 이상 다시 냅뒀다가
0: 어, 찜찜해.
1: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어, 생각보다 이게 필요 없는데?
0: 찜찜해.
1: 빼요. 그렇게 이제 돈을 아끼는 경우들도 있죠.
0: 장바구니에 뭐가 남아있으면
1: 네.
0: 찜찜해요.
1: 찜찜해요?
0: 네.
1: 그러면 안 누르면 되잖아. 하트만 누르면 되잖아요.
0: 그럼 차라리 하트만 누르든지.
1: 아.
0: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안 결제한다?
1: 네.
0: 하, 찜찜해.
1: 근데 진짜 필요한 건지 알려면 한 일주일 뒤에 들어가서 다시 보는 게 방법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지막까지 갔다가 결제를 안 하는 경우가 한 80%?
0: 그래요?
1: 예. 네.
0: 저는 결국엔 결제해서 네. 일주일 먼저 받자.
1: 와, 진짜로?
0: 안 돼, 송기야.
1: 맞아, 진짜.
0: 반성해야 돼, 반성해.
1: 한 3일만 기다려봐요, 3일만.
0: 장바구니에 담아놓기.
1: 네네. 네.
0: 임지선님. 시장에서 장을 볼 때 입구 쪽이 아니라 안쪽에서 파는 걸 주로 사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1: 우와.
0: 아, 또 시장 가면 또 가게마다 또 가격이 다르니까.
1: 완전. 근데 시장부터 간다는 게 절약하시는
0: 맞아요.
1: 거죠. 그렇죠. 요즘엔 다 시켜서. 아, 저는 절대로 배달마트 안 써요. 배달마트 안 써요. 마트는 직접 가야지.
0: 근데 그게 네. 진짜 가끔 너무 땡길 때가 있어.
1: 그래요? 왜 바로 앞에 편의점 바로 있는데 왜 편의점 왜 배달을 시키는 거야? 바로 앞에 편의점 있는데 편의점 왜 시키는 거야? 나는 진짜 그게 잘 이해가
0: 근데 또 그 편의점에도 없는 것들도 같이 또 있어.
1: 아, 그래요?
0: 뭐 저당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1: 그럼

0: 갑자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우울해졌어? 울먹이는 거 아니죠?
1: 아니, 아니에요.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2: 사람이. 네.
1: 3984님.
0: 퀴즈 괜찮을까요? 밖에 사람 많던데. 아, 에이. 스튜디오 밖에 지금? 그러니까.
1: 아, 저분... 아이고, 괜찮으세요. 밖에 더우시죠? 예. 아, 예. 화이팅!
0: 뭐 저를 보러 오신 건 아니실 텐데, 아유. 졸지에 이런 네. 좀 봉변을 당하게 해서 아니, 조금 죄송스럽기는 한데.
1: 귀가 많이 고급지신 분들이라서 네. 조심해 주셔야 돼요.
0: 근데 또 저의 새로운 매력을 또 알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
1: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음악 퀴즈 난이도 네. 좀 얘기해 주세요.
0: 많이 놀라지 마세요, 오늘. 밖에 계신 분들. 난이도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난이도 하하하 정답률 90% 이상 예상 고막 남친 컴백 미리 축하드립니다.
1: 오!
0: 저는 더 이상 제작진의 이 난이도 하 뭐 정답률 80%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본 적이 없어.
1: 그러네요. 아니요, 저번 주 70%였어요.
0: 안 믿어요.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제작진이 준비한 노래 멜로디를 꾀꾀꾀 흥얼거릴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시면 되고요. 주간식입니다. 정답 또는 오답까지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하, 떨리네요.
1: 시작해볼까요?
0: 네.
1: 그럼 먼저 정답곡의 도입부입니다.
3: 3, 2, 1.

0: 원음이었죠?
1: 어, 중간 부분 들어볼게요.
2: 3, 2, 1.
1: 아, 왜 날 보면서 하냐고 자꾸. 나만 보고 해.

0: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정답자 오답자 총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1: 네, 아, 제가 생각하니까 네. 제가 민망할수록 정들을 보는 것
0: 그러니까,
1: 같아요.
0: 그러니까 의지하지 마세요.
1: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미안합니다.
0: 괜찮아요. 아, 여기 제가 힌트 하나 드리자면 이 노래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이 볼륨에 오신 적이 있죠? 두 분 있나? 어, 두 분이나 있어요. 네,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FS의 한 서머.

0: 꾸준히
1: 이렇게 갔겠죠.
0: 부당하게 이거잖아요.
1: 우리 음악 통해야지. 불고기들 요즘 저랑 좀 잘 안 통해요.
0: 아 근데 너무 알아가지고 살짝 헷갈렸어. 꽃보다 현찬님, 소녀시대의 G
1: 아니었고요. 4742님 포미리 핫 이슈 난이도 하하하라니 진짜 맞아요.
0: 아 근데 진짜 잘 들으면은 이게 난다니까요. 3046님 정다 혹시 원더걸스 텔미?
1: 아 정디가 살짝 텔미인가 아닌가 했었는데
0: 제가 이거 얘기했어요.
1: 네,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 원더걸스의 쏘 핫이었습니다. 노래로 먼저 확인해볼게요. 도입부입니다.
0: 아 근데 좀 이상했는데 아까 호피 알죠? 호피
1: JYP를 할까 고민했었는데
0: 이거 해줘야 되거든. 왜요? 네, 맞추신 분들 강혜원님
1: 중간 부분 들어볼게요. 네, 네.

0: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은 지훈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얼마 전 아내 수진이가 직접 운전하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타고 강원도 속초로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해변용 휠체어를 타고 모래사장을 산책하고 시원한 동해바다에 손을 담가보기도 하며 속초에서의 시간을 마음껏 즐겼네요. 거침없이 파도치는 속초의 바다처럼 앞으로 우리 부부도 망설임 없이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1: 봄.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더위가 선을 넘는 폭염의 나날 속에 이런 어플이 나왔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늘로만 걸을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고요. 건물이랑 가로수의 그림자 크기까지 세심하게 알려주는데요. 이걸 개발한 사람은 햇빛을 피해서 그늘로 시원하게 걸읍시다 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공유했고, 덕분에 많은

2026년 8월 4일 화요일 한해 키스더라디오 오늘 첫 곡은 악뮤 소문의 낙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더라디오 DJ 한해입니다. 진짜 뭐 정말 매일매일 쏟아지는 여러가지 종류의 어플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그늘로만 걸을 수 있는 그리고 최적의 경로를 알려주는 이런 어플이 있다라는 게 또 신기하기도 하고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날씨도 아니고 이 그늘로 걸어갈 수 있는 이게 좀 경로를 짜준다는 게 구현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만큼 요새 좀 덥다, 너무나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들고 그 와중에 갑자기 낭만적인 아주 감동적인 문자 하나 왔습니다. 은영님,

0: 와, 이런 날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신든요. 이번 주 잘 견뎌보아요 라고 하셨고, 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음이탈을 내면서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자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좀 써주셔가지고, 아 진짜 너무 덥죠. 아 저도 오늘 실외 좀 활동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몸과 마음이 좀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계속 좀 밖을 돌아다녔었어야 됐는데, 아무튼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하루가 끝이 났고, 또 10시부터는 이게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도 좀 일과가 끝나고 좀 휴식을 취하시고 있겠죠.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야외에서 뭐 내일도 일해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런 분들은 진짜 지금은 챙겨줄 거 챙겨주셔야 돼요. 뭐 물이라든지 특히나 또 피부 중요하죠. 선크림 같은 것들 충분히 또 바르고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무탈히 지내야 됩니다. 이 더위 진짜 무탈히 지내야 되고 건강하게 지나가야 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더위 날아가실 거예요. 최송이님, 잘생긴 사람 나오면 낭만 장착합니다. 아 오늘 전반적으로 좀 따뜻해진 분위기가 요 이유였구나. 인정합니다. 오늘 또 잘생긴 게스트 오기 때문에 인정하고, 화요일 한해 키스 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어플콩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 코너 한해만해와 내일의 맛, 그리고 키스 더 라디오 가족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15곡으로 꽉 채운 정규 앨범 영기스트를 발표한 자랑스러운 내 동생 내 동생 내 동생 데이식스 영케이 씨와 함께합니다.
1: 영케이 왔다요.
0: 녹음해놓은 거 잘 써먹고 있습니다. 우리 영케이 씨.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라이브도 들려준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질문, 미션, 제보 등등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2: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신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증명사진은 말 그대로 It's me! 신원증명이 가능한 선에서 찍으시길 바라면서 I lead It's me 듣고 왔습니다. 한 해 만에 오늘은 딱딱이 복숭아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너무 보정된 취업지원서용 증명사진 다시 찍을지 말지 결제해드렸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그 증명사진에서도 그렇고 좀 어쨌든 이게 평생 남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이렇게 예쁘게 보이길 원하잖아요. 뭐 여권이라든지 심지어 저는 그 왜 군대 가면 나라사랑 카드라고 있어요. 나라사랑 카드도 아 뭔가 좀 이거 내가 군대 있을 때 이걸 쓰니까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남이 뭐 이렇게 나의 이런 서류를 확인할 일이 잘 없고 그런 좀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예쁘게 너무 이렇게 찍을 필요는 없다. 좀 진실되게 좀 나의 있는 모습

0: 놀라운 스펙과 매력을 가진 어메이징한 스타들만 모십니다. 놀라운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은요, 음악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건강한 책임감을 안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고 촘촘하게 마이데이를 쌓아가는 사람. 그렇게 완성된 가장 영케이스럽고 가장 강영현스러운 정규 앨범 영기스트로 돌아온 내 동생 K-POP의 K를 담당하는 뮤지션이죠. 데이식스 영케이씨와 함께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영케이 영디. 지금 KBS 어플 콩이랑 프레FM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나가고 있는데 카메라 보시면서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영케이 왔자요.
0: 오늘도 소스 한껏 주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 에이, 이거 아마 제가 진짜 낸 소리일 거예요.
0: 알고 있어요. 아니, 우리 지난 4월에 에이. 사실 아무런 홍보 이슈 없이
1: 맞아요.
0: 생으로 생으로 한키라에 와주셨고 그때 또 너무 열심히 많은 것들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도 종종 쓰고 있고.
1: 아, 그래요? 저 없을 때도요?
0: 쓰고 있어요. 거의 매일매일 등장합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근데 이번에는 또 중요할 때 왔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또 컴백 전에 한키라 나가고 싶어요 라고 먼저 연락까지 주셨다고.
1: 그렇죠. 저는 이제 이번에 컴백을 하면서 라디오에 대한 애정이 있다 보니까 그쵸. 라디오들을 출연하고 싶다는데 당연히 넘버원은 이제 어떠한 뭐 고향이죠.
0: 아유,
1: 키스터 라디오.
0: 아유.
1: 근데 또 마침 형이 있네.
0: 아유 너도 지금 뭐 뭘 해드리면 돼요?
1: 이거 챌린지요.
0: 챌린지는 제가 무조건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죠, 제가.

0: 감사합니다.
1: 아, 노래 난이도 쉽지는 않던데. 예, 아이, 무조건 합니다. 예,
2: 키별로 제가 녹음해놨으니까.
1: 그러니까. 예,
2: 낮출 수도 있어요.
1: 아니 안 그래도 내가 그 챌린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실제로 그 다 녹음한 거라면서요.
2: 네.
1: 키를 바꾼 게 아니고.
2: 위로 내 키, 아래

0: 진짜로
1: 꼬집으면서까지 했습니다.
0: 내 말이 그 아래 위로 내키를 해야 되니까 네. 여성분들도 있으니까.
1: 네네네.
0: 야 이렇게 직접 녹음하는 챌린지 제가 참여하는 영광을 누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1: Let's go.
0: 네, 보내주시죠.
1: 감사합니다.
0: 저희 노래 욕심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요새.
1: 아 근데 형님 진짜 노래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드라이빙 네. 가다가 네네. 그 친구들이랑 이게 뭐 장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0: 비행기 들었다 그랬죠.
1: 네 아니 형 그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보니까 형님들인 거예요.
0: 아유 아유. 네. 넣어둬.
1: 알겠어요. 넣어둘게요.
0: 아, 오늘 영케이 달이에요.
1: 네, 넣어둘게요.
0: 빨리 넣어두세요. 잘 넣어두네. 네. 아 영디가 또 KBS 라디오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오픈 스튜디오에 오신 팬분들이 또 마이데이 분들이랑 소통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번 가져볼까요 오늘도?
1: 마이데이 소리 질러!

0: 야, 절대 지지 않아요.
1: 절대 지지 않아요. 노래. 근데 오늘 약간 목소리에서 네. 더위가 좀 느껴지긴 하네.
2: 고생이 많으셔가지고
1: 너무
2: 고맙습니다.
1: 아, 근데 사실 아까 연기 씨 오기 전에는 좀 더 더위가 느껴졌는데 네. 더위가 좀 가신 것 같아.
2: 아, 금방 또 이제 제가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오늘 연케이가 그늘입니다. 오늘도 또 환영 문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연케이 씨가 또 직접 한번 읽어주세요.
2: 예. 박지율님께서 영현아 제발 밥 많이 먹어. 내가 이렇게 빌게. 무릎까지 꿇는다 진짜라고 하셨는데요. 아, 저는 지금 증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맞아요. 예. 아니 또 저희가 소소하게 사실 저번 주 녹화 끝나고 네. 밥 먹었었잖아요. 예. 우리 영케이 씨가 요새 너무 말라가지고 어떻게 요새 안 먹냐. 우리가 좀 이제 제작진도 그렇고 저희도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자기 식탁 마트로 네. 음식들을 가져오기 시작하더니 네.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2: 폭발했죠.
1: 원래는 샐러드만 먹는다고 하더니
2: 그러니까 그 뮤비 네. 찍을 때까지가 최저 네. 몸무게였고
1: 맞아.
2: 그리고 이제 슬슬 콘서트 준비하면서 힘이 딸리더라고요.
1: 목소리 힘이 딸리니까.
2: 네.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고 당장 어제 저녁에도 감자로 된 면 있잖아요.
1: 네. 아, 감자면. 네.
2: 그것도 세 개에다가 네. 최근에 무슨 그 훌라후프 같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거 있어가지고 네네. 또 그것까지 또 끓여 먹고 그게 같은 끼니입니다.
1: 그러니까 같은 끼니 한 끼니에 다 때리신 예, 예, 거군요.
2: 예, 예. 이제 다 시작했어요.
1: 네, 우리 지율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3213님 문자도 읽어주세요. 쭉쭉. 네.
2: 영케이 짱, 영케이 화이팅, 영케이 셔터도 망관부, 영케이 사랑해, 한해 건강해.
1: 아니 갑자기. 아, 형의 저도 사랑이 붙여지 왜 건강? 아니, 좋은 말이긴 한데 철저하게 또 구분하시네.
2: 형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1: 나도 네.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박혜인님, 영케이 K 일어나서 레전드 착장 핫바디 자랑해줘요 제발이라고 하셨고
2: 그냥 청바지 검은 티입니다.
1: 아니 아까 등장하자마자 계속 건반 얘기하는데 이게 검은 반팔 얘기하는 거예요?
2: 그런 것 같아요. 네, 흰반 건반.

0: 이거 좀 좋아요.
1: 네. 심지어 핫바디를 다리까지 들면서 자랑해줬고요. 여기 요 포즈가 또 행사장관 많이 하는 포즈잖아요.
0: 아 그래?
1: 아니 영케이 씨, 에? 그때 무슨 신발 행사장 가가지고 막 이런 포즈 하지 않았나?
2: 그쵸. 예, 그거는 이제 신발을 또 이제 선보여드리기 위해서 얼굴 옆에다가
1: 맞아 맞아.
2: 얼굴 옆에다가 이렇게.
1: 아 모든 최선을 다합니다.
2: 열심히 살아야죠.
1: 김은빈님께서 오늘부터 여름이 좋아졌어요. 영케이의 검정색 반팔 티셔츠라니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0: 아유 감사합니다.
1: 한송이님께서 갑자기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2: 영인이는 놀토 멤버들 중에 누구랑 제일 친한가요?
1: 야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습니다.
2: 단도직입적으로 에,
1: 놀토 멤버들
2: 깔끔하게 정리를 깔끔하게. 하자면은
1: 누구죠?
2: 아무래도 에, 형님보다는 에, 피오. 네, 피오가 좀 더 친하지 않을까.
1: 나 살짝 기대했네.
2: 동갑내기 친구다 보니까.
1: 93이니까. 예. 아 그리고 이제 놀토 하기 전에도 원래 좀 그쵸, 그쵸. 왕래가 있었으니까.
2: 예, 하루 왕래 있었는데 하루라도 더 있었죠.
1: 맞아. 그 자리 제가 노립니다.
2: 예.
1: 아 진짜 피오. 0951님. 뜨는 영상마다 오른쪽 손목에 모기 자국이 보이던데. 요 얼마나 큰 모기한테 물린 건지 감도 안 오. 모기한테 물린 거 맞나요?라고 하셨고.
2: 아, 그러니까 여기에
1: 어디 있지?
2: 아직도 살짝 그 거뭇거뭇한 자국이
1: 아,
2: 있거든요.
1: 살짝 있구나.
2: 네, 근데 이게 한창 뭐 많이 찍을 때 그때 그 확 올라와 있었어요.
1: 아.
2: 그래서 지금 뭐 나오는 모든 컨텐츠마다 다 보이더라고요.
1: 아, 저 모기 자국이 맞긴 맞아요?
2: 모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딱 잡았.

0: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아 근데 제가 네. 사실 또 여기를 밟아왔잖아요.
0: 아 어떻게 보면 선배님이자 원조였던. 예.
1: 어 제가 착한 애 원래 착해 아니고 착한 애였거든요.
0: 그렇죠. 어 착듀오로다가.
1: 어 착듀오로 예. 갔었었는데 예. 아 솔직히 나는 요새 좀 재밌어.
0: 저 처음이랑 조금 다르죠.
1: 저, 어 그 방송에는 안 담기는 또 우리 영현이 좀 광기가 좀 있어요. 얘가. 아직도 이제 뭐 어떻게 편집이 돼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얘가 한 번씩 눈이 돌아요.
0: 아, 예.
1: 녹화를 하면서
0: 이기고 이제, 싶어가지고
1: 어, 특히나 이제 게임을 시작하면 눈이 돌아가는 게 있는데 예. 점점 재밌어집니다. 이제 노잼킹이 금방 없어질 것 같고
0: 인정. 예.
1: 그리고 얘가 게임을 하면 약간 초딩이 돼가지고 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웃깁니다.
0: 아 그 게임이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게임 말투가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1: 그러니까 아 네. 나한테 좀 우스적이네. 요새 네. 나한테 좀 가장 재밌는 탑2 중에 하나입니다.
0: 야 탑2면은 어마무시한데.
1: 아, 나한테는 그래.
0: 아 감사합니다.
1: 아, 요새 너무 웃겨.
0: 한 명이라도 성공했다.
1: 아무튼 계속 갑니다. 예. 이거 계속 우리가 없애줘야 돼요. 예. 노잼 없애줘야 됩니다.
0: 고마워요. 형 진짜. 형이 저한테 제일 재밌어요.
1: 우리 서로 위로하자.
0: 야, 인정.
1: 어, 위로해야 돼.
0: 그래야 돼.
1: 계속해서 영케이씨에게
0: 아, 짜다지 우리.
1: 아 짜나면 안 됩니다. 네. 계속 가야 돼요. 영케이씨에게 네.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질문, 부탁하고 싶은 미션, 목격담 TMI 제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곳은 꽃도 향기를 남기고 물은 길을 남기듯이 각종 릴스에 요새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고 다닙니다. 우리 영케이씨가 안내해 주세요.
0: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아니 안 그래도 그 닉네임 BP님께서 영현 오빠 하루에 릴스 몇 시간 보시나요? 발자국이 여기저기 다 있어서 너무 귀여워요 라고 하셨는데 예. 요새 좀 흔적을 많이 남겨가지고
0: 아 진짜 열심히 예. 남기려고 하고 있는데
1: 네네
0: 아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은 처음에 어떤 시장 조사라고 볼 수 있겠죠.
1: 네.
0: 요즘 챌린지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1: 아~
0: 요즘 그 릴스라는 것은 어떠한 영상들이 돌아다니나 어~ 이렇게 보다가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1: 그치.
0: 댓글 달기 시작하다가 어. 그래서 제 챌린지도 시작을 했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저는 이 정도로 참여율이

0: 있다.
1: 예, 마케팅 리서치도 이제 들었었기 때문에 예, 제 기억에 그것도 준수한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0: 경영학과요?
1: 예.
0: 저도 경영학부입니다.
1: 오,
0: 제가 무역학과예요.
1: 무역학과.
0: 국제 무역학과입니다.
1: 진짜.
0: 저도 무섭 들었어요.
1: 형님, 저희는 네. 진짜 공통점이 많다니까요.
0: 재미도 좀 분석이 돼야 되는데.
1: 아, 그것도 이제 분석하고 있죠.
0: 이제 분석 갑니다. 이제
1: 들어갔어요. 이제 난리 났어요.
0: 놀도 딱 기다려. 딱 기다려. 개섰거라.
1: 네, 많이 기다려 주세요. 네. 많이 기다려 주세요.
0: 아, 그리고 또 컴백하고 버스킹, 또 음악방송, 팬사인회, 뭐 각종 너튜브 채널, 예능 솔로 콘서트 준비까지 잠자는 시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진짜 요새 제 알고리즘에도 너무 많이 떠가지고 온갖 데 다 나오는 영케이 씨 예. 보고 있는데
1: 네.
0: 또 한키라까지 기꺼이 나와줬잖아요.
1: 아, 너무 좋죠.
0: 아, 우리 영케이를 위해서 이번에도 웰컴 멘트.
1: 아, 너무 기대돼요. 저 이거 대본 받고 네. 진짜 어떻게 해주실지.
0: 아, 제가 이럴 때마다 래퍼 모드 꺼내거든요.
1: 아, 너무 좋아.
0: 여러분 음악 주세요. Let's go. 약 3년 만에 본인 식성만큼 푸짐한 정규 2집, 무려 자작곡 15트랙으로 꽉 채운 앨범, 영기스트와 함께 영케이 왔죠요. 서영수바 핫팩 차트 1위부터 15위까지 줄 세우고 아이뿅뿅 차트 음반 차트 1위 가수 영케이 왔죠요. 인천 인스파이팅 아레나에서 열리는 솔로 콘서트 3일 전석 매진을 단 몇 초 만에 이룬 화력의 주인공 콘서트장 영케이 왔죠요. 칵테일 새우 100마리 그냥 새우

0: 뭐 전부는 아니지만 앨범의 네. 대략적인 작업기 그리고 셔터도어도 또 미리 들려줬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좋다고 하니까 또 너무나 쿨하게 톡으로 보내주는 거야.
2: 웬만하면 이게 마킹이 있거든요. 형한테는 마킹 없는 버전이 있어요.
0: 내 말이. 그리고 보내주고 나는 집에서 많이 들었어.
2: 마스터 전 버전.
0: 내 말이.
2: 근데 그때가 이제 회식 중이었죠.
0: 맞아 맞아.
2: 그래서
0: 기분에 휩싸여서 자기도 보내준 네, 것 같아.
2: 뭔가 휩쓸린 거야.
0: 네. 왜냐면은 그때 회식 자리에 우리밖에 없었긴 했지만
2: 맞아요.
0: 그 매장에 틀었었거든.
2: 네.
0: 근데 사실 시끌시끌하다가 사람들이 좀 집중을 네. 하다가 또 집중이 흐려질 때도 있었어.
2: 그쵸.
0: 근데 좀 아쉬웠나 봐. 그래서
2: 다시 들어달라고
0: 보내줬었어. 네.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이게 또 타이틀곡이었고.
2: 네.
0: 요 가사 쓰는데 30분밖에 안 걸렸다면서요?
2: 약간 일기 쓰듯이 쓴 개념이라 이제 쭈루룩 써내려가니까 한 30분이면 써내려갔고 곡을 이제 정리하는 데는 더 오래 걸렸. 했지만 가사는 아마 제일 빠르게 쓴 곡인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은 그 30분 만에 썼던 가사 좀 제일 네. 처음에 썼던 한 줄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혹시?
2: 진짜 그 첫 줄부터 쭉 써내려간 게
0: 아 그냥 이게 네. 어떤 프레이즈를 정한 게 아니고 쭉 써내려갔구나.
2: 아 또 시작이야 또 날 못 잡아먹어서 아주 안 달라 있어 대체 왜

0: 네.
1: 뭔가 힘듦, 네. 지침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있진 않지만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차차 네.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0: 좋아요.
1: 네, 셔터도어 듣기 전에 부탁이 하나 또 와 있거든요. 영케이 씨가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0: 영케이 아나님께서 영케이님께 부탁이 하나 있는데 초 간단한 거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한 손을 들어 보은님 머리 쓰담쓰담 해주세요. 이번 앨범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덕분에 이 거지 같은 여름 즐겁고 시원하게 보내고 있어요. 네.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아 근데

0: 더운 것 같아요.
1: 아, 지금 체감상으로도 덥지만 실제로도 덥대요.
0: 그니까요.
1: 올여름 너무 더워서 네. 3도 정도 내리는 거 지금 애국입니다.
0: 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1: 애국 자세요. 지금.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지금 잘하고 계시고 네. 그 애국 노래 셔터도 들어볼까 하는데 네. 이거 뭐 어쨌든 우리 또 선배님 아니겠습니까?
0: 아, 예.
1: 영디 모드 장착해가지고 곡 소개까지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0: 영케이가 이번에 또 시원하게 여름을 날려줄 그러한 곡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Shut the door!

0: 영케이 셧더도어 듣고 왔고요. 아니 지금 또 제보가 왔는데 지금 홍하나님께서 하네님 밖에서 마대들 떼창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1: 저희 한번 무반주로 가볼까요?
2: 네!
1: 원, 투, 원, 투.

0: 한 팀인 것 같아.
1: 여기니까 이게 또 되네요. 너무 좋다.
0: 영케이 씨 오늘 이렇게 지금 검정 반팔 입고 검정 모자 흑마법사 같은 느낌으로
1: 지휘하고
0: 지금 마이데이를 좀 조종하고 있습니다. 아니 팬분들이 또 문자 게시판에서 응원법 계속 또 해주고 계시고 에이. 노래 듣고 반응들이 많은데 영케이 씨 또 직접 읽어주시죠 본인 노래니까.
1: 아유 3도가 뭐야 10도 내려감 여기 남극이야 추워서 에어컨 끄고 들음 속보 애국가 셧도도 아 이거는 예.
0: 아 제가 애국 발언으로 예. 네. 애국가 셧도도어로 교체하면 아
1: 이거는 제 입으로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0: 예. 침대 속에 뛰어들어서 듣는 셧도도 너무 좋다 진짜로. 아. 이 노래 덕분에 2026년 여름은 청량과 벅참으로 미화될 것 같아요라고 하셨고 근데 셧도도하고 좀 이게 되게 좀 신기한 게 예. 사실 저는 이 노래를 여름에 듣진 않았잖아요.
1: 아 그렇죠.
0: 여름 노래라고 생각 못했는데 예. 또 여름에 발매하니까 여름 노래 같아.
1: 아 그 이게 처음 들려줬을 때는 저희가 여름이 오기 전이었어요.
0: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또 묘한 매력이 있구나라는 거를 또 계절 때문에 느끼기도 했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무튼 또 계속해서 영케이 씨에게 질문, 미션, 제보 보내주시고요. 아시다시피 또 다음 순서가 중요한데 이번 앨범 4번 트랙 Hey Honey 버전으로 이거 한번 가능할까요?
1: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Hey Honey.

0: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패드
2: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뭐니

0: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 라디오를 듣고 계시고요. 저는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터 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습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터 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1: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 키스터 라디오.
0: 언제든 자리 비우실 네. 때 네, 불러주시면.
1: 아니요.
0: 아, 쉬시라니까요.
1: 아니요.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할게요.
0: 아, 그래요?
1: 파이팅입니다. 네, 광고에 이어서 내 동생 영케이 버전 한 키로 스팟까지 듣고 왔는데 네. 아, 나 이 들을 때마다 네. 좀 좋으면서도 민망한 게 따라라라라 하면서 저, 들으셨죠?
0: 네, 들으셨죠? 너무... 제 동생 영케이. 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1: 너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스팟입니다. 아무튼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예. 아, 또 이게 스팟으로 잘 만들 쓰고 있는데 들은 네.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0: 이거를 사실 그 스팟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은 하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 그 아, 이제 좀 쉬세요. 아니요, 저 얼마든지 일할 건데 이거는 들어갈 줄 몰랐어요. 네,
1: 그 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네. 영케이 씨가 이제 스디를 스페셜 DJ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네. 바람 때문에 네. 한 해의 휴가비 모금이 벌어졌어요. 모금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0: 아, 형 제가 쉬시라고
1: 휴가 안 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0605님도 네. 한혜님 휴가비 모금하는 소식 알려드렸는데 아직 모금액이 부족해서일까요? 한혜님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비행기 이륙 소리 내주시던 제작진분들 영케이 스페셜 DJ 기다리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0: 야, 0462님도 한혜님 휴가 언제 가시나요? 스페셜 DJ 영디 기다려요. 신진이님도 한혜님 혹시 여름 휴가 안 가시나요? 제주도 좋대요.
1: 신진이님까지 보내주셨고 그러면 오늘 영케이도 온 김에 제가 네. 네. 처음으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밝힙니다. 저 휴가 정해졌습니다. 언젠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아 그리고 네. 사실 영케이 씨 스케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영케이 씨가 스페셜 DJ를 한다고 단언하지 못합니다.
0: 그렇죠.
1: 네. 하지만 휴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큰 거 드렸습니다.
0: 저도 그러면 여기서 진짜 큰 거 드릴게요.
1: 뭐죠?
0: 저도 휴가 정해졌어요.
1: 휴가 정해졌어요?
0: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돈 주고 휴양지를 가보려고.
1: 진짜?
0: 예. 네. 오. 이거 엄청나게 큰 겁니다.
1: 그럼 갑자기 작가님이 겹치면 안 되는데. 우리 나중에 지금 밝힐 수는 없으니까 예, 예, 나중에 예. 노래 나갈 때나 네, 광고 네. 나갈 때 우리 날짜 한번 공유해 보자.
0: 한번 네, 체크해 봐요.
1: 그래서 우리가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해준 영케이 덕에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을 볼 수 있어 행복한 마이데이입니다. 영기스트 앨범 덕분에 너무 바빠서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영케이랑 능력치가 똑같고 말 잘 듣는 클론을 만든다면 몇 명을 만들 건지 어떤 업무를 배정해주고 싶은지 궁금해요.

0: 그것보다 한 세 배 더 하고 싶어서.
1: 예. 예. 얼마든지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뭐 해야 될까?
0: 만약 있다면?
1: 있다면 아침 스케줄들을 좀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0: 아, 아무래도
1: 12시 전 것들.
0: 그치. 예. 좀 부담되지. 예. 기상이 조금 부담돼.
1: 아, 저는 아무래도
0: 또 약간 그러니까 올빼미
1: 아무리
0: 스타일이죠?
1: 일찍 끝나도 일찍 자기 잠들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0: 올빼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침들은 조금 영케이 클론이 가고 이제 오후 또 저녁 스케줄을 영케이가 그냥 본인이 최선을 다하고.
1: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뛰고 12시 전 것들을 그 전에 기상해야 하는 것들은 이제 영클이 가줬으면 좋겠다.
0: 그치. 예. 오전 K, 오후 K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영K의 이번 앨범 5번 트랙 응원가 듣고요. 저희는 2부에서 영K 씨의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굿즈는 세종.
6: 세종
5: 세종
6: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6: 세종 기프트.
8: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9: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8: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0: 일단은 뭐 이런 이 정도까지 알려드리면서 아 이제 앨범 얘기 해봐야 될 텐데.
1: 네.
0: 감사하게도 타이틀곡 후보였다는 3번 트랙 Effort.
1: 네.
0: 라이브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떤 곡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또 네. 이제 억울하고 그런 경우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0: 그 감정선 이어가야죠.
1: 네, 네. 열심히 또 잘해보려고 했는데
0: 네.
1: 왜 또 뭐 그렇게
0: 건드리고.
1: 또 시작이야 또
0: 뒷담화나 하고
1: 그런 네. 이제 감성의 그런 노래인데 네. 어쨌든 이제 세상한테 손을 들고 네. 이제 중지를 외치는 어떠한
0: 맞아요.
1: 중지의 손가락을 네. 또 이렇게 그 외치는

0: 이제 샘플이란 거는 원래 기존에 있는
1: 네네.
0: 좀 음성을 활용한
1: 그쵸.
0: 거라고 이제 알면 될 것 같고 네. 독도마대님 영스트리트 트럼펫 소리로 시작해서 멜로디로 이어지는 부분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영케이 특히 입 트럼펫으로 녹음한 건가요?
1: 아 영스트리트라는 네. 곡의 이제 인트로와 간주에 나오는 그 소리는 트럼펫 소리는 아니고
0: 네.
1: 그 요 소리를
0: 네.
1: 약간 그 개조를 시킨 거죠. 포먼트라든가 아~ 뭐 이런 것들 사운드를 질감을 네. 변화시켜서
0: 그러니까 네. 영현 씨의 목소리로 녹음을 하고
1: 네.
0: 또 다른 이런 이펙터들로
1: 네네네.
0: 이펙터들로 이제 목소리를 좀 변형을 해가지고
1: 네.
0: 뭔가 좀 특정한 소리처럼 들리게 악기처럼
1: 예 약간 그 신디사이저 신스 소리처럼 들리게 만든 건데 와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0: 네. 약간 변형을 준 겁니다. 이런 또 디테일들도 우리 마이데이분께서 관심이 너무, 많으시네.
1: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주세요.
0: 그러니까 네. 또 질문이 왔습니다. 헤이현이님.
1: 헤이현이
0: 영기스트 수록곡 헤이허니에서 중간에 아브라카다브라 이 부분 누구 목소리인가요? 영케이 본인인가요?
1: 요거는 아브라카다브라 이 제 목소리입니다. 요거는 샘플이 아니고 요거는 제가 녹음한 겁니다.
0: 녹음했는데 변형하지 않고 이렇게 목소리를 다르게 해서 가창을 한 거구나.
1: 아브라카다브라 약간 요런 느낌으로 녹음을 했어요. 그렇게 많이 개조가 안 됐어요. 요거는.
0: 그러니까 각자 너무 앨범을 네. 깊이 들어주니까 이런 디테일들도 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마구마구 물어보세요.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데이식스 영케이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영케이 씨의 자식 같은 곡들이 담긴 영기스트 앨범에 관한 질문이랑 미션 많이 왔거든요. 하나씩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2: 네, 영케이 순이님께서 솔로 앨범 가사를 보면 타이틀곡 Shut the Down? Shut the Door겠죠? 네. Shut the Door에는 그 꿈속으로 빨리 데려가죠. Goodbye Love에는 꿈을 꾸는 이유, 안개꽃 는 꿈에서라도 만나길 바라며까지 이번 앨범에는

0: 영케이에게 또 꿈은 어떤 의미, 평소에 꿈을 자주 꾸는지는 뭐 물어봤고 영케이 이삭토스트 10인분님께서 저번에 뇌과학자 장동선님 너튜브에 나오셨을 때 네. 앞으로 10년 안에 솔로 투어를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1: 아, 예.
0: 그 꿈을 두 달 만에 이루게 되셨는데 소감과 더불어 다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1: 네.
0: 앞으로 가수 영케이와 인간 강영현에게 10년 후의 꿈은 무엇인가요? 라고 예. 사실 다른 의미의 꿈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2: 거기서 풀었던 거는 스포였고요.
0: 아, 그치.
2: 그때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였고
0: 의도가 있는 예. 얘기였고 이건 진짜 10년 후의 꿈이네. 이거는.
2: 그때는 이제 꾸고 있던 거였으니까
0: 아, 그치, 그치.
2: 이제는 현실로

0: 약간은 허황된 판타지스러운 그런 숫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1: 그쵸.
0: 좋아할 때는 이유가 딱히 필요가 없다 를 표현을 했었다면은
1: 네.
0: 우리가 헤어질 100가지 이유는 조그만한 것부터 이게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막 늘어난다.
1: 맞아.
0: 이거 싫으면 저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1: 맞아. 예. 하나가 미워 보이면 계속 미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 좀 예. 현실적인
0: 그 대비감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예. 이렇게 또 생각하니까 충분히 붙여도 되는 연관성이 있는 트랙 배치였던 것 같고 아, 또 실시간 문자를 좀 읽어봐야 되는데
0: 네.
1: 역시나 또 한 소절 요청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제가 쭉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0: 네.
1: 혹시 좀 읽어보시고 원하는 곡으로 골라서 해주실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동그레님, 요즘은 수만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만큼 Millions Reasons를 좋아합니다. 영케이 씨의 쫀득하고 간지러운 점이 돋보이게 한 소절 부탁해도 될까요?

여러분 지금 느낌상 다 해줄 것 같거든요. 빠르게 읽어볼게요. 예, 예. 영원하자 우리님. 오빠의 여러 노래들을 통해 위로받았는데 이번 앨범에서는 응원가가 가장 와닿는 것 같아요. 혹시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0: 살짝 찌릿하네. 어, 선생님. 예. 미치셨어요?
1: 아, 지금 노래
0: 왜 이렇게 잘해? 여기 지금 펜타포트입니다.
1: 아, 예, let's go.
0: 굿파일러브님, 굿파일러브 한 소절 불러주세요. 라는

0: 어떠한 그 돈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뭐 이렇게 할 거고 뭐 그런 거를
1: 보여주셨구나.
0: 알려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는 공개가 조금.
1: 네. 아버지 멋지시다.
0: 그 저는 이제 전적으로 아버지를 믿고.
1: 나 네, TMI이긴 한데 예, 예. 우리 아버지 나 통화도 많이 안 하거든요.
0: 아 그래요?
1: 한 번씩 근데 갑자기 편지를 보내요.
0: 너무 편지를. 로맨틱하다.
1: 근데 막 편지를 쓴 건 아니고 예. 그냥 뭐 이게 뉴스에 갑자기 뭐 이렇게 내 기사가 조금만큼 나오고 오려가지고 그냥 보내요. 근데 이게 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0: 어쨌든 예. 생각을 한다는 걸 표현을 해준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아무튼 우리 예. 아버지도 예. 이렇게 아날로그하게 소통을 합니다. 네. 이메일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윤양이 해해님, 예. 어떻게 게릴라 버스킹을 하게 되었는지, 버스킹에서 부른 곳과 장소는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버스킹 덕분에 너무 행복했다는 말을 우리 기특한 락스타 고양이 강영K에게 전하며.
0: 아, 버스킹은 너무 옛날부터 하고 싶었고 네네. 그래서 이제 너튜브에서도 제가 그 하기 위해서 그러한 가면 쓰고 하는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네네. 가면 쓰고 하니까 또 아쉬운 부분들이 또 생겨가지고 네. 이번에는 신곡 프로모션을 어쨌든 라이브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라이브를 할 때 어떠한 부끄러움이 없으니 노래를 그냥 최대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부르고 싶다. 오. 그리고 카메라들 신기한 거 있을 때 바로 그 빼가지고 찍으시니까
1: 실시간으로
0: 그거를 퍼날라달라고 그 자리에서 부탁을 해야겠다.
1: 얘기하고 싶다.
0: 알고리즘에
1: 분들에게.
0: 그 침투하고 싶다고 내가 말을 해야겠다 해서 했어요.
1: 아 그런 이유가 좀 있었구나.
0: 장소 선정도 유동인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1: 경영학과 맞습니다. 예. 작전이 대단해요.
0: 아 작전이었죠 이거는.
1: 근데 실제로 또 많은 분들에게 다 왔잖아요. 이 작전이.
0: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1: 그래서 아우 좋은 작전이었어요.
0: 감사합니다.
1: 김가림님, 이번 앨범 노래 중 이 부분은 떼창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밀리엄 리즌스의 이게 내

0: 아니 없을 거고.
1: 아, 나 예. 이것마저 다 계획 있는지 모르겠네.
2: 많이 더워요.
1: 예. 어우 세상에. 일단은 뭐 이렇게 날짜나 이런 거는 뭐 공지는 못 하겠죠?
0: 아 그거 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1: 어 게릴라로 갑니다. 게릴라로.
0: 진짜 한 몇 분 만에 찍고 갈 거라 가지고.
1: 네네. 예. 어 알겠습니다.
0: 이거는 예, 라이브 송출 뭐 이런 거 그 버스킹은 있었지만 요건 네네. 없을 계획입니다.
1: 네. 예. 아니 근데 오늘부터 광화문 길바닥에서 잔다라는 돼요, 반응이 조금 있네요. 예, 여러분 날이 덥습니다. 예. 어 여러분 이제 우연은 괜찮은데
0: 여러모로 돌아가면은 예.
1: 또 슬퍼질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1: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0: 진짜로.
1: 조금 예. 너무 기다리진 않으시길 바라겠고.
0: 네.
1: 아 이렇게 또 정말 짧은 시간에 네. 이게 앨범에 관한 얘기 다닥 했는데
0: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여기서 네. 막 많이 해소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1: 아, 또 질문을 또 양질의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마지막 사연이 하나 될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우리 영케이 씨가 직접 읽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에마누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영기스트가 영케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준 앨범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앨범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영기스트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영케이님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정말 많이 좋아한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영기스트 앨범을 완성하고 영케이님이 스스로에 대해 가장 크게 깨달은 건 무엇인가요?
1: 또 이제 가장 네. 좀 이렇게 큰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네. 또 이게 질문과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이게 네. 올해 2월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강영현이 잘하는 건 뭔지 뭘 하고 싶은지는 아직 모르겠다. 네네. 10년 동안 발버둥 쳤으니 슬슬 나를 알아갈 시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이제 자신을 찾아가는 첫 걸음 정도 뗀 것 같다.
0: 네.
1: 라고 이제 영기스트 앨범 완성하고 솔로 네. 투어를 좀 앞뒀잖아요. 영기 네. 좀 스스로 강영현이 스스로 대해서 좀 깨달은 거, 그 깨달은 게 뭔지가 좀 궁금하네요.
2: 아까도 가볍게 언급을 했었는데 그 생각보다 아까 뭐 워라벨의 이야기도 있었고 네. 그런데 생각보다 강영현을 내가 바라봐주고 있지 않았구나. 강영현이 영케이화 되게 영케이를 네. 어떻게 하면 더 잘 선보일까, 영케이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 아티스트로 만들까에 대한 게 훨씬 더 많았어가지고 강영현이 생각보다 외로움을 타고 있었고 네. 상처받은 거

0: 즐거웠고 오늘 최대한 이 시간 안에 막 하고 싶었던 말도 막 이렇게 최대한 빨리 막 말하고 한 소절도 최대한 많이 하고 근데 그만큼 키스 더 라디오는 늘 돌아오고 싶고 여기에서 네. 뭐 하나라도 더 하고 싶고 그런 곳인 것 같아요.
1: 아유.
0: 늘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의 최선.
2: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제가 이번 한 주 지금 수요일인가요? 뭐 화요일인가? 화요일이에요.
0: 화요일입니다. 네.
2: 화요일. 아 그럼 이번 한 주 얼마 동안 근 일주일. 네. 근 일주일 동안 가장 집약적인 한 시간이었나요? 진짜 이렇게
0: 컴팩트해.
2: 막 네. 컴팩트한.
0: 빡빡해요.

힘감에 긴장도 되지만 버스에 오르는 모든 분들께 환한 웃음으로 기분 좋은 하루를 전해드리고 싶다. 새싹 버스 기사의 첫 출근, 든든한 힘을 보태줄 내일의 맛, 불고기 백반.

영 K씨가 라디오헤드 이야기하러 만나자 데이트 신청을 했다는 아티스트죠. 정승환 씨의 에필로그 듣고 왔고요. 오늘은 4355님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습니다. 굉장히 긴장되실 것 같습니다. 새싹기사 첫 이제 출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그냥 운전하는 것과 또 많은 승객분들을 이렇게 뭔가 같이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거는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습도 많이 하셨을 테고 훈련 많이 하셨을 테니까 우리 승객분들에게 또 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하루 선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불고기 백반

불고기 백반 맛있게 하는 이런 기사 식당 같은 데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 그 시민분들도 내가 기사가 아니더라도 자주 찾아가서 먹잖아요. 뭐 그런 것들 또 곳곳에 숨겨진 맛집들 또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박지율님, 우와 샴디 0K 앨범 받으셨네요. 부럽다. 내 앨범은 언제 오려는지. 그러니까 또 이제 가면서 앨범을 이렇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오늘도 농도 짙은 밤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형 짱 이라고 사인해서 적고, 또 아 집에 가가지고 또 앨범 또 음악을 제가 열심히 또 잘 들었기 때문에 이 구성은 또 어떻게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사진은 얼마나 예쁘게 찍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러버스의 피처링 데이식스 0K 러브 듣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락토핏.

0: 2026년 8월 4일에서 5일로 건너가는 밤,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첫 곡, 윤마치의 초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아, 이 월든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런 게 있었군요. 여러분 읽으셨나요? 저도 누가 꼭 읽으라고, 제발 읽으라고 했으나, 첫 장이고 아직. 몇 장 못 읽고, 저희 회사 도서관에 있거든요. 반납 기한이 다 돼가지고 일단 반납해놓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읽고 여러분들께 공유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칠링 뮤직 있고요. 또 플레이리스트 제로 밸런스 나잇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도 계속해서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스즈 홈페이지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아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3: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 넣어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2: 명절 선물은 이제너두. 검색창에 이제너두.

나는 너를 보고 있을 테니까라는 믿기 힘든 플로팅 멘트가 실제 가사인 브루노 메이저의 Nothing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플레이리스트 제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로이킴의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이승환의 사랑하나요? 브루노 메이저의 Nothing.

0: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마주마주 커피 트렌드가 세탁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3: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정마다 다시 쓰는 음악 이야기,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마침표가 번져서 쉼표가 되는 곳, 스테이션 제로.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수제 끝곡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문자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끝곡은 6124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장필순이 피처링한 김석준의 하루 종일입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0: 수칙이 중요한데.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0: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킹.

이제 설날.

나 몰라, 아기 취급 받으니까 너무 좋다. 나 아기 같아요? 얼마나 아기 같아요? 많이 어려 보여요? 어려 보인다는 거 아니겠죠? 네. 2099번님께서 흥! 제작진은 얼마나 젊죠? 호돌이 알아요? 황영조 알아요? 다 알아요. 네. 저 호돌이 가방도 맸던 것 같아요. 네. 호돌이 보러 대전 엑스포 맞죠? 거기. 네. 호돌이 보러 그러네. 그거는 꿈돌이다. 네. 꿈돌이랑 헷갈렸다. 네. 네. 호돌이 알긴 알아요. 네. 우리 집에 있었어요. 꿈돌이 촉 돋는다. 네. 꿈돌이로 헷갈렸어요. 나 아직 어린가 봐요. 백동진 님께서 폴디 전곡을 찌르셨어요. 폴디가 아는 MC 유행어가 있나요? 아! 여러분! 제가요. 잠깐만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가져왔잖아. 어디 보자. 제가 가방에 잠깐만요. 여러분. 좀 여러분끼리 얘기 좀 나누고 있어 봐요. 제가 여기 있다. 여러분. 키캡? 요즘에 누가 키캡 갖고 놉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알아요?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성환님께서 19살이에요. 그거 처음 봐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임성환님이 그렇게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힘겹게 뺏어온 건데요. 자랑하려고 라디오에서. 그럴 리가 없어요. 이동환님께서 큰맘 썼네요. 조카 착하다. 진짜 우리 조카 다음번에 만나면 삼촌이 용돈 줄게. 고마워. 사랑해. 1556번님께서 폴킴님 휴가인데 가족들과 시간이 안 맞아 집콕하는데 집안이라니 너무 더워요. 분리수거하고 14층까지 계단으로 올라왔는데 더 덥네요. 아니 14층까지 왜 계단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운동하려고? 아니면 지금 엘리베이터 뭐 점검 중 뭐 이거나? 아 뭐가 됐든 간에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이 더운 날씨에 밖에 잠깐 걷는 것도 힘든데 계단으로 올라오시다니요. 네. 뭐 휴가 기간에 이렇게 집안이라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도 깨끗해지고 정리되니까 훨씬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미경님께서 폴디 우리 주말에 축하할 일 있어요. 가광 가족 균성님 결혼 발표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균성이 형 네? 언제 결혼한다고요? 10월에 균성이 결혼해요? 형 나 서운해. 우리 매주 만나는데 나한테 먼저 알려줬었어야지. 내가 이거를 청취자분들을 통해서 알아야겠냐고. 아 진짜요? 진짜 이거 너무 축하할 일이다. 다행이다. 다음에 형 만나기 전에 선물이라도 챙겨야겠어요. 형 축하해. 진짜 마지막까지 웬만하면 예비신부 마음 거슬리는 행동하지 말고 말 잘 듣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자 잠시 후에 가광문화센터 오늘은 스피치 특강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제가 대신해드리는 시간이죠. 설레는 고백도 대신해드리고요. 독한 말, 쓴소리 원하시면 다

아, 방학이니까 좀 자게 내버려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늦잠 자보겠습니까? 네. 7026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지금 프라하에서 듣고 있습니다. 여기 시간은 새벽 5시 18분입니다. 먼 곳에서도 바로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여기도 너무 더워요. 하, 정말 프라하 정말 제 인생 여행지 중에 한 곳이거든요. 정말 프라하에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 이름 때문에 비로 헷갈려도 보고 네, 제가 그 K-POP 아이돌 김태형인 줄 알았나 봐요. 너무 쑥스러워하면서 혹시 Are you idol? 이렇게 하길래 나 아이돌 아닌데 이런 기억도 나고 아 진짜 그래도 이렇게 해외에서 가요광장 들어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반갑고 이렇게 이른 시간에 또 들어주시는 것도 더 힘들 텐데 일찍 일어나셔야 될 그런 일들이 좀 있으신 거겠죠? 네, 감사해요. 더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1012번님께서 여름에는 찰옥수수죠. 마트 가서 옥수수 사왔어요. 집에서 쪄먹으니 너무 맛있네요 하셨습니다. 허, 옥수수 진짜 맛있겠다. 아, 저도 어제 옥수수 먹었거든요. 아, 이 보니 색깔 보니까 약간 안 달고 되게 고소한 맛일 것 같아요. 오, 맛있겠다. 옥수수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조금만 드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10cm의 사랑은 6줄 듣고 왔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읽어드린 10팀의 가수 중 솔로 가수는 몇 명이었을까요? 배윤희님께서 정답 가수 땡. 네. 홍선영님께서 오잉. 네. 오잉 5명이라고 하신 거 맞죠? 네. 김지현님은 허걱. 허강님은 복이 없었는데요. 9129번님께서 헐 3명. 8478번님도 5명. 나도 찍었어요. 3609번님께서 4번 찍었어요. 우미숙님께서 이현우 폴킴님 한해 청아 5명. 오흠. 8629번님께서 정답 7명. 김현아님은 4. 크크크.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닙니까 폴? 너무 크게 웃긴 했죠. 아니 솔직히 이거는 그 힌트 없으면 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거의 희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읽으면서도 뭘 답을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전다정님께서 5명 이현우, 폴킴, 한혜, 청아, 이명웅 저 메모하며 들었어요. 사뿐사뿐님께서 4명 아이스크림 내 손 내 손 할래요. 9654번님께서 나 이 퀴즈 싫어. 근데 맞추고 싶어. 폴킴 다음에 누구인지 맞추는 건 줄 알고 한해 쓰고 있었는데 아 저번에는 제가 그랬죠. 이 단어 뒤에 나왔던 단어는 무엇인가요? 가 질문이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고 저희가 살짝 트위스트 해봤습니다. 1501번님께서 12시니까 12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402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저 초등학교 4학년

싶어요. 귀여워. 친구가 가요광장에서 그래서 무슨 쿠폰을 받았대요? 어떻게? 우리 쿠폰 뭐 하나 줄까요? 너무 귀엽다. 뭐 줄까요? 뭐 있어요? 한번 우리 생각. 그러면은 제가 먹고 싶은 거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더울 때는 햄버거죠. 햄버거 쿠폰 보내줄게요. 너무 귀여워. 어떡해. 나 너무 어린 친구들한테만 쿠폰 이렇게 해픈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댓글 좀 줘봐요. 김소희님께서 웹툰 고등학교 가고픈 중2입니다. 응원해주세요. 합격하면 다시 이거 쓰고 싶네요. 사랑합니다, 폴킴. 아, 웹툰 고등학교가 있어요? 대박이다. 그럼 고등학교, 뭐 예술 고등학교 같은 거잖아요. 가서 뭐 음악만 한다든지. 가서 재밌는 만화 많이 만들어줘요. 저 진짜 만화 보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도 하나 줄까 봐요. 햄버거. 나 몰라. 오늘 내가 햄버거 먹고 싶은 것 같아요. 햄버거 쿠폰 보내줄게요. 이거 먹고서 꼭

추, 가을 초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더운데 가을이요? 시원한 바람 좀 불었으면 좋겠어요. 아, 벌써 입추예요? 절기상?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너무 날씨가 바뀌었기 때문에 입추 날짜를 한번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입추며 초복이며 이렇게 더우면 사실은 초복, 중복, 말복이 아니고 초복, 초중복, 중복, 중말복, 말복까지 가야지 우리가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날씨가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오늘 3, 4부에는 새 앨범을 발매한 권진아님과 만나볼게요. 가광초대석 너를 만나. 궁금한 것들, 부탁하고 싶은 것들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번 앨범 최애곡 얘기도 너무 좋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정승환의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저 원래 승환이 노래 좋아해요. 장난치는 거예요. 네. 아, 농담이 아니고 좀 전에 들었던 노래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이 노래 뭔가 듣고 있으면 그 승환이 보컬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곳에
1: 폴킴의 가요광장.
2: 진아님 보고 싶었습니다. 발라드 진짜 잘하는데 팝도 잘하고 락도 잘하고 심지어 춤도 잘 추는 정승환 친구 권진아님. 저는 진아님 진짜 보고 싶었는데 혹시 진아님도 저 보고 싶으셨을까요?
3: 그럼요.
2: 권진아씨와 함께합니다. 가광초대석

0: 그냥 사람 만나고 그냥 힘들잖아요.
1: 혹시 나중에라도 집 밖에 나가기 싫은데 폴킴 만나고 싶다. 그럼 우리 약간 그 온라인 화상 통화로 한번
0: 좋아요.
1: 네, 그거라도 하기로 해요.
0: 좋아요.
1: 주영님께서 천재 명창 초미녀 보컬리스트 권진아 보러 더위를 뚫고 오픈 스튜디오 놀러 왔어요. 우리 진아 오늘도 화이팅!
0: 화이팅! 와,
1: 우리 진아 팬분들 소리 질러! 와!

0: 어떻게 말해야 될까? 제가 저 스스로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해 나가는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네. 사실 뭔가 이 세상이 다양한 모습이 존중되는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 저도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일로서 이 저 깎이고 데이고 하면서 이 자기 자신을 구원해 나가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 자기 혐오가 너무 많이 생긴 아, 거죠. 사실
1: 시기적으로
0: 네 시기적으로 뭐
1: 뭔가 사실, 요즘에 SNS 이런 거 너무 많다 보니까
0: 뭐 SNS도 그렇고 사실 제가 뭐 자기 혐오의 서사를 담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자기 혐오가 생길 수밖에 없게 하는 사회적 환경을 말하고 싶었어요. 사실
1: 이런 음악 진짜 요즘 없잖아요. 네. 이런 메시지를 투영하는 앨범들이 많지 않거든요.
0: 네네.
1: 앨범 얘기 계속 좀 나눠보고 싶어졌어요. 복숭아님께서 이번 진아님 앨범 너무 좋아서 매일 무한반복하고 있어요. 진아님 이번 앨범으로 구원 받았나요? 자괴가 높아졌어요?
0: 이건 어때요? 저의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땅굴 땅굴 파고 이제 이번 앨범 리뷰하고 어땠다 좋댔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계속 스스로도 이제 고민도 하고 네. 팀원들이랑도 이야 어떻게 해볼까 이런 얘기도 하고 계속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1: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땅굴 파는 뮤지션들이 계속 이게 존재해야지만 또 새로운 네. 음악과 다양한 맞아요. 음악들이 나오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자괴가 높아지고 빨리 뭔가 그 원하는 구원을 찾으셨으면 좋겠는 마음.

0: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 몬스터라는 곡이 가장 대곡이었고 네. 그리고 다른 곡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가사 작업이 돼 있는 상태였고 몬스터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네. 아 그럼 여기다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써야겠다. 뭔가 적절한 말이 떠오를 것 같다. 딱 생각이 나서 타이틀로 정하게 됐어요.
1: 오. 푸푸님께서 몬스터 가사 중에서 진아가 가장 하고 싶었던 진짜 하고 싶었던 한마디는 어떤 문장인가요?
0: 마지막 후렴의 두 문장인데요.
1: 네.
0: 영어인데 Don't let them fade you out 이라는 문장인데
1: 나 그

몬스터의 몬스터 듣고 왔습니다. 아, 신난다. 8620번님께서 사랑해요 권진아 나를 가져 하셨고 주영님도 여의도가 페스티벌이 됐어요. 쏘리 쨔!

0: 어, 그쵸.
1: 많이 먹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또.
0: 나 방금 약간 뜨끔했잖아요.
1: 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죠.
0: 어, 건강 생각해서.
1: 네, 그럼요, 그럼요.
0: 아, 근데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풀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1: 쉽지 않았어요. 저도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네. 뮤비를 찍거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약간 두근두근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 네, 지금 많이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0: 네, 우리 진아 씨의 새 앨범 얘기 다녀와서 또 들어볼게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고요. 새 앨범 Save Me를 발매한 권진아 씨와 만나고 있습니다. 가광 초대석.
1: 너를 만나.
0: 우리 잘 맞는 것 같아.
2: 딱한데 귀가?
0: 바로 들어봐요. 아니 지금 잠깐 중간에 광고 듣는 동안 진아 씨가 이렇게 앨범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네. 해서 그 DJ 입장에서 좀 뿌듯했어요. 그래서 앨범 얘기 많이 해야겠다.

0: 곡이고요. 별난 채로 그냥 네. 그 무엇에도 순응하지 않고 그냥 내가 다 바꿀 거고 나는 나대로 살 거다 이렇게 반항적인 이 앨범을 확 열어주는 첫 번째 트랙입니다.
1: 첫 번째 트랙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중요하다라고 여러 네. 번 강조하는데 이 노래는 시작을 정말 잘 네. 의미적으로도 그렇고 사운드적으로도 잘 풀어내는 시작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저라면 이 곡 그 권진아 씨의 그 키를 좀 더 확 올려가지고 더 네. 이렇게 지를 수 있는 키로 만들어서 이 곡 타이틀곡을 했어도 진짜 멋있었을 것 같아요.
0: 그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1: 그래요?
0: 네.
1: 어머, 나 진짜 뭐 있나 봐. 앞으로 앨범 내기 전에 다 나한테 갖고 와. 진짜 순간 들으면서 아 이거 사운드적으로 너무 좋다. 이거 누구랑 작업한 거예요?
0: 이거 더픽스의 황현조 프로듀서랑 같이 작업을 한 곡이에요.
1: 좋다. 손예진. 설마 배우 손예진? 아니겠죠. 손예진님께서 누가 날 바꿔 1,2,3 1,2,3 하고 있으면 그렇게 신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앨범의 Save Me라는

0: 어떻게 그림자야 뭐야? 진흙탕이야 뭐야?
1: 아 맞죠 맞죠. 그런 모던락 장르에 사실 호불호가 크게 없을 곡이라서 이번에 또 선공개곡으로 또 발매를 하게 됐었죠.
0: 본인의 경험담이에요?
1: 뭐 제 경험도 있고
0: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1: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0: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별하면 권진아님께서 Rain on me 역시 이별 노래의 정석을 보여주는 곡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 곡은 라이브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도 라이브로 너무 네 라이브로 이 노래 들었어도 너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1: 네.
0: 들어요.
1: 아, 이 노래 진짜 좋은데 아, 요즘 비가 안 와요. 요즘
0: 저는 반대로 비가 안 오는 이런 날씨에 들어도 너무
1: 괜찮아요?
0: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약간 비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실제로 너무 비가 오면 또 너무 네. 끄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곡이지 않을까.
1: 서위 타셔라.
0: 2925번님께서 Rain on Me는 멜로디는 잔잔한데 가사가 너무 아파서 유독 마음에 남아요. 얼마나 아팠으면 차라리 넌 제발 내 심장을 꺼내가 라고 표현했을까 싶더라고요. 어떻게 심장을 꺼내가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마음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1: 그쵸. 그만큼 나는 고통스러우니.
0: 이렇게 잔잔한 노래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0: 화이팅.
1: 화이트 와인 좋아하세요?
0: 너무 좋아하죠.
1: 너무 좋아하죠. 이런 여름에 더운 날씨에 얼음 넣어가지고 저는
0: 얼음 먹은... 넣으면 싱거운데.
1: 혹시 괜찮아요. 야, 아, 그래서
0: 그래?
1: 천천히 가득
0: 아,
1: 큰
0: 그래요?
1: 잔에다가
0: 그 약간 진짜?
1: 이 짜배기 스타일 아시죠?
0: 뭐라고요?
1: 짜배기 스타일
0: 짜배기가
1: 아세요?
0: 뭐예요?
1: 얼음 가득 채운 이제 그 맥주 잔에다가 소주를 가득 채워가지고 짜배기처럼 네, 화이트 와인 맛있는 거 좋아합니다. 네. 자, 4106님의 신청곡 같이 들어볼게요. 권진아의 White Wine.

0: 힙합 좋아하세요?
1: 저는 R&B를 좋아합니다.
0: 아, 저도 R&B 팝니다.
1: 힙합까지도 좀 좋아하고 근데 완전 하드한 힙합 말고 약간 그 언저리 있는
0: R&B가 들어가 있는 힙합.
1: 아, 너무 좋아하죠.
0: 맞죠. 힙합 앨범, 그러니까 R&B 앨범을 더 진하게 끓여서 나오실 생각도 있으세요?
1: 완전 있죠.
0: 아, 나는 그 앨범 찬성이요.
1: 진짜요?
0: 네.
1: 아, 근데 이 다음에는 조금 잔잔한 거 하고 싶어요.
0: 한번
1: 와 했더니 아, 좀 이제 좀

0: 누나가 제 노래 하나 가져갔어요. 어... 네. 저의 지금 주 수입원이 지금 하나 날아갔어요. 네.
1: 아니 근데 커피 한잔 할래 하면은 자꾸
0: 아, 그분이요?
1: 그분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
0: 채로 시작하시는 분이요?
1: 네네네네. 어,
0: 한번 불러주세요.
1: 커피 한잔 할래요.
0: 이런 커피라면은 하루 10잔도 마실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저 이렇게 앨범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요? 코너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1: 아, 아쉽다.
0: 오늘 이렇게 가요광장 나와주셨어요. 좀 어떠셨어요?
1: 아, 아쉬운데요?
0: 그죠?
1: 어떻게 나머지도 같이 할까요?
0: 아니 뒤에 곡도 아직 얘기 못한 곡도 있고
1: 그러니까.
0: 너무 아쉬운데 그 류도경님께서 진아 언니 화날 때마다 전부 다 음악에 풀어주세요. 명곡이 끝도 없이 나올 듯 기다릴게. 나 계속 기다려.
1: 알겠습니다.
0: 아니 그러면 우리 진아 씨는 언제 화를 이제 삭히면 안 되는 거네요?
1: 화를 삭히죠. 삭혀서 이제 그 노래로.
0: 아 다음 앨범 삭히죠. 삭혀요. 어때요? 삭혀요.
1: 뭐 홍어예요? 뭐 삭혀요?
0: 삭혀요. 여러 가지. 또 모르죠. 이제 그 뭐지? 뭔가 잘못됐어. 네, 그거 이제 쇼트폼에 엄청 쓰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삭혀가 엄청 쓰일 수도 있죠.
1: 뭔가 트로트 해야 될 것 같잖아요.
0: 트로트도 잘 어울릴 것 같아.
1: 뭔가 삭힌 느낌.
0: 노현님께서
1: 꼬릿한 느낌.
0: 네,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네, 노현님이 언니 콘서트 3번이나 갔다 온 진아원입니다. 너무 각박한 일상에 한

0: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 와우, 진짜 록 스피릿.
0: 저희 팬분들이 많은 분들이 자기들은 낡고 지쳤다. 어. 나는 못 간다. 내 도가니 힘들다. 그랬는데 뭐 오실 분들만 오실 수 있도록 그냥 네. 이번에 그냥 질렀습니다.
1: 자, 지금 이제 미리 얘기하셨어요. 스탠딩 콘서트 예견 대회이기 때문에 네, 도가니 관리 열심히 하셔가지고 허벅지랑 종아리 운동 열심히 하셔서 뛸 준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진아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세이즈미 앨범 진짜 열심히 듣고 있을게요.
0: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1: 많이 삭혀가지고 다음 앨범 꼭 기대하고 있을게요.
0: 알겠습니다.
1: 네, 진아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와주세요.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5: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6: 메디힐 토너 패드.
7: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씨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팀플레이 예술기획에서 코미디 스릴러 701호 관람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즈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네오 클라우드 빈티지 슬리퍼,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만수무강의 시작 무강바이오에서 속 편한 일상 라바자임 효소, 마시는 자외선 케어 선쉐이드에서 이너뷰티 음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나렌에서 달콤한 디저트, 하루를 채우는 한입 소열이 베이글에서 베이글 세트,

0: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을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하는 꿀팁! 매일 아침 5시 우리 함께 만나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 미달을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소서팔사라는 시에는 더위를 식히는 8가지 방법이 적혀 있었답니다. 청점혁기, 시원한 대자리에서 바둑두기, 월야탁족, 달밤에 물에 발 담그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서지상하, 서쪽 못에 핀 연꽃 감상하기. 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아름다운 물건을 남겨두어 무더위로 괴로울 때 피어주었구나. 더위 때문에 지친 마음을 예쁜 꽃이 달래준다는 거죠.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날카로워질 때 아름다운 것이 우리를 다독여줄 수 있습니다. 환한 미소, 향기로운 말 한마디. 이럴 때일수록 좋은 기운을 꺼내봐요.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사라의 스텝 으로 시작했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생방송 1부. 더운데 수고했어요. 자신에게 다독이면서 해주는 말입니다. 3964. 오, 나 자신에게 존대를 해주는 멋진 분인 것 같은데요. 혼자 일하는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 혼자 일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이 얘기는 혼자 일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 혼자 다 했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아이스 크미라떼 한잔 드실래요? 드실 자격이 있습니다. 3964. 김수민 씨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억지로라도 웃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그쵸 그쵸. 각자 자기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뭐든 좋아요. 이렇게 나에게 더운데 고생했어요 해줘도 좋고 계속 웃어야지. 억지로라도 웃자. 이런 것도 좋고 강수민 씨처럼. 강수민 씨 다음에 조혜지 씨. 더위를 식히는 저만의 방법은 마음 내려놓기, 심호흡하면서 아이랑 놀아주기입니다. 이렇게 나만의 방법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3964 이분처럼 강수민 씨께도 조혜지 씨께도 아이스 크림이라떼 한 잔씩 시원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화요일 생방송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는 특별히 화요일인데 맛있는 음식 퀴즈 금이의 맛 준비해뒀습니다. 사르르 여름하면 떠오르는 이것은 무엇일지 3부에 도전하시고 맞춰가시고 그리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일 수요일은 보이는 라디오 초대 손님 모시거든요. 내일 저랑 같이 기다려주시고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립니다. 어떤 하루 어디서 보내셨어요? 맞춤 선물 준비해두고 있을게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좋은 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0: Kiss of Life 스테케였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누님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교대 근무로 시설 관리 일을 하고 있어요. 3588. 교대 근무라 일주일에 사랑하기 좋은 날은 딱 세 번 들을 수 있는데 퇴근하면서 듣는 이 시간이 저한테는 오아시스 같네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1: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교대 근무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한 번의 근무 시간이 아주 길거나 뭔가 이렇게 정말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보통 교대 근무가 필수 근무자들에게 운용되는 그런 근무 형태니까요. 아무튼 꼭 필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지? 검붉은 느낌의, 와, 정말 멋집니다. 3368 고마워요. 편의점 상품권 역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좋다. 핑클, 내 남자친구에게 파파야 사랑 만들기.

쿵쾅쿵쾅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다. 아니 이렇게 예뻤다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몇 번 망설이다가 손가락을 덜덜 떨며 디저트 모바일 쿠폰을 보냈다. 오랜만이에요. 생일이라.

남들 잘 되는데 왜 그래요? 7856이어서 이태균 씨. 그래서 적어도 세 번은 다들 만나봐야 한다고 했던 건가요? 저도 사실은 첫 느낌이 중요한 사람인데 여러분 사연 특히 이제 연애 일기를 계속 보면 볼수록 아 사람 한 번에 알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는 걸 느끼고 배웁니다. 그래서 진짜 세 번은 만나라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0: 그럼 그 2년 동안 얼마나 해다 바쳤을 거예요. 두 달에서 끝난 거 진짜 잘하셨어요. 제가 약수 하나마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려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6: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7: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4465. 아파트 단지 공터에 아이들 놀 수 있도록 물놀이장이 설치됐네요. 아우, 저도 들어가고 싶은데 아이가 없어요. 그냥 아는 아이라도 데리고 들어가고 싶어요. 재밌겠죠? 시원도 하고 하면서 사진 보내셨는데, 아, 진짜. 아파트 공터에 설치된 거는 너무 좋은데요? 거의 물놀이장. 아우, 애가 없어서 들어가지. 어른은 들어가면 안 되나요? 아이스크림 라떼 한 잔 4465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보이는 라디오 켠다고 말씀드렸더니 누가 나오시냐고 궁금해하셔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일 수요일 3부 4부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박상영 작가, 소설가 박상영 작가가 찾아오십니다. 신작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 저는 읽어봤는데 재밌습니다. 요거 새로 내신 박상영 작가와 데이트할 건데요. 저랑은 또 특수관계예요. 어떤 관계인지는 내일 밝혀드리겠습니다. 내일도 꼭 많이 지켜봐 주시고 내일 선물도 저희가 푸짐하게 준비하겠습니다. 2부에

0: 겠지만요. 7733 3부 첫 곡 골라주셨습니다. 컵빙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5852 오늘 밤새 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지금 퇴근합니다. 집에 가서 시원한 냉우동 해먹을 건데 생각만 해도 신나네요. 와, 밤새 아니고 지금 7시 5분인데 퇴근하셔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이거면 돼요. 나 냉우동 먹을 거야. 신나. 나 오늘 집에 가서 그 드라마 봐야지. 신나. 내일 나 보이는 라디오 볼 거야. 박상영 작가 나온다잖아. 신나. 이거면 되는 거죠. 그쵸? 5852 화장품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번 주에만 화요일로 살짝 자리를 바꿨죠. 맛있는 음식 퀴즈 금이의 맛.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1: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묵직하고 쫀득한 젤라또나 놀이공원에서 꼭 먹는 콘 위에 올라간 소프트한 거 아니면 과일맛 셔벗도 진짜 아, 상큼한데 맛이나 모양 따라 취향은 갈리지만 이 여름에 너 싫다는 사람은 아마 찾기 힘들걸?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소리 젤라 에브리바디 아 스크림

클래주카의 초콜릿 트러플. 자, 여러분, 오늘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오늘 정답을 드실 수 있는, 어떻게? 콘으로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준비해 두겠습니다. 정답 많이 많이 맞추세요. 그래서 찾아가세요. 이 모바일 쿠폰 912

엉뚱한 상상 진우 아이스크림 박인숙 씨 진짜 언니 때문에 애들이 난리 났잖아요. 지금 애들하고 사러 가려고요. 언니 미워 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저도 먹고 싶어서 마트로 고고씽 하면서 들어요. 제가 밉기는요. 제가 고맙죠. 제가 만약 이게 안 했으면 먹고 싶어도 엄마니까 참고 인숙 씨 박인숙 씨 정답 맞히셨고요. 9802 이거 있죠. 아포카도가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 꼭 따뜻한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어요. 시원하면서도 따뜻한, 달콤하고 씁쓸한 맛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맛있어요. 그쵸. 사실은 아메리카노보다는 에스프레소긴 하지만 아보카도는 그래도 비슷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어도 취향이 있는 거 존중합니다. 9802 사연이었고요. 박선영 씨 아이스크림. 저 지금 함께 먹는 아이스크림 한 통 끼고 밥 숟가락으로 퍼먹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예, 혼자 먹는 거 아니고 함께 먹는 건데 혼자 먹어도 밥 숟가락으로 먹게 되는 그거. 진짜 우리 어렸을 때도 이거 있었거든요. 몇 년 된 거야 이 아이스크림은. 너무너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옛날 아이스크림인데 요즘도 이렇게 나오는군요. 저는 요즘은 안 먹어봐가지고. 근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거는 뭐 티스푼? 아유 됐고요. 뭐 테이블스푼? 아유 뭐 밥 숟가락이죠. 예, 거의 주걱에 가까운 큰 거 뭔지 아시죠? 그걸로 먹어야죠. 열받을 때 하는 저만의 힐링법이랍니다. 아, 이건 또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열 때문에 드시는 거였군요. 선영 씨, 우리 선영 씨 뭐 때문에 이렇게 열받으셨을까요? 암튼지간에 너무 더운데 열받지 마시고 이것만 딱 드시고 열 확 내리셔서 예,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나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씨였습니다. 9835, 저는 호불호가 갈린다는 민트초코 좋아해요. 맞아요. 이거 몇 년 전, 한 3, 4년 됐나? 몇 년 전에 항상 물어봤잖아요. 민초파 아니고 뭐 아이고 치약 맛이다 어쩌다 이래가지고 진짜 여러 가지로 사람 여러 곳에서도 항상 이거 갖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용해졌네요. 어쨌든 호불호가 갈린다는 민트초코 좋아하신다는 9835. 남들은 치약 맛이라고 하지만 저는 너무 좋아요. 아이스크림 하면서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뭐 사람마다 취향은 다른 거고 그 취향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가 남의 취향 존중하고 남이 내 취향 인정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민트초코의 경우. 안지희 씨 아이스크림. 아이스 깨끼.

그리고 봄. 여보, 올여름 휴가 또 못 가서 미안해. 내년엔 꼭 좋은 곳에 데려갈게.

0: 또 고맙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사랑하기 좋은 날 8월 선물입니다. 매일 쓰는 수분 선케어 위아

0: 올리브 오일, 집밥의 정석 은하수 간장 귀장, 귀장 세트,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 방탄조끼 아기띠, 말랑달콤 고소한 시즈널이 단감 너츠 앤 단감 말랭이,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탄력 보습 집중 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존 뷰티 디바이스,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쉴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8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장은숙 씨, 언니 오늘도 잘 듣고 가요. 내일 보라 보고 싶은데요. 약속이 빨리 오도록 해볼게요.

2026년 8월 5일 수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소유 어반자카파의 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숨구멍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고 빨리 지치기 때문에 이런 숨구멍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 편인데요. 가장 많이 찾는 제 숨구멍은 뭐니 뭐니 해도 빵입니다. 맛있는 빵을 사 먹으러 가는 그 길. 네. 사실은 저는 빵을 먹을 때의 그 순간보다 그 빵을 사러 가는 길에 설레는 그 마음으로부터 좀 많이 힐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책상 위에 보면요. 사무실 책상 위에는 조금 커다란 키티 인형이 있거든요. 그거를 예전에 저희 선배님께서 선물을 해주셨는데 회사 생활하다 보면 이 키티 인형이 필요할 때가 올 거야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게 무슨 말씀이시지?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사무실에서 이제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키티 인형을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숨구멍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여러분들의 사연 읽는 게 또 하나의 숨구멍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메시지 그리고 저와 하고 싶은

새벽에 부지런을 떨었더니 차도 안 막히고 기분 좋네요. 부모님이랑 시원한 태백산 계곡도 거닐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 전환 제대로 하고 오겠습니다. 다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태백산이 진짜 시원하대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태백산에서 무슨 그 어떤 행사 같은 게 있었는데 바람막이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아무래도 고지가 높아질수록 좀 선선하니까. 그런데 이제 또 올라갈 때 그리고 그 근처 산 아래에서 이동하시거나 생활하시거나 뭐 어디 가실 때는 진짜 되도록이면 그늘진 곳에 계시고요. 요즘에 더위가 아주 그냥 말도 안 되잖아요. 특히 뭐 전국적으로 어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말 더위가 기승이니까 여러분들 모두 온열질환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351님 시원한 태백산 공기 잘 맞고 오시고요. 즐겁게 우리 부모님이랑 당일치기 여행 잘 하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9567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그리고 태연 2X.

2X 거미, You Are My Everything 그리고 태연의 2X 들려드렸습니다. 정은주님께서요. 50대 아줌마 제빵사예요. 새벽에 통통 튀는 예쁜 목소리 듣고 일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재밌게 들을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은주님. 칭찬도 너무 감사해요. 새벽 시간에 일하시는 분들 뭐 다양한 직업분들이 있겠지만 제빵사님들께서도 꽤나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또 제가 사랑하는 빵을 만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여러분들은 그 맛있는 빵 냄새를 맡으시면서 어떻게 참으실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다 먹을 순 없잖아요. 종류별로. 그쵸? 아닌가? 또 매일 맡으면은 살짝 좀 질릴 수 있으려나? 아무튼 뭔가 제빵사 일을 하려면 내가 만든 빵도 또 먹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럴 때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시는지 아니면 아 좀 물린다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진짜 빵은 매일매일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 2014년 8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11위 그리고 8위 곡입니다. 먼저 11위는 블락비의 헐인데요. POC

유언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4년 8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 11위 블락비 헐, 8위 AOA의 단발머리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니 최근에 이 AOA의 단발머리 이 노래가 벌써 지금 12년 전 노래잖아요? 근데 요즘 콘텐츠의 배경음악으로 꽤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뭔가 역주행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그 옛날 것들에 대한 뭔가 향수가 좀 유행처럼 번지는 느낌이에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제 알고리즘이 그런 걸까요? 제가 옛날 걸 찾아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친구들이 이제 옛날에 어른 여자 막 이러면서 옛날 노래들, 뭐 옛날 아이돌들, 그리고 옛날 배우들 모습들을 찾아보면서 참 예뻤다 이런 콘텐츠가 늘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뭐 정말 명곡은 세월을 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옛날 노래들은 참 좋은 노래는 오래가는 법인 것 같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블락비의 POC를 블락비로 아는 것보다 예능에서 많이 봐서 예능인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참 세월이 그쵸 여러분. 이 당시 2014년 8월

못 보내 점점점 하는 케이크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기분 알죠? 저도 7시 뉴스를 할때 이제 기상캐스터랑 짝꿍이 돼가지고 좀 가깝게 지냈는데 우리 기상캐스터 김규리 기상캐스터라고 저랑 꽤 오래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12시 뉴스랑 그 다음에 월드뉴스 기상캐스터로 하고 있거든요. 시간대를 바꾸는데 다른 회사로 가는 것도 아닌데 그 인사 이동인 거죠, 이것도.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고 속상하든지 정말 그래서 저도 꽃다발을 선물했었습니다. 제가 7시 남친이라고 불렀었는데, 아,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뜻은 우리 0021님이 정말 우리 동료에게 좋은 친구이자 또 동지이자 동료가 되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크 선물까지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0021님, 뭐 인사이동 하셔도, 저도 지금 오늘 우리 김규리 캐스터 만나거든요, 저녁에. 이동해도 뭐 따로 만나시고 또 시간 보내시면 되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동료들과 더 깊은 추억들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에스파, Better Things.

에스파의 노래 Better Things 였습니다. 박우근님께서요. 종로 마을버스 첫차 운행 시작합니다. 기분 좋은 목소리 늘 힘나요. 아우 반갑습니다. 우근님. 첫차. 아우 첫차 운행. 와 근데 진짜 이제 요즘엔 특히 첫차여도 승객분들 꽉꽉 차더라고요. 그러면은 저 또 궁금증. 그러면은 버스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이 상하 가족분들 중에서 기사님들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개인적인 궁금증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우근님께서도 그리고 지금 운행하시는 뭐 택시기사님들, 택배기사님들, 버스기사님들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더위 조심하시고요. 또 에어컨 너무 이제 요즘에 덥다 보니까 계속 쐬고 있으면 냉방병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유의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칼리드의 18.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시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8: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이종표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맛있다 밴드의 돌멩이 들려드립니다.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그대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들어볼게요.

thought I'm the kind of girl who needs to be saved? 해석하고 계시죠? 그는 내가 who needs to be saved? 구원받아야 하는 I'm the kind of girl 그런 종류의 여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라고 해석하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그는 나를 밀어내줘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있죠. And there's one more boy, he's from my past.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He's from my past. 그는 내 과거의 사람이죠. 이전에 알던 그런 사이였나 봐요. We fell in love.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요. But, 하지만 it didn't last. 그 사랑이 지속되진 못했어요. 라는 뜻입니다. 사랑에 빠졌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이해되시죠? Cause the second I figure it out, he pushes me away. 이 부분도 아주 명확하게 들렸죠? The second I figure it out 라고 하면 내가 그걸 알아차리자마자, 내가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He pushes me away 라고 했으니까 그는 나를 밀어내죠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Push someone away 라고 하면 누군가를 밀어내고 거리를 두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죠. He pushes me away. 그는 나를 밀어내죠. 라는 미션 문장이었어요. And I won't fight for love if you won't meet me halfway. 나는 사랑을 위해서 I

더 할 수 있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What can I say?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냐? 라고 직역하기보다는 뭘 더 할 수 있겠냐? 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겠죠? All I have is myself at the end of the day. 자, at the end of the day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루의 끝에 라고 직역하기보다는 결국에는

그럼 집중해서 리뷰 타임. 첫 번째, 그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사람이에요. He's perfect on paper. 맞아요. He's perfect on paper 이라는 표현이 들렸습니다. He looks perfect on the outside. 네,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말을 해도 괜찮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 완벽해 보여. He looks perfect on the outside. He seems like the perfect guy. 네, 이 말과도 통하겠네요. 두 번째, 그는 나를 밀어내죠. He pushes me away. 기억하고 계시죠? He shuts me out. 이런 표현도 가능할 거고, He keeps his distance. 이 말과도 통하겠네요. 거리를 유지한다, 뭐 거리를 둔다라는 상황일 테니까. 세 번째, 내 기대가 그렇게도 높나요? Are my expectations far too high? 라는 표현으로 들어봤습니다. Am I expecting too much? 좀 더 쉬운 버전이겠죠? Are my standards too high? 이처럼 기대감에 대해서 나타내고 싶을 때 expectations 이 표현도 쓸 수 있지만 standards 라는 표현도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리듬 타면서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아침을 깨워주는 우리만의 댄스 도파민.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우리만의 댄스 신곳이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우미숙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매미들이 짝짓기를 해야 하는 시기인가 봐요. 엄청 울어대고 있네요.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신청합니다. 매미들이 짝짓기 할 때 우는 거예요? 살짝 신박한 그런 의견인데 아무튼 아, 저 이제 매미 소리 들을 때마다 미숙님 문자 생각날 것 같은데요. 아, 신청곡도 조금 이상해요. 불타오르네 방탄소년단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불타오르네.

0: 얼마나 마셨길래 그러냐 너?
1: 아, 진짜 조금 마셨어. 한 소주 반 병에 맥주 두 잔? 이 정도면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 이상하다.
0: 그치, 너한테는 간에 기별도 안 가지.
1: 아, 일단 약부터 먹어야겠다. 아우.
0: 그 무슨 약인데?
1: 아니 너 속 이거 염증 때문에.
0: 야, 하여튼 진짜 약 먹는 애가 무슨 술을 마셨냐 너는.
1: 아, 이것 때문인가? 아, 아니 사실 어제 약사님이 술이랑 약이랑 같이 먹지 말라 했거든.
0: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너는 진짜? 어, 먹지 말라는데 왜 먹냐 너는. 야,

0: 아나운서와 21세기 생활백서 함께 봤습니다. 오늘의 하루 지침 하지 말라면 하지 말자였습니다. 박철기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가 손해본 적 있어요?
1: 손해본 적? 손해본 적은 없고 아내가 주로 많이 하죠, 이런 얘기를. 좀 하지 마, 좀 이렇게.
0: 아무래도.
1: 설거지 좀 하지 마.
0: 왜
1: 청소
0: 설거지?
1: 좀 하지 마. 피곤한데 와서 집안일까지 해?
0: 진짜?
1: 라고 뭐 제자랑 좀 해봤습니다.
0: 너무 완벽한 아내다. 근데 그렇게
1: 너무,
0: 하면은
1: 너무 완벽한 아내라고요? 너무 완벽한 남편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네요. 그러니까
1: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0: 저는 이제 아내분이 설거지 하지 말라고 먼저 이렇게 자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 알았네요.
1: 제가 또 해놓으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죠.
0: 자기 사람이잖아. 갑자기 얘기 왜 한 거야?
1: 아니 뭐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0: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 진짜 너무 해서 너무 완벽한 남편이야 이거잖아요 지금.
1: 그 왜 술 먹고 약을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본인 얘기죠.
0: 네. 아니 저는 뭐 약 같은 거 잘 드세요. 저는 진짜 병원에도 잘 안 가고 약을 진짜 그러니까 목 관련된 거 아니면은 약을 잘 안 먹는 편이거든요.
1: 저도 좀 네. 버텨야 된다.
0: 저도. 이게
1: 내 몸이 자가치유가 된다.
0: 저도 그래요.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이상한 정말 이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저의 정말 이상한 신념인데 왠지 아플 때마다 약을 먹으면 내 몸이 되게 나약해질 것 같고
1: 지는 것 같은 뭔가
0: 약에 되게 적응할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이겨내면서 내 몸이 강해질 것 같은 전혀 의학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이상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1: 저도 지금 구내염이 난 지 한 일주일 됐거든요.
0: 나도 네,
1: 아직까지
0: 지금.
1: 안 없어졌는데 자꾸 집에서 아내가 빨리 약국 가서 약 사오라고.
0: 맞아.
1: 내가 아니야 내일까지 버텨보고
0: 맞아,
1: 지금
0: 맞아.
1: 이러고 있습니다 계속.
0: 왜 그럴까요? 저도 진짜 이게 또 제발 좀 병원 좀 가라, 약 좀 먹어라, 그렇게 버티지 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이상한 고집이겠죠.
1: 뭔가 좀 갔다 오는 거 자체가 에너지가 들기도 하고 좀 귀찮기도 하잖아요.
0: 맞아,
1: 그래서
0: 맞아.
1: 저는 있으면 낫겠지. 아직까지 뭐 크게 아프거나 이런 적이 사실 많이 없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제 맞은편에 있는 그 아나운서실에서 제 맞은편 자리가 이혜원 아나운서거든요.
0: 우리 단골 손님.
1: 거기는 조금만 아프면 가요. 거기는
0: 이혜원 아나운서를 추가 게스트로 초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한 120살까지 살겠어 내가 볼 때.
0: 우리 이혜원 아나운서가 이제 꼼꼼한 성격이고 또 아마 본인이 이제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거를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방송에 영향이 갈까라는 마음이 클 것 같아요. 저도 약을 안 먹다가 언제 먹냐면 진짜 실제로 방송에 영향을 줄 때.
1: 그때 하루 종일 더빙을 한다고 목이 아예 나간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방송에 피해 줬죠.
0: 그날 제가 몸이 안 좋았는데 또 무리를 해가지고 선배님이 너 이거 할 수 있겠니라고 했을 때 네,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방송을 4개인가 5개를 소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7시 뉴스에서 여러분

0: 있지 That's a no-no 들려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김정태님께서요.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벌써부터 땀이 나는데 오늘은 또 땀을 얼마야 흘려야 할지 8월도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정태님 이른 시간부터 준비하고 계시는데 재래시장이면은 이게 또 천막 같은 게 있긴 있지만서도 반 정도는 실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위를 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정태님도 제가 오늘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위 잘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틈틈이 휴식 시간 갖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원한 물 자주 마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이렇게 더위, 폭염에 몸 상하지 않도록 조심히 조심히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의 시작이네요. 8월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님 문자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4: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너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3: 명절 선물은 이제너두. 검색창에 이제너두.
5: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0: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허희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아울시티의 핫 에어 발룬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립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1: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0: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1: 볼륨을 살짝 높인 뒤
0: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0: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1: 음악이 흐르고
0: 웃음이 넘치는 비행,

0: 눈치라기보다 이제 좀그 배려해 주세요. 아시겠죠? 괜히 막 묻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은근히 좀 그 위로는 우리가 다 같이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아시겠죠? 우리만의 신호로 할게요. 아, 내리면 파란 옷. 아, 정말 파란 옷은 안 입었으면 좋겠네요. 내일 꼭 빨간 옷 입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석 체크 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또 콩 게시판으로 출석 체크 또 이제 또 코너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송소진 씨와 함께 오늘 날씨 먼저 체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 네, 더워서 잠을 설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밤사이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특히 서울은 2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기온이 29도,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31도로 초열대야와 다름없는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전라도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낮 기온이 서울과 전주 광주 38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를 전망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낮 기온이 대전 37도, 대구 36도, 부산 34도 등이 예상돼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강원 산지의 낮 기온은 32도 안팎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위가 조금 덜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한 수도권과 충청도, 전라도 등 서쪽 지역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한국의 조정식 뭐 FM
3: 다이빙입니다. FM 다이빙.
4: I think it's really become the most fun.
0: Oh, kidding me.
5: Best radio in Korea.
0: 어, 끝이에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요, 영어를? 콩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 FM 땡진. 땡큐. 네, 조정식의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9분 지나고 있고요. 진짜 내일 혹시 뭐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파나돗 입고 오면 나 진짜 위로 많이 해줘요. 따뜻하게 문자 보내줘요. 아시겠죠? 같이 우리 나도 그렇고 우리 식식이들도 그렇고 서로 이제 위로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일은 빨간 옷 입으면 축제고요. 네. 자, 여러분

0: 맞추는 퀴즈 타임. 조정식식 아마큐어스. 자, 오늘 문제 푸실 식식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전한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0108님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니 이렇게 음성이 이렇게

3번 FM대행진 패밀리 작가 예본. 자, 이렇게 본으로 끝나는 본으로 끝나는 복이 진짜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고요. 정답과 함께 센스 있는 오답 더.

그죠? 네, 노사본 좋습니다. 선물 드립니다. 80년대생들까지는 저희가 이제 성함 다 알죠. 예. 그리고 또 그 누님 형님들 좋아하시는 또 일찍 일어나셨으니까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네가 좋아님도 비누는 드봉. 드본을 좋아했어요. 네, 오이 비누랑 드본은 아 스테디셀러 스테디셀러 선물 드립니다. 네. 맷돌님 추억의 달려라 코바 진행자는 김예본. 아 저의 정말 그 최애 프로그램이었고. 이게 뭐냐면 전화를 김예본 누나한테 하면은 그 누나랑 같이 달려라 코바가 달려가는데 전화기로 게임을 해요. 4가 왼쪽, 6이 오른쪽, 2가 앞쪽. 그래서 전국의 어린이들이 여기에 출연하면 그냥 스타가 되는데 아 제가 한 번도 거의 매일 신청을 했거든요. 한 번도 못했었고 제가 그 그리고 저 어렸을 때 또 호빵맨 그려서 그것도 KBS였던 것 같은데 EBS였나 호빵맨을 엽서에다가 그려가지고 보내면은 호빵맨 그린 걸 소개해주는 코너가 있었는데 아 거기도 제가 호빵맨을 진짜 호빵을 한 200개는 그린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됐어요. 제가 좀 속상했습니다. 네. 자, 아, 맷돌님께도 선물 드리면서 네. 자 광고 듣고 와서 앵콜로 더 보겠습니다. 조정식의 FM대행진 1부는 메디카 코리아, 시니어 브랜드 금비, 키움증권, 경기주택도시공사, 스피드렉 제공입니다.

0: 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근데 어쩔 수 없이 밖에다 주차를 해야 한다. 그럴 때는 차량 뒷부분이 햇빛을 향하도록 차를 대면 조금이나마 온도가 올라가는 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0: 앞유리 쪽에 햇빛 가리개 같은 거 하나씩 탁 이렇게 해두면 또 좋고 이게.
1: 그렇구나.
0: 아, 그렇죠.
1: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김준현 씨가 꼭 필요한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1: 요즘에 또 자주 오시네요. 네, JI 저도, 형님.
2: 하하하, 예. 저도 저 김준현 씨의 말씀을 듣고요, 차에 있던 생수통 빼뒀습니다.
1: 어우,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2: 예.
1: 아니 근데 오늘
2: 양산이 제일 덥다. 와, 진짜 너무 더워요.
1: 양산이 뭐 40도가 넘어갔다면서요.
2: 아, 장난 아닙니다. 예.
1: 아, 진짜 서울에 오시는 게 피서네요.
2: 여기 전환이나 그 상대적으로
1: 그러니까요.
2: 선선합니다.
1: 아니 근데 이렇게 빨간색 스파이더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 청취율 오르라고 그런 거.
2: 이렇게 이런 걸 코스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2: 잘 어울려요.
1: 잘 어울리십니다. 근데 왜 빨간 스파이더맨 옷으로 뭐 어떤 소식을 전해 주시려고
2: 이렇게? 스파이더맨, 우리말로는 거미인간. 손에서 거미줄이 슝슝 나오죠. 최근 개봉한 이 스파이더맨 영화가 굉장히 큰 인기인데요.
1: 네.
2: 영화의 인기가 SNS까지 퍼졌어. 최근 스파이더맨 챌린지라는 것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합니다.
1: 스파이더맨 챌린지는 또 뭐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저 보이시죠? 챌린지 사진 띄어져 있는데 아이고 근데 좀 위험하기도 하네 참. 국민 여러분, 챌린지도 좋지만 안전이 먼저다.
1: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래도 이제 지금 사진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파이더맨 챌린지를 또 입으로 그 언어로도 좀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3: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 북구에서 온 한동훈이고요. 스파이더맨 챌린지 동작 제가 설명을 드려본다면 마치 나는 스파이더맨이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면 쉽지 않은 동작이죠. 벽을 등지고 한 손으로 바닥을 딱 짚은 채
1: 네?
3: 몸을 공중으로 띄워 팔다리를 길게 뻗는 스파이더맨 시그니처 포즈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포즈를 하는 것이죠.
1: 그 너무 잘 알고 계신데 혹시 이 챌린지 해보셨어요?
3: 제가 해봤다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왜 해봤다고 그렇게 단정하시죠? 프레임 씌우십니까?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아무튼 이 동작 언뜻 보면 쉽게 느껴지지만 억울하다고 하지 마시고 들어보시죠.

나 뭐 하겠다 지금 문자 많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가볼게요. 렛츠고! 정식이랑 잠깐 놀고 간식 받아가세요. 오늘의 간식은 에그타르트 드립니다. 옴뇸뇸뇸.

매일매일 쏟아지는 간식 타임 정식이랑 옴뇸뇸 간단한 미션에 답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간식 챙겨드립니다. 오늘의 미션은 그 돈이면이고요. 간식으로는 에그타르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 돈이면 뭘 하시는지 박현숙 씨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빠처럼 뭐? 팥빙수가 13만원이야? 야, 그 돈이면은 어? 팥빙수 기계를 사가지고 한 여름 내내 3년을 먹겠다. 3년을 어? 통조림 어? 잔뜩 사가지고 그냥 어? 얼음 그 얼리게 하면 돈도 안 드는 거. 에? 이효리씨 선물 드립니다. 아, 6493님 교통 범칙금 낼 겁니다. 그 교통 그 위반하지 마세요. 준수하세요. 네, 6493님도 선물 드립니다. 2534님 그 돈이면 집에서 에어컨 틀고 동네 맛집에서 빙수 시키고 게임칩을 사가지고 그냥 남편이랑 게임하면서 고양이 배 만질래요 하셨어요. 좋네. 아니 이게 보니까 아이디어들이 많네. 윤미영씨 영화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 제가 TV가 작아가지고 그러면은 저는 13만원이면 가성비 좋은 빔 프로젝터를 살 거예요. 벽면이 그냥 다 꽉 차게 영화 볼 거 우리 집 벽 하해가지고. 윤미영씨 선물 드립니다. 이건 딱 엄마처럼 왔다. 아까 전 아빠처럼 온 것도 있었는데 하원영 씨 망고 빙수가 13만원이요? 전 홈쇼핑 망고 네 박스 살 거예요. 망고가 비싸잖아요. 망고를 그냥 네 박스를 사겠다. 그죠? 아. 1407님 그 돈이면 친구들을 4명 불러서 순댓국집에서 수육 대짜 시키고 모듬 순대 시키고 그리고 거기다 소맥까지 먹고 남은 돈으로 인형 뽑기 인당 5,000원씩 플렉스 할 거예요. 1407 선물 드립니다. 이런 딱 그게 맞죠. 어제 제가 저녁에 성인 남자 4명이서 막국수집에 가서 막국수를 4개 시키고 수육 중짜를 시키고 만두 시키고 순두부 시키고 그렇게 했더니 93,000원 나오더라고요. 93,000원 콜라 3개 93,000원 그죠? 예, 딱 그러네. 예, 딱 그 정도 되네. 네 명이서 배부르게 한 명은 가다가 굴러갔어요. 배부르다고. 6002님 92,000원 예. 와이프랑 처형 보톡스 맞추고 남은 3만원으로 커피숍 가겠습니다. 최수종이시네. 어느 동네 최수종이세요? 한 명당 5만원, 그죠? 예, 5만원, 10만원에다가.

0: 조정식 FM댕진 2부는 메디힐 통너패드, 고려기프트, 일양약품, TS푸드, 셀레나제, KB국민은행 제공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3: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톤업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차.
2: 메디힐 톤업패드
4: 쇼리실라!

0: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일 다이어트로 아침 2시간 운동 안 빼먹고 출석 도장을 찍었습니다. 살은 안 빠졌지만 기분이 뿌듯하다고 하네요. 축하축하죠! 식단해야 돼요. 식단해야 돼요. 5820님 댁 아가는 이따가 10시에 드디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합니다.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별일 없이 무사 등원하길 바라겠습니다. 식식! 아가가 뭐 차근차근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잘 놀고 오십시오. 애청자 6318님 오늘이 16년 몸담은 직장의 마지막 출근

입구부터 성수 분기점까지는 35분 정도 예상하셔야겠고요. 경부선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밀리고 수원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 막고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술 마셨는데 데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네. 너무 두 분 다 인상이 좋아가지고. 아, 이 준이도. 아니, 준이가 제가 저는 그 R&B송을 계속 듣다 보니까 좀 약간 그 R&B 틱한 그 얼굴을 좀 제가 상상을 했으니 제가 상상하는 R&B 얼굴이 있거든요. 준이 그 얼굴은 제가 보니까 약간 미성의 발라드예요. 네, 우리 준님도 너무 미인이시고.

0: 엄마 화이팅!
1: 네, 아 좋습니다. 준님.
0: 네.
1: 아 우리 준이가 영유 출신이네 준이가.
0: 아, 조금 아니었고요. 아 요즘 뭐 공부할 때 오션 쌤이라고 네. 하준이가 되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이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휴가 중이신데 빨리 돌아오셔서 하준이가 수업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1: 오션 쌤이세요?
0: 네, 오션 쌤이라고 영어를 진짜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어서.
1: 뭐 이름만 들어도 시원하네요. 네. 가르침 자체가 시원할 것 같네요.
0: 네. 네.
1: 아, 오션 쌤이 지금 휴가철이어 가지고 오션 가셨구나.
0: 네.
1: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쭈님 이따가 5승 그 도전으로 만나겠습니다. 잠시만요.
0: 네. 네. 네.
1: 자, 쭈님네 우리 모자 분과의 인사였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도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715님이시고 6살 아들둥이 엄마입니다. 매일 아침 듣는데 애들이 식디 역할놀이를 해요. 자기도 선물 번호 고르고 싶다고 자꾸 저한테 식디처럼 선물 고르라면서 캐리어 당첨됐습니다. 아, 엄마한테 고르라고 캐리어 당첨 됐습니다! 막 이런 거. 놀이를 하신다는 소리구나. 네, 개인기도 준비했고 피자 치킨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마침 휴가라 신청합니다. 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지금 휴가 중이십니까? 그러면
2: 네.
1: 어디세요?
2: 지금은 집이고 어제 휴가 갔다 왔어요.
1: 아, 어디 다녀오셨어요?
2: 네, 그 강원도 고성에 캠핑 다녀왔어요.
1: 아니 요즘 뭐 고성이 너무 핫하다. 고성이 그렇게 예뻐요?
2: 저는 양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1: 이번에는 양양 간 거 아닌데 전에 갔던 양양이 더 좋았던 것 같다.
2: 작년에 양양을 가서 너무 좋아서 올해 고성을 갔는데.
1: 아니 좀 그 젊은이들 많이 있는데 좋아하시나 뭐 힙한 거 좋아하시나 보네.
2: 아 네, 남자들 좋아해요.
1: 오케이 좋습니다. 고성으로 다녀오셨고 그럼 목적지 어디 지금 어디십니까 집이?
2: 지금 천안이요.
1: 아 천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은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2: 로로.
1: 로로로. 로로는 무슨 네. 뜻이에요?
2: 애기들 이름이 로로.

0: 아,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삼촌이 아직 치킨 뺏은 적은 없거든요. 엄마 도전해야 되니까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가보겠습니다. 자, 로로님과 쭈님입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쭈님. 네. 오늘 뭐 선물이 걸려 있지는 않지만 또 양보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1: 그렇죠.
0: 그럼요. 네. 이게 뭐 스포츠맨십이니까 퀴즈맨십이니까 자,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 주십시오. 두 분 구호 연습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외쳐 주세요. 하나, 둘, 셋.
2: 쭈.
0: 아, 거의 동시에. 야, 이게 기가 막힙니다. 지금 열기가 뜨겁습니다. 자, 두 분이 동시에 외치면 기회는 오늘 쭈님에게 갑니다. 쭈님이 끝번호가 2번이에요.

0: 냐?
1: 응.
0: 그 좋았어요. 한번 돌려볼게요. 자, 우리 로로 선물 고르겠습니다. 응. 랜덤판 돌려주세요. 몇 번?
1: 4번.
0: 몇 번?
1: 4번.
0: 4번. 야, 기가 막히게 골랐다. 로로야, 여행용 캐리어 드립니다. 아, 야, 로로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명대사를 남긴 국민 애니메이션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너 이름이 뭐니? 2번 니네 누군지 아니? 3번 달려라 하니? 3개 보기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샵8910, 콩은 무료고요.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자, 재밌는 오답 보내주신 분 뽑아서 꽃미남이 만든 대도산 협찬 해물 밀키트 세트도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는 동안 정답 제치는 오답 많이 쏴주십시오. 사자보이스의 소다팝 듣겠습니다.

네, 조정식의 FM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8시 19분 지나고 있고요.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달려라 한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0: 네, 그렇군요. 다음 뉴스는 이른바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1: 그 교통사고 당하고 보험금 많이 받으려고 치료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길게 치료받는 환자를 보통 나이롱 환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이렇게 되면 늘어나서 가입자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다음 달 10일부터는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경상 환자는 이 법에 정해놓은 14개 등급 상해 구분 중에 12에서 14급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대부분 염좌나 타박상인데 이런 환자들은 이제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받아야 8주 이상 치료받을 수 있고 임산부나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다음 뉴스는 K-POP 아이돌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0년간 등장한 아이돌 그룹을 쭉 살펴봤더니 데뷔 후에 3년간 생존 비율이 55%에 그쳤다고요?
1: 네, 그 김정석 성신여대 교수가 96년 H.O.T가 데뷔한 이후 30년 동안 등장한 아이돌 1,182개 그룹을 다 전수 분석을 했습니다.
0: 네.
1: 평균 생존 기간이 4.12년, 표준 전속 계약이 7년이거든요. 네. 이거에 한 59% 수준의 생존 기간이었고요. 3년간 생존 비율이 55%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까지 성과를 보고 4년차 이후에 투자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전속 기간을 좀 채우지 못하고 활동을 끝내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 3년 생존율 55%는 일반 중소기업의 창업 후 3년 생존율 41.5%보다는 그래도 높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중소기업 창업 생존이 더 어렵군요.
1: 그렇죠. 그거보다는 성공률이 좀 높은 겁니다.
0: 네. 보이그룹과 걸그룹 생존 기간에도 차이가 좀 있다고요?
1: 네. 보이그룹은 평균 5.11년, 걸그룹은 3.13년, 보이그룹이 한 2년 가까이 더 오래 활동을 했는데 보이그룹은 여성 팬덤 중심으로 충성도 높은 소비 구조가 있고 걸그룹은 대중성 그리고 행사 음원 중심의 수입이다 보니까 좀 수명이 짧고요. 단일 앨범 30만 장 이상 판매한 그룹은 전체 한 3.5% 정도, 100만 장 이상 판매한 그룹은 1.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팬덤

0: 김고명님, 비프 디자이너요.
1: 어, 비프 디자.
0: 어, 소 키우신다고? 어. 착한 생각님, 저는 패밀리 키즈 케어 전문가입니다. 아, 그냥 조카 보고 있어요. 9239님, 저는 국제적으로 공정한 식량 배분에 힘쓰고 있습니다. 승무원이에요. 이 나라 사람이라고 더 많이 주고, 저 나라 사람이라고 비프와 치킨 뭐 우선권을 먼저 주고 하지 않습니다.
2: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0: 네, 현재 시간 8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비프 디자이너에게 또 문자가 왔어요. 아, 너무 더워서 소들이 침을 질질 흘리고 사료도 안 먹어요. 소가죽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김고명 씨가 남겨주셨는데, 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진짜 뭐 날씨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그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잠시 후 4부 최태성 선생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부까지 잠깐 빠빠이.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0: 있는 8월은 더 바쁘시죠?
1: 뭐 진짜 이 광복절은 그냥 가장 핫합니다. 아. 예, 진짜 너무 여기저기서 광복절 행사를 안 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정말 엄청난 섭외가 와가지고 예, 줄을 서시오.
0: 아, 8월에는 진짜 8월에는 최태성 쌤이 뭐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워렌 버핏보다 같이 식사하기가 어렵다.
1: 아. 네, 줄을 서시오.
0: 그리고 저도 큰별 쌤 이제 3년째 뵙는데 네. 거의 8월에는 이제 중국에 꼭 가시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1: 이번 중국 촬영도 있고 또 이번엔 또 하와이 촬영도 있고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0: 그런데 네. 해외를 가셔도 뭐 부럽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게 가셔서 뭐 이렇게 짬내서 관광 이런 건 전혀 안 하시는
1: 거예요? 전혀 없고요. 그냥 네. 진짜 가서 비행기 딱 내려가지고 공항 내리잖아요. 그래서 딱 강연하고요. 비행기 타고 다시 와야 돼요. 일정이 정말 하루도 안 납니다.
0: 그러니까 아 참 정말 그 갓생 사실은 우리
1: 재밌으니까
0: 또 매일 매주 수요일 오전엔 또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1: 당연하죠.
0: 감사합니다.
1: 네. 너무 재밌는 시간인걸요.
0: 자 오늘도 그러면 한는 것 네. 문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 네 한국인이라면 한 번은 못 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 나갑니다. 개항기 외국에 파

0: 국민들의 그 리스트, 그 여사인데 이 명단이 사실은 이제 왕실 허드렛니라는 명단이 아닌데 분명히 아까 거기 장미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이 여사가 뭐냐면 무려 저 멀리 명나라 황실로 보내질 여종 명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미한테 당장 짐 싸서 명나라로 떠나거라 라고 하는 정말 대형 인사 발령이 떨어진 거예요.
1: 모두가 또 좀 싫어하는
0: 아마 그래서 이름이
1: 인사 발령이겠죠.
0: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궁궐에서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만 추려가지고 그냥 명나라로 그냥 보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어차피 보내야 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궁녀들 보낸다.
0: 그러니까 장미는 지금 뭐 그냥 문제적 궁녀.

0: 거기에 또 버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435년 1월 명나라 황실에 상상조차 못한 초대형 사건이 터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 명나라 황제를 또 안마하다 때렸어요?
0: 그런지도. 그 황제 선덕제가 네. 35이라는 젊은 나이에 갑자기 요절을 한 겁니다.
1: 어.
0: 이게 진짜 안마하다가 돌아가셨나?
1: 야, 그렇구나. 네,
0: 그러면서 9살짜리 어린 아들이 황제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할머니였던 태왕태후가 실권을 잡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태왕태후 이 할머니가 마음이 좀 너그러셨나 봐요. 그 시중을 들고 있었던 그 조선 출신 궁녀 하나가 울면서 이 할머니 이 태왕태후한테 간청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태왕태후 마마 고향에 돌아가고 싶사옵니다.
1: 가고 싶었겠어요.
0: 그러니까
1: 부모님 보고 싶어.
0: 그러니까 딱 들었더니 이 태왕태후가 아니 이렇게 많은 조선 사람이 고통받고 있었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자비를 베풀어요. 그러면서 가고 싶은 사람은 가거라 라고 돌려보내준 거예요.
1: 우와.
0: 이러면 이거 진짜 이런 사이 거의 없거든요.
1: 야 진짜 뭔가 특사처럼.
0: 왜?

0: 상황께서 화가 나셨지만 네. 이거를 반역죄로 가게
1: 좀 아니 좀 너무 과하지 않나?
0: 네, 좀 이게 다리 주무르다가 이렇게 좀 약간 좀 아프셨나 본데 이거를 반역죄로 가기는
1: 그리고 또 용서 한번 해드렸는데 네, 해줬는데
0: 이게 웬만하면 그 반역죄가 너무 가벼워지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이런 반론이 있어가지고 세종도 나름 이해가 된다라고 해서 너 조심해라고 넘어갔던 거예요.
1: 아 그냥. 좋게 좋게
0: 좋게 좋게
1: 아 그냥 운이 좋네요. 네.
0: 운이 좋아요.
1: 자 아, 오늘 얘기도 너무 흥미로웠고요. 장미 얘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니 궁녀 얘기로 지금 3주까지 맞습니다.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4주째군요.
0: 네. 네.
1: 자 아, 한능검 문제 다시 한번 내주십시오.
0: 한국인이라면 한 번은 본다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 나갑니다. 개항기 외국에 파견된 사전 개항기 외국에 파견된 사절단 중 보빙사가 방문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1. 청 2. 일본 3. 미국 4번 러시아
1: 네, 앞서 힌트는
0: 트럼프
1: 트럼프 대통령으로 힌트를 주셨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0: 오늘 정답 선물 받으실 분들과 큰별쌤의 책 최소한의 삼국지 받으실 분들 명단은 FM대행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큰별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인생 즐깁니다. 힘내십시오.
0: 네, 에이핑크의 리멤버 듣고 오겠습니다.

0: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끼 식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포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KBS 크래프

0: 가산 디지털 단지
1: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4: 기프트
3: 판촉물 최저가 보장
4: 세종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4: 세종
3: 판촉물
4: 굿즈는
3: 세종
4: 세종
3: 세종
4: 기프트
5: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3: 세종 기프트.
6: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7: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6: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렉

지금 여러분 손에는 뭐가 들려 있으십니까? 혹시 휴대폰을 보고 계신다면 잠시만 내려놓아 보시죠. 이 뭐 멀리 두면 가장 좋겠지만 우린 휴대폰이 없으면 괜히 불편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두더라도 폰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서 놓아두시죠. 뭔가 집중해야 하거나 짧은 시간 안에 몰입해서 끝내야 할 일이 있을 때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것만으로도 이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휴대폰은 가까이에 있기만 해도요, 우리 뇌의 한쪽은 계속 신경을 쓴다고 하죠. 알림이 오지 않았나, 또 누가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나, 무의식적으로 계속 확인하고 싶어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시간만이라도 귀는 활짝 열어두고요, 폰은 뒤집어둔 채 해야 할 일에 집중 모드로 들어가 보시죠. 수요일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